0: 오늘 첫 곡 마우터 하멜의 브리지였는데요. 김동호님이 이 곡이 벨소리래요. 그래서 작업 중인데 갑자기 전화 온 줄 알고 깜짝 놀라셨다고. 아, 모두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집안일 절반을 맞춰가는 지금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2444님 얼마나 하셨는데 아직 반, 뭐 시작이 반이고 반 했으면 다 하셨네요. 양산은 엄마들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20대들도 패션 아이템으로 예쁜 거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하나 얻어 쓰고 있는데 햇빛만 가려줘도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라고 0785님. 그죠. 저도 며칠 전에 좀 걷는데 그 신호등 횡단보도 쪽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러니까 큰 파라솔 같은 게 정말 이렇게 땡볕이 내리칠 때는 그 그늘이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잖아요. 네. 자, 뭐 여름이니까 더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모두 각자의 컨디션 잘 챙기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월요일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 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 할게요.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 솔루텍
1: 1544-8777.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10: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3: 생산관리
14: 사업성공
15: 함께해요.
1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7: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8: 지긋지긋 무조맨
19: 티어실 원스야.
18: 딱 한 번만
19: 티어실 원스야.
18: 싹 한 번에
19: 티어실 원스야.
18: 무조맨
19: 티어실 원스야.
20: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0: 현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카디건스의 러브풀. 이학철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는 중에 박효정님이 대박, 지금 홈피에 글 남기면서 이 노래 생각했었거든요. 독심술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뭐 카디건스 노래

같이 들은 지 좀 됐으니까 적당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 OST에 들어간 곡 맞죠? 디카프리오. 네. 맞다고 해주세요. 아침부터 베개솜 세탁한다고 옛날에 이불빨래 밟듯이 열심히 밟았더니 온몸이 쑤셔서 월요일

쓰게 되는데 하긴 빨면 속 시원하죠 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11개월 된 딸이 이 노래 맞춰서 까딱까딱 고개를 흔드네요. 야, 너무 귀여워서 동영상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어요. 6908님. 요즘에 그런 쇼츠들이 또 막 의외로 막 조회수가 초대박이 나고, 물론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찍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애가 완전 애기 때, 이렇게 이유식 주고 오물거리다가 잠드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폰이 아니라 그걸, 폰 한 3, 4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폰에 모든 게 담길 수 있는 둘째처럼. 근데 첫째 때는 이제 그게 이 비디오 카메라 뭐 이런 걸 또 따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아, 정말. 네. 아직도 눈에 선한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씹다가 고개가 바로 푹 떨어지면서 잠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너무 귀여워서. 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돼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네, 듣고 싶은 노래 또 생각나는 이야기 참지 말고 문자 게시판 잘 활용해 주시고 뭐 다른 일 하시는 분들 형편 되실 때 살짝 귀만 기울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치과 가신다는 2444님. 아, 사랑니 빼러. 얼마나 속 시원하게요. 근데 예, 잠깐의 고통과 앞으로의 평화를 생각하시면서 울지 마십시오. 자, 준비된 곡 도이치입니다. 앵자이어티.

야, 참 믹스 잘했네요. 뭐 라이브 때는 다른 느낌으로 알아서들 하겠지만 특히나 그 녹음실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운드 트릭들을 잘 이용한 Imagine Dragons의 Believer, 김지연 9623님 등등이 신청하셨고요. 노래 나오니까 4023님의 자제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대요.

오늘 초등학교 2학년 창의 수학 수업하러 왔는데 시간이 좀 밀려서 차에 있는데 음악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이송이님. 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근데 창의 수학은 뭐죠? 초등학교면 산수 아닌가요? 저는 수포자가 아니라 산포자라. 소수점 나누기 할 때 생각이 나네요. 이런 걸 나한테 왜 요구할까? 분수를 왜 곱해야 할까? 예. 7817님은 오늘부터 운동 루틴 다시 시작하려고요. 알바 출근할 때 운동복을 챙겨왔습니다. 오늘 아침 들으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이팅입니다. 자, 이 노래 아주 운동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Fit and the Tantrums입니다. Handcraft.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

0: 더 커진 구덕에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자, 바로 지난주 영화 대사관에서 소개해드렸던 화제의 OTT 드라마 참교육. 이 드라마에서 이제 그 교권보호국이라는 이름의 그런 기관의 감독관들이 학교에 직접 출동해서 이제 선 넘는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난 12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 교육청 안에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공개 논의를 제안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뭐 물론 드라마처럼 뭐 힘으로 응징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현재는 대응 체계가 좀 복잡해서 교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정당한 지도나 교사 보호를 하기가 어려워서 관련자 면담이나 증거 정리, 또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점검, 관계 기관으로의 이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대응 기관을 만들겠다. 나쁘지 않죠. 예. 한마디로 교육 현장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셈일 텐데, 자,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그 과정과 내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이제 소비기한이라고 하죠. 유통기한보다는 훨씬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임박하거나 살짝 지나서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부터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를 시작한대요. 비슷한 것은 없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소비기한이 임박한 음식과 또 당일에 팔리지 않은 빵을 배땡이나 쿠땡 같은 배달앱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대요. 매장에서 서둘러 판매해야 하는 음식을 배달앱에 할인가로 올려두면은 소비자가 살펴보고 구매하는 방식인데, 참고로 B사는 오후 8시부터 유명 제과점의 마감 상품을 20% 이상 할인하고요. 또 C사와 Y사는 각각 오후 6시 또 9시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식품을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면은 예, 의외의 또 저렴한 맛돌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탈모 치료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원형 탈모처럼 이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일부 탈모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일반적인 탈모는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서 환자가 전에

부담하고 있죠. 근데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은 치료비 부담이 확실히 크게 줄어들 텐데요. 근데 이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선 탈모에 특히나 민감한 젊은 층들, 그러니까 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것을 제외한 20대, 30대들에 한해서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잘 적용될지, 또 이것이 전 연령대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머리숱과 관계된 주인공입니다. 풍성한 머릿결의 소유자. 정말 이분은 탈모 이런 거는 남의 일 같은,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동화 속. 자, 특히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공주로 태어났지만 마녀 때문에 탑에 갇혀 살다가 탑에 나갈 뭐 사다리도 없고, 아무튼 탈출의 머리카락으로 성공을 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당시에 이 애니메이션 팀이 생생한 머리카락의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14만 가닥의 머리카락을 구현해냈다. 아, 말이 14만 개지. 자, 길고 아주 길고 윤기나는 황금빛 머리카락의 소유자 누구일까요? 네, 생각나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이나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오늘은 다섯 분을 더 뽑아서 치약 세트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자, 힌트송 듣는 동안 맞춰주십시오. 마돈나의 노래입니다. La Isla Bonita.

네, La Isla Bonita, Madonna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거.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탈모는 이분 사전에는 없는. 너무나 길고 윤기 나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캐릭터. 자, 정답. 라푼젤이었죠. 딸이 어릴 때 라푼젤 공연 보러 갔는데 포토타임 때 아이가 인상을 쓰면서 엄마, 라푼젤 언니 머리 냄새가 너무 심해. 아, 어쩜 좋지? 아, 뭐 향수 같은 거라도 좀 뿌리 관리가 어려운가? 하긴 긴 가발 쓰고 오랫동안 공연을 하니까 땀이 왜 안 나겠어요. 딸이 어릴 때라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서 민망했던. 아, 면전에 대놓고 한 거예요? 8881님. 아이고. 자,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때마침 남편분과 지금 모발 이식하러 가는 와중에 퀴즈 듣고 둘이 웃고 있습니다. 라고 7923님. 아, 예, 성공적으로. 뭐 요즘 뭐 성공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네. 풍성한 모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 드리고. 라푼젤은 헤어젤 쓰려면 몇 통을 써야 될까요? 갑자기 궁금하다고. 5966님. 뭐, 한 100통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치약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양현주, 심하연, 4281, 5966, 7923 이렇게 다섯 분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또 퀴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커팅 크루의 히트곡이죠. I just died in your arms.

0: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안정숙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렸고요. 휴무라 피클 만들려고 했는데요. 집에 식초가 뚝 떨어졌어요. 다른 것도 아닌 식초. 예, 팥 없이 단팥죽을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트 잘 다녀오시고요. 사사이구님 주말 동안 일하고 오늘은 무조건 집콕하면서 쉬어야지 그랬는데 딸내미가 학교에서 하는 행사 기획단 파일을 집에 두고 갔다고 가져다 달래요. 양산 쓰고 더운 이 길고 긴 길을 오하윤 들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볕은 참 좋으네요. 예, 작가님 아직 번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위에 좀 네. 4123님 뭐 어쩌겠어요. 저희가 다녀오시면 목을 좀 축이시라고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3님 대학 동기들과 영월 레일 투어. 오, 지금 무궁화호 기차 아닌데 음악과 창밖의 풍경까지 어우러져서 앉은 자리가 그냥 꽃밭이 되는 것 같아요. 추억 많이 쌓아오겠습니다. 라고. 야, 월요일인데 어떻게 다들 동기들 분들 타이밍을 맞추셨네요. 0715님은 욕실에 청소용품 뿌려놓고 냉장고에 끓여서 식힌 보리차를 담아두고 수박도 잘 잘라서 정리해두고 그렇게 집안일 하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좀 덜 힘든 느낌입니다. 워낙에 바지런한 분이시네요. 예. 불어놓고 이제 한 2, 30분 있다가 청소하시면 되죠. 저는 중학생인데요. 오늘 학교 안 가고 가족들끼리 영덕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 학교만 안 가도 좋은데 우리 307호 학생. 그쵸, 요즘에는 옛날에 뭐 개근상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정말 빠지면 큰일 난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가족들과 함께 체험학습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니까 너무 잦아도 뭐 그건 좀 어렵지 않지만 안전하게 또 좋은 기억 많이 담아오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노래군요. 광고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0: 원투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9시 56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1부가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 이럴 때는 사연 좀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BGM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50님 문자 주셨는데, 라디오는 이렇게 평범하게 세상 사는 얘기 소소하게 듣는 기분이 참 좋다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그쵸? 다 지금 나는 이렇게 어디도 가고 있고 오늘은 이런 일 하고 있고 오늘 입대하는 아들 같이 차 안에서 듣고 계신 강소연님 기분이 좀 그러실 텐데, 그래도 예, 건강하게 네, 목말하시고요. 자, 잠시 후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8: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9: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10: MBC FM for you.
1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3: 어? 여긴 어디지?
1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2: 다녀오겠습니다.
13: 어? 토끼다.
12: 길을 잃었어.
1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4: 집에 데려다 줄게.
13: 누구세요?
1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

0: 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요 캐나다 출신 뮤지션이고요. 이분의 독특한 이력은 백인, 그러니까 소울 트레인이라고, 왜 그 주로 흑인들이 나와서 말 그대로 소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추는 그런, 예전 그 AFKN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처음으로 출연한 백인 아티스트로 좀 이색적인, 그만큼 소울풀한 음악을 보여줬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 백인이면서. 근데 이분이 이탈리아계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중미 월드컵에서 뭐 특히 북미 캐나다 그렇게 많은 경기가 치러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연히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에서 지금 월드컵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혹시나 캐나다에서 경기가 열릴 때 셀럽으로 혹시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인기, 현역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제노 바넬리의 브라더 투 브라더라고 하는 엄청난 명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I Just Wanna Stop 이라고 하는 곡,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서 지금 함께 들어요.

0: 야, 이 임방님께서 연주가 뭔가 벅차오른다고.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 브라더 투 브라더라는 앨범을 들었을 때 좀 무서울 정도로 이건 또 뭐지? 보통 이제 뭐 퓨전 재즈 그러면은 뭐 미국 중심으로 뭐 그런 GRP 뭐 이런 음악들은 알았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 지노 바넬리라는 뮤지션을 알게 되면서 이 형제들이 지노, 조, 로스, 바넬리 이렇게 삼형제가 이 앨범을 78년도에 발표했고요. 거기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라더 투 브라더라는 곡은 러닝 타임이 한 7분이 넘어서 제일 히트한 곡이 또 이 곡이에요. 빌보드에선 4위, 또 자국 캐나다에서는 1위를 찍었던 I Just Wanna Stop, 지노 바넬리였습니다. 다른 곡들도 정말 그렇게 뭔가 진짜 말씀 그대로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의 연주. 산책하면서 혼자 듣는데 너무 좋다고 유지영님도. 박현여님 생각나신다고 소울트레인. 부모님이 일 나가시고 낮에 혼자 보면서 외국 분위기 느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 보면은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괜히 막 사람들이 자유롭게 댄스 플로어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러면 그때는 저도 뭐 클럽 이런 데 뭐 가볼 일도 없고 갈 나이도 아니니까 디스코테크가 저런 분위기구나 막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3, 4부는 주식회사 그레인원,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이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회와 꾸며드릴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시키겠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정말 데이식스 음악은 들을 때마다 청춘, 네, 청춘이란 이런 것이다. 확실히 70, 80년대 청춘, 90년대 청춘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싱그러움이 느껴진다 할까요? 같이 음악하는 선배로서 대견한 후배들. 이은희님의 신청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였어요. 이게 지난주에 강릉 갈 때 신청한 노래인데

합니다라고 지금 듣고 계셨구나. 예, 바로바로 들려드릴 때보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이 그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곡들 다 참고해서 저희가 선곡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5420님은 연차 쓰셨다고요. 오늘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좋아하는 빵집 가서 빵도 샀고요.

사는 이모가 새벽밭에서 딴 살구를 잔뜩 주고 가셨는데 집에 좀 덜어두고 본가 엄마한테 드리러 가려고요. 경로당에 가져가서 친구분들과 함께 드시라고. 살구 향이 너무 좋으네요 라고. 아, 살구 사탕으로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초여름에 아주 잠깐만 맛을 볼 수 있는 과일이라고 하네요. 집에 있어서 몰랐는데 벌써 기온이 27도예요. 한낮에는 엄청 덥겠죠? 예, 뭐 오늘 30도 넘는다고. 김주환님. 자, 신청하신 곡입니다. 여름날 유희열, 신재평이 함께합니다.

아침 음악회에 출연해 주셨던 생각이 나요. 트럼펫을 양쪽에서 불던 모습이 어딘지 그 80년대 음악적 DNA를 한아름 물려받은 듯한 정서. 세킨 공의 Summer for You. 최희원님의 오늘 듣고 싶은 노래 1번이라고. 네. 박미경님, 지난 토요일 날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신랑 보러 갔다가 1시 출근을 해야 해서 새벽 5시에 출발해 김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차가 막히기 시작하네요. 지금 경부 쪽, 그죠. 예.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데 또 출근 때문에 마음은 조급하고요. 한신데 여유 있게 출근하실 수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 중독성 갑인 최송곤의 네가 좋아 꼭 오하윤에서 듣고 싶어요. 김선영님. 네, 오수려님도 신청하셨어요. 오정세 아니죠? 최송곤이 노래합니다. 네가 좋아.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0: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직장 맘입니다. 미혼 때처럼 일에 빠지고 싶은데 지금은 역할이 하나 둘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가지에 몰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해내려고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공허한 느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용히 넋두리를 해봅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직장맘이시면은 아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어리다면 몸이 많이 피곤하실 수 있고 또 학령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한참 바쁘실 테고 가정과 직장 모두 중요한데 이걸 어느 한쪽에 몰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의 경중에 따라 그런 걸 파악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무튼 중간에 열심히 산다라고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계신 거면 이미 훌륭하게 살고 계신 게 아닐까. 주변 분들도 아마 그 점을 인정하고 있으실 테니까 예. 너무 무리 마시고 틈틈이 몸도 마음도 쉬게 해주십시오. 6월 15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네, 오늘 2085님의 사연과 함께 윤상 한 걸음 더 들었어요. 새삼 이 노래 녹음할 때 트럼펫 연주했던 데이빗 스펜서라고 녹음할 때 말고는 그 후로 본 적이 없는데 당시 한국에서 근무하던 미군이었거든요. 영어 진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울렁증이 너무 심할 때라 예 그냥 고맙다 예 갑자기 네 너무 좋은 연주 해줘서 새삼 고맙네요. 저도 워킹맘인데 모든 걸 다 잘하려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타협을 스스로와 하고 놓을 건 좀 놓아야 살 수 있어요. 워킹맘들 힘내자고요. 라고 김은나님. 예,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그 비슷한 마음을 느끼다가 아이 두 돌 때 지쳐서 일을 접었었어요. 살짝 내려놓지 못한 그때를 엄청 후회했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실 테니 너무 애쓰지 마셔요 라고 3891님 넋두리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쌓아둬봐야 안에서 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I랑 얘기해요. 윤정호님 요새 이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AI하고 그냥 수다 떠는 거 예. 저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드컵도 보셨죠? 김명희님이 공식 주제가가 한국어 가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돼 난 다시 일어나 그죠 이거 개막식 때 이재씨 야 진짜 안드레아 보첼리 옆에 이재 자 이 노래에 함께한 아티스트들은 거기에 또 데이빗 게타 메간 트리 스텔리온 이거 다 그렇게 읽는 거죠 메간 트리 스텔리온 자 그럼 공식 2026년 월드컵 주제가 같이 들을까요? DNA입니다.

자, 월드컵 공식 주제곡 두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월드컵 주제곡 DNA와 카타르 월드컵 때 정국이 노래한 Dreamers. 네. 그러고 보니 카타르 월드컵의 정국 이번에는 이제 다음 월드컵도 한국 가수가 또 등장할까요? 라고 김병덕님. 뭐 K-POP의 위상이 꺾이지 않는 한 네, 모셔가려고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요? 김현정님이 체코와 경기할 때 외출 중이었는데 아들 둘하고 남편까지 막 흥분해갖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우 뭐 집에 국대 출신 하나 있는 줄. 세계인의 축제 맞아요 라고. 예, 뭐 금요일날 딱 저희 방송 끝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괜히 막 아직 그 진행 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괜히 또 뭐 내가 보고 있으면 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건 뭐라 그러죠? 징크스. 예.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자, 다음 금요일 날 또 멕시코와 함께 어떤 경기를 펼칠지 일단 다치는 사람 없이 예. 멋있는 멋진 경기 응원합니다. 자, 이어서 Chase and Status 그리고 아비게일 와일스와 나일 로저스가 함께 했어요. What is right?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오후에 친정엄마하고 시장 데이트 약속이 있어요. 시장 안에 건강원에 들려서 부탁해놨던 엄마 약도 찾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건강원 그러면 혹시 뭐 흑염소 뭐 이런 거 맞추셨나요? 네. 출근 중에 듣고 계신 0016님, 네, 신청하신 태연의 사계 오늘 마지막 곡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엄마하고 데이트는 7057님이시고요. 자, 그럼 태연의 사계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아, 시간이 이 곡이 3분 8초인데 저는 빨리 끝내야 될 줄 알았더니 지금쯤 딱 시작하면 엔딩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S 채연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생방송 MC와 연기활동을 했던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아주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늘 실수나 사고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첫 무대처럼 대한다면 모든 순간이 기대되고 모든 자리가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3: 두고 왔어?
4: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0: 냉장고의 사무실 책상 위에 그리고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가족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 걸어두곤 하잖아요. 여러분 곁에는 누구의 사진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진을 가까이 두는 이유,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통증 반응이 줄어들고요. 우리 뇌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어쩌면 그 사진들은 말없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월요일 아침 그 다정한 응원 하나 품고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1: 뭐라고 딱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 그러니까.
3: 그건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이거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4: 안녕하세요!
3: 갑자기 안 나왔어. 아니, 갑자기
4: 안녕하세요!
3: 아, 피아노 좋은데? 드럼은 누가 쳤냐?
2: 우리 장동진이가 쳤어요, 오빠.
3: 아, 동진이가 쳤어? 자, 조용히 해.

0: 하시죠. 노래 파트도 없는데.
1: 아, 뭐 나 다음에 이제 호진이 형이 가야지.
2: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예요?
3: 안 할 거예요.
2: 알겠어.
4: 모르게.
0: 이걸로 불렀습니다.
4: 이름만 바꾸고.

0: 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스위스로의 좋겠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가까이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잘한 일이 있어서 한번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엄마 생신 때요.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엄마랑 둘이서 모녀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헤어, 샵을 예약해서 엄마 예쁘게 이렇게 단장 시켜드리고 스튜디오에 가서 둘이서 예쁘게 사진 찍고 왔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 사진 스튜디오를 예약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순간부터 또 지금까지도 사무실, 책상, 또 차, 깨톡 배경화면 집에 다 사진을 걸어두시고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스튜디오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진 꾸준하게 찍으시고 매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좋아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끼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는 내리사랑이라고 저와 함께 찍은 사진 이렇게 걸어두시지만 저는 19살 어린 사촌동생을 너무 귀여워해서 사촌동생 사진을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또 누군가는 잠 자기 전에 뭐 사랑하는 조카 사진을 보고 잠드실 수도 있고 또 연인과 함께했던 그런 데이트했던 사진들을 보고 잠드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진을 보고 힐링하고 또 함께한 시간들을 추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만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선곡표도 많이 비워뒀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보는 채널로 바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어실 원스야.
2: 딱한 번만.
1: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위험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왔습니다. 2615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임사가의 뮤지컬 함께 들을게요.

네, 임상아의 뮤지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너튜브 댓글에 ndnjs67님께서 처음으로 글 남겨본다 하시면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인터넷에 누군지 찾아봤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잠시 후에 목소리가 더 상큼하고 아주 외적으로도 상큼한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하는 스터디 카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화와 영어 공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한번더 만나볼게요. 2460님, 주말에 손녀가 돌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예뻐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아, 손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브런치 카페랑 딱 어울리는 컨셉으로 찍어주셨네요. 저도 브런치 카페 프로필 사진을 빵 모형을 들고 이렇게 찍었었는데 우리 손녀분도 제빵사 모자를 쓰고 베이글 가운데에서 베이글이 둘러싸인 곳에서 아주 귀엽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저만 보기에 너무 아까운데 너무 귀여운 손녀 돌 축하드립니다.

0: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 올해 몇 번째 하고 계신가요? 올해가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책상 앞에 꼭 앉아야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 그리고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까지. 오늘은 이야기로 배우는 영어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스터디 카페. 오늘은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송이 리포터, 오늘 우리 너튜브에서 오분복님께서 김나연 아나운서와 한송이 리포터 오늘 블랙핑크 각각 입었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저희 두 명이 블랙으로 어떻게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딱 맞아가지고 통해서 맞춰 입고 왔습니다.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보는 채널로도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송이 리포터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블랙 의상도 입고 네. 메이크업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1: 오늘 좀 눈꼬리를 올려봤는데 좀 고양이상 같나요? 약간 시크한 고양이상 같나요?
0: 아, 고양이상 추구미?
1: 네.
0: 네, 추구미가 고양이상인 강아지상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영화 한 편 같이 추억의 영화 알아보고 영어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해온 영화는 어떤 네. 영화일까요?
1: 오늘 준비해온 영화는 정말 명작이죠.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이 1997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 또 케이트 윈슬렛인 로즈가 연기를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0: 오,

0: 저도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둘 다. 그래서 못 봤지만 다 크고 나서 막 저도 중고등학생 때 엄청 감명 깊게 봤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네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죠?
1: 영화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1912년에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게 사실 사랑 이야기인데 그 신분이 다른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지만 사고로 인해서 좀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익숙하신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영화 설명은 그래도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볼 타이타닉의 OST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첫 번째로 들어볼 OST는요. 이 OST는 그 장면만 봐도 아마 아실 거예요. 로즈가 팔을 이렇게 쭉 뻗으면서 Jack, I'm flying 했던 그런 장면에 나왔던 노래인데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이라는 노래입니다.
0: 아이 플라잉 이 장면은 누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장면일 것 같은데 아 그때 나왔던 노래가 이
1: 네,
0: 노래였군요.
1: 맞습니다.
0: 이 노래를 그럼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좀 가사라든지 알아볼 표현이 있을까요?
1: 네, 오늘 좀 알아볼 표현은 터치라는 표현인데요. 터치가 단순히 만지다라는 뜻이 아닌데요. 여기서는 마음이 움직였다, 감동받았다, 울컥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0: 터치가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 물질적인 걸 만지는 뜻도 있지만 마음을 약간 만지고 움직이는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뜻도 있나 보네요.
1: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감동받았다, 터치. 그럼 이 가사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나요?
1: 네. 가사에 Love can touch us one time. Love can touch us one time.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해석을 좀 해보자면, 사랑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0: Love can touch us one time. 아까 사랑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타이타닉이 딱 적합한 노래인 것 같은데, 근데 이 OST가 사실은 영화 주제가로 사용되지 않을 뻔했다고요.
1: 맞아요. 그 카메론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노래가 연주만 했으면 좋겠다. 사람 목소리가 나오면 좀 이거는 영화의 분위기를 깰것 같다 해서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음악 감독은 아니다. 사람 목소리가 꼭 들어가야 한다 해서 비밀리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셀린 디온을 섭외를 해서 비밀리에 녹음을 하고 그첫 녹음을 한게이 영화 노래에 들어갔다고 해요.
0: 오, 좋다.
1: 사실 셀린 디온도 이거를 안 하려고 했대요. 그냥 남편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딱한번 녹음을 했는데 그이 곡이 이제 영화의 삽입곡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0: 오,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터치가 이 마음을 감동받았다는 뜻, 그리고 이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노래 속에 Love Can Touch Us One Time, 사랑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고 알려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작문 하나 해보셔야죠.
1: 그렇죠.
0: 예문을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럼 제가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The movie Titanic touched me. 그 영화 타이타닉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이 타이타닉 영화가 내 마음을 울렸어.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럼 장문은 이 touched 앞에 어떤 게 여러분을 감동시켰는지를 좀 써주시면 됩니다.
0: 그럼 땡땡땡 터치 미 하면 그 땡땡땡이 날 감동시켰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1: 네,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 주체를 맨 앞에다 넣어서 작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땡땡땡 터치 미 이렇게 어떤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영어 작문 보내주시고 사연까지 한국말로 적어서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해드릴게요. 그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My Heart Will Go On, 셀린 디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샵 1133, 샵 1133번으로 오늘의 영어 장문 보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오늘의 우리의 미션이 뭐였죠?
1: 오늘 미션은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앞에 주체를 써서 땡땡땡 touched me 이렇게 장문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0: 맞아요. 터치가 이 물질적인 걸 만진다는 뜻도 있지만 감동받았다는 뜻도 있다고 아까 알려주셨는데
1: 네.
0: 2460님께서 올 봄에 제 사랑 많이 먹고 활짝 핀 pretty flowers touched me 라고 적어주셨네요.
1: 꽃이 되게 감동, 꽃이 너무 예뻐서 감동받으셨나 봐요.
0: 그러신가 봐요.
1: 아름다운 꽃들이 감동을 줬다 했을 때 the beautiful flowers touched me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0: Pretty flowers 되지만 beautiful flowers도 많이 쓰는 표현인가 보네요.
1: 네, 맞아요.
0: 네, 이사일꾼님 꽃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데이지인가요? 노란색에 하얀 색깔 이렇게
1: 이렇게 데이지 맞을 것 같아요.
0: 네. 데이지가 너무 예쁘게 폈는데 와, 앞으로 더 예쁘게 가꾸셔서 나중에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562님 우연히 방송을 듣고 있는데 영어 과외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을 얻었다고 Suddenly one program has met me then they gave something one present That touched my mind 이렇게 해주셨네요.
1: 아마 저희 브런치 카페가 약간 선물 같은 그런 존재인가 봐요. 아마 이런 이 표현을 좀 축약해서 해보자면 The Brunch Cafe touched m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 7562님께서 영어 과외 선생님이라 그런지 문장을 엄청 길게, 적어주셨는데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브런치 카페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하셔서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2612님께서도 브런치 카페 touched me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신 분도 있네요. 0692님께서는
1: 네.
0: 지난주에 염지웅 배우가 우리 뮤직회식장에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 염지웅 배우의 연극인 봉천 내 사람들 티켓 당첨돼서 보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 연극이 감동을 줬다. 이거 어떻게 쓰냐. 연극이 영어로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1: 네. 연극이 영어로 play인데요. 수요일에 보셨다고 하셨죠?
0: 네.
1: 그러면 The play I watched on Wednesday touched m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 The play I watched on Wednesday touched me. 아, 연극을 플레이라고 하는구나.
1: 네, 맞습니다.
0: 저 몰랐는데.

배워갑니다. 우리 선물 보내드릴 분 저희가 선정하는 동안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올게요. 0948님, 이번 주도 축복받는 한주 보내시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방글방글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었네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에일리의 You and I 꼭 들려달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You and I 함께 하실게요. 에일리의 노래입니다.

0: 네, 신청해 주신 에일리의 You and I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터디 카페에서 타이타닉 영화 선정해서 타이타닉 이야기도 들어보고 OST까지 한곡 만나봤는데 타이타닉 비하인드 스토리 뭐가 있을까요?
1: 캐스팅의 비화가 좀 있는데요. 사실 케이트 윈슬렛이 먼저 디카프리오보다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케이트가 디카프리오의 광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한테 아, 레오를 꼭 캐스팅해야 된다 해서 캐스팅이 됐다는 그런 비화가 있는데요. 이 둘은 타이타닉을 찍고 나서도 10년 뒤에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는 부부로 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0: 오, 인연이 깊네요.
1: 그러니까요.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둘은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그 잭이랑 로즈가 타이타닉에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현실에서는 좀 소울메이트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또그 진짜 좋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케이트 윈슬렛이 세번 결혼했다고요.
1: 네, 세번
0: 근데
1: 결혼했다고
0: 세 번째
1: 합니다.
0: 결혼식에는 디카프리오의 손을 잡고
1: 네, 맞아요.
0: 입장했다는데, 디카프리오가 그럼 아버지 역할을 대신 했나요?

0: 거네요.
1: 아버지 대신 디카프리오의 손을 잡고 세 번째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0: 두 사람의 우정 그 관계가 정말 끈끈한가 봐요. 네, 타이타닉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함께 만나봤는데 오늘 들어볼 두 번째 OST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오늘 들어볼 두 번째 OST는요, 역시 셀린 디온의 노래인데요. 타이타닉 OST는 아니지만 이 셀린 디온이 Because You Loved Me라는 노래인데요. 타이타닉도 사랑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래도 당신이 있기에 이런 내가 유지된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나로서 완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이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0: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타이타닉 OST는 아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럼 셀린 디온의 노래 소개를 해주셨는데, Because You Love Me?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1: 네.

0: 네,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물 보내드릴 분들 당첨자분들 발표할게요. 2469님, 7562님, 0692님, 2611님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었죠. 스터디 카페에서 한송이 리포터와 타이타닉 이야기 나눠보고 또 타이타닉의 OST와 타이타닉의 OST를 불렀던 셀린 디온의 노래까지 한곡더 들어봤는데 이제 아쉽지만 한송이 리포터와 인사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한송이 리포터 오늘도 너무 좋은 노래 또 좋은 영화 선정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영화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지금의 모습이 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하루는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을 떠올리면서 고마운 게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꼭 한번 말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네, 마음속으로 말해보셔도 좋고, 혹시 용기가 나신다면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송이었습니다. 다다음 주에도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청곡 하나 만나볼게요. 스위스로의 하이파이브 들어볼게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인데 저는 7812님의 신청곡입니다. 하이파이브 듣고 오겠습니다.

0: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스터디 카페에서 타이타닉 이야기도 해보고 또 터치라는 표현 배워봤잖아요. 터치가 원래 만지다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감동받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된다는 거 배워봤고 장문도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터치 미 하면 타이타닉이 나를 감동시켰다 이런 뜻이라는 것도 오늘 새롭게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드롱.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우입니다. 주말에 평일 동안 못 잔 잠을 10시간씩 찐하게 몰아 주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말에 실컷 잤는데 왜 월요일 출근길이 더 피곤하지? 싶으셨다면 그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요. 하루 6.4시간에서 7.8시간 사이로 잔 집단이 신체 노화 지표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6시간 미만으로 너무 적게 자거나 8시간을 넘겨서 너무 많이 자면 생물학적 노화 시기가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8시간이 넘게 과하게 자는 습관은 우울 증상 같은 뇌건강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고요. 몸의 수면 리듬을 사정없이 흔들어서 평일 밤에 되레 잠들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하네요. 많이 잔다고 몸이 더 잘 회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정선을 넘어가면 몸이 날 것 그대로 노화 모드로 환승한다는 사실. 참 지독하게도 야속하게 느껴지는데요. 결국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주말에 몰아자는 이런 보충 수업이 아니라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출석 체크에 있었습니다. 찌뿌둥한 월요병 안개처럼 싹 걷어내시고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오후를 시작해 보시죠. 6월 15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1: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0: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

0: 시키겠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4: 현대 오피스.
15: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 주제는 주말에, 사실 저도 이렇게 주말을 보내긴 하는데, 아 그래 평일에 좀 고생했으니까 주말에 못 잔 잠들 좀 다 모아서 싹싹 긁어서 자자 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하고 그냥 10시간 뭐 11시간씩 자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6.4시간에서 7.8시간 사이로 잔 집단이 신체 노화 지표가 가장 낮았다라고 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의 분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자면은 당연히 이 신체 노화에 정말 가속화에 좀 큰 역할을 한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좀 과하게 자는 것도 뇌건강 문제도 연관이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냥 평상시처럼 그러면 한 7시간 정도를 자야겠다라고 읽으면서도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오래 자도 노화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니까 참 야속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이런 규칙적인 게 그래도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1419번님도 출석 체크 보내주셨습니다. 주중에 바쁘게 열이라고 주말에는 아무 약속 없이 지내는 것도 좋았어요. 전에는 주말이면 집에서 보내면 안 되는 줄 알고 나가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것도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그 MBTI 나름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 이렇게 채우는 거 크거든요. 예, 그리고 이때까지도 주말을 보통은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있으면 주말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1419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아무 일정 없이 집에서 쉬고 그리고 이불 빨래나 할까? 이불 빨래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도 큰 힐링이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느낀 거긴 한데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예, 다른 맛을 또 알아버린 느낌. 예. 또 그리고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남종의 하여튼 노래 신청하면서 출첵합니다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7732번님도 오늘이 벌써 2026년에 딱 한 가운데네요. 지난 금요일 족발 보쌈 세트 가족들과 함께 먹고 또 케이크로 축하를 받으며 완벽한 생일을 보냈답니다. 우리 대표팀도 월드컵에서 첫 승을 해서 기분이 좋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예,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 아직까지도 이 여운이 100% 사라지지 않은 청취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여운이 다 가실 때쯤 2차전, 멕시코전,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시간이 물론 역시나 좋진 않아요. 예, 오전 10시. 그래서 아마 다들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힐끗힐끗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2차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그리고 3514번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후디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벌써 6월 달도 중반이네요. 요즘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힘내세요. 언제나 멀리서 춘천 MBC 정모의 희망곡 그리고 후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어우 또 월요일부터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십니까? 예, 그러네요. 벌써 2026년도 정말 절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어우 소름 끼칩니다. 예,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월드컵 다 지나고 나면은 한 8월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여름 어우 너무 덥다 덥다 하면은 또 한 9월 말 될 거고 가을 노래 좀 들려드리면은 한 11월 될 거고 예, 다 알지만 그래도 다시 보는 영화처럼 예, 재밌게 좀 음미하면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3855번님 후디 출석 체크합니다 보내주셨고 2793번님도 토요일 점심때 가족들하고 충북 음성 품바축제 갔다 왔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품바 포토존도 있네요. 약간 사극 세트장 같은 느낌의 거기서 사진도 찍으셨는데 어우 잘 다녀오셨네요. 약간 그 서프라이즈 약간 재현 현장 예, 그 느낌인데요. 촬영장 좋으셨겠습니다. 또 그리고 2904번님께서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후디가 MBTI 2구나 이 호소인 아니에요? F처럼 하셨는데 와 근데 요즘에 제가 MBTI를 이렇게 이야기를 또 직장 동료들하고도 하면은 다들 I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2입니다. 30년 그냥 살아오면서 쭉 2만 나왔어요. 예, 근데 아이라고 보시는 게 저 나름 이렇게 방방 뛰고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목소리가 좀 저음에 가까워서 그런 건가? 예. 뭐 저도 입니다. 예, 신날 땐 굉장히 신나는 스타일이고 또 그리고 7811번님 후디 출첵합니다. 낚시하다가 얼굴이 타서 예 큰일 났어요. 멕시코전에도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너튜브를 봤는데 코미디언 곽범 씨가 그 선크림하고 태닝크림하고 헷갈려서 선크림을 태닝크림을 계속 바른 거죠. 선크림인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얼굴이 다 타버렸다라고 한 영상을 보긴 봤는데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그게 선크림이 맞는 건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창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주말 근황 토크, 출석 체크, 또 그리고 신청곡들 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지금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남종의 하여튼, 그리고 하츠 투 하츠의 프리티 플리즈, 또 7732번님과 2904번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rts to Hearts의 Pretty Please 듣고 오셨습니다. 2018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출첵합니다. 아버지가 주말에 무릎이 아프셔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 힘내달라는 문자를 또 보내봅니다. 후디도 건강하시고요. 또 보내주시면서 그러셨군요. 같이 병원을 다녀오신 건가요? 예, 아버님께 힘내라는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7812번님 주말에 중2 아들 데리고 고성으로 캠핑 다녀왔어요. 사춘기라 말수가 적어서 답답했는데 간만에 아들 입이 터졌네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폭풍수다. 엄마 기분 좋아졌어. 히히 또 가자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캠핑 다녀오셨군요. 여기 또 사실 아들이 지금 사춘기라고 하셨는데 말수가 적고 또 방문 항상 닫고 있고 이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나갔는데 사진 속에 또 아들 표정도 좋고 너무 좋으셨겠어요. 예, 다음번에도 한 번 더 기획을 하셔야겠네요. 캠핑. 저도 한 번도 안 가보긴 했는데 캠핑 너튜브의 영상은 많이 보거든요. 이게 은근 또 힐링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예, 정리하는 것도 뭔가 깨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진도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M4 널 위한 멜로디.

M4의 널 위한 멜로디 듣고 오셨습니다. 8309번님께서도 저도 출석했어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도 보내주셨네요. 자, 1부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소란의 잠이 안 와 지금 흐르고 있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뜻디컷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8: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9: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인별그램을 도배하던 화려한 성수동이나 한남동에 살짝은 질린 청춘들이 요즘은 이 동네 특유의 슴슴하고 소박한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인왕산 자락 아래 오래된 건물과 골목들, 저층 한옥들, 또 그리고 아기자기한 문구 편집숍들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멋을 풍기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서 힙한 카페들과 러닝 브랜드 쇼룸이 대거 들어서며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 투어 코스로 급부상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파로광장, 2번 서촌, 3번 광교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요즘에 여기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예,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정답을 보내주시죠. 자,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요, 조용필 씨의 노래입니다.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힌트송 준비했고요. 서울에 집중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파로광장, 2번 서촌, 3번 광교.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힌트송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인별그램을 도배하던 이 화려한 성수동 그리고 한남동, 요즘 청춘들이 살짝은 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동네 특유의 슴슴하고 소박한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인왕산 자락 아래 오래된 골목과 저층 한옥, 그리고 아기자기한 문구 편집숍들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멋을 풍기는 곳입니다. 최근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서 힙한 카페들, 그리고 러닝 브랜드 쇼룸이 대거 들어서며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 투어 코스로 급부상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팔호광장, 2번 서촌, 3번 광교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송으로는 서울 서울 서울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서울에 좀 집중하시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서울도 잘 안 가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인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윌 스미스 그리고 피처링 드루 힐, 쿨 모이디 함께한 곡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준비했고요.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자, 1번 팔호광장, 2번 서촌, 3번 광교 정답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0: The Wild Wild West.
1: 윌 스미스 피처링 드루 힐 쿨 모이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2번 서촌이었습니다. 이 성수동 뭐 한남동 요즘에는 살짝 너무 많이 갔는데 질린 청춘들이 요즘에는 서촌을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촌이 물론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어서 월세가 저렴해서 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던 의류 편집숍, 또 전시 공간, 서점 이런 곳들이 최근에 이 인별그램을 통해서 재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이 핫플레이스라는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한 서촌이었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카페 투어 또 그리고 전시, 쇼룸 이런 곳들을 구경하러 많이들 가긴 하지만 문구 투어도 하나의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 볼펜, 종이 엽서, 다이어리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문구류 편집숍을 여행하는 하나의 루트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노트, 수십 가지 종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만년필 등등등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요 분위기가 또 서촌의 이 공기와도 잘 어우러져서 사진도 많이 건지고 그러는 공간으로 또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서촌이었고요. 정답들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5205번님 1번 파로광장. 예, 춘천의 파로광장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정답은 서촌이었고요. 4651번님, 5113번님, 6000번님, 0008번님께서는 오늘 처음 보내주셨네요. 서촌. 4815번님, 정답은 2번입니다. 서울이 많이 넓긴 하죠. 핫하다. 서울 가면 가봐야겠어요. 시원해지면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핫하다라고 하는 건 한 번쯤은 그래도 방문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유행을 이제 끝내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이제 인플루언서나 뭐 연예인분들이 계신데 뭐 예를 들면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수식어를 또 자랑스럽게 쓰고 계신 전현무 씨도 계시고 근데 또 저도 사실 그런 이미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에서 이런 유행하는 서촌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막바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찾는 곳이다. 대중적인 곳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쓱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904번님, 후디는 그런 거 잘 모를 듯 소품샵, 문구류, 랜덤 스쿱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잘 몰라요. 근데 랜덤 스쿱은 진짜 뭐죠? 예.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근데 또 구경하는 건 나름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다이어리나 물론 그런 걸 사진 않지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신조어도 있는 만큼 뭐 볼펜 그리고 뭐 수첩, 케이스 이런 것들 구매하시는 걸 좋아하는 게 뭐 취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니까 또 그리고 7811번님, 9724번님 4033번님도 서촌 무조건 들이대봅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0: 행복하게 듣습니다. 보내주셨고 2019번님, 1189번님, 1419번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2904번님. 서촌. 야 서촌에서 예전에 썸남이랑 파스타 먹던 거 생각나는데요. 분위기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변했으려나 하셨는데 아 그쵸. 이렇게 또 소개팅이나 데이트 하기에 좀 좋죠. 예, 이렇게 둘러볼 것도 있고 대화 소재가 좀 끊길만 하면은 이런 구경할 것들 나오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긴 한데 언제 가셨나요? 몇 년 전에 가신 건지 꽤 되셨을 텐데 그때도 서촌을 방문을 하셨었군요. 오, 또 그리고 8309번님 뭐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런치 퀴즈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 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6: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뤄지는.
0: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할게요. 장범준입니다. 노래방에서.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4033번님 그리고 000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월요일 코너죠.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고요. 우주소녀의 꿈꾸는 마음으로 띄워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뭐.

김지후의 정호의 희망곡. 사는 게 참 팍팍하다. 입만 열면 아우 죽겠다. 소리가 졸로 나오는 월요일. 하지만 입술 끝에 매달린 그 죽겠다를 즐겁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뱉는 곡소리 말고 기분을 업시켜줄 여러분의 노래, 송, 곡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정호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인 월요일. 청취자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죠. 문자 샵 1533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예, 또 저희가 곡소리를 곡소리로 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첫 곡은 2671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거든요. 너의 곡소리, BTS의 아이돌 신청해 주셨는데요. 2671번님의 신청곡으로 너의 곡소리 출발합니다.

2671번님의 신청곡 BTS의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청취자분들께서 신청곡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4005번님 이번 단오에 제 아들이 있는 밴드에서 공연을 한다네요. 그날 우리 아들이 부르는 YB의 박하사탕 버전 2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이 YB의 박하사탕 버전 2 노래를 이번에 공연을 아드님이 하시는군요. 버전 2는 저도 아직 들어보진 못했는데 또 피처링이 드렁큰 타이거 씨와 함께한 노래네요. 중간에 좀 랩도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5242번님 후디 오늘 우리 막내 해별이의 20번째 생일이에요. 오늘 학교 가서 어제 가족들이 다 있을 때 생일 파티 했거든요. 저희 막둥이 별이를 위해서 마리탱의 가장 예쁜 별을 너에게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해별이 이름 참 이쁘네요. 그래서 또 준비하신 또 센스 있는 선곡이 가장 예쁜 별을 너에게 또 이 별이라는 노래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제목이 있는 노래들이 참 많은데 이게 이름이 해별 별이면은 또 나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따님한테 노래 불러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네요. 지금 들려드릴 이 마리탱의 노래도 그렇고 아무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그리고 4962번님께서는 잇지의 IC라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곡소리 꼭 곡소리로 덮어주세요 보내주셨거든요. 이 세 곡을 지금 한 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005번님의 신청곡 YB 피처링 드렁큰 타이거 박하사탕 2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4962번님의 신청곡 있지의 I See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한 곡 한 곡씩 들어보고 있는데요. 3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0087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예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노래 바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4부로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8: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9: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0: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6448번님께서 보내주신 또 이번에 신청곡을 요 노래를 보내주셨네요. 탄의 두두두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와 함께 너의 곡소리 4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6448번님의 신청곡 탄이 부릅니다. 두두두.

6448번님의 신청곡 탄의 두두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신청곡 3곡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5816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인데 케플러의 갈릴레오 신청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 그리고 1397번님께서는 감성적인 노래도 신청해도 되는 거죠? 하시면서 엘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또 조금 예전 노래긴 하지만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팝송이잖아요. 약간 2000년대 예 엘리샤 키스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 또 그리고 9110번님께서 보내주신 K빌 피처링 은지원의 선물 또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또 문자창 계속해서 열려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노래 듣고 와서 또 신청곡들 받아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5816번님의 신청곡부터 들어보시죠. 케플러입니다. 갈릴레오.

0: 영원하기 때문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왜?

0: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정우의 희망고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케이윌 피처링 은지원의 선물까지 들으셨고 또 7139번님께서는 이런 문자 남겨주셨네요. 후디 최근에 K본부 성시경의 고막 남친 오프닝 무대 보셨나요? 내게 오는 길 데뷔곡을 야외 무대에서 부르는 그 모습이 와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또 성시경 씨의 내게 오는 길 신청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 무대 봤습니다. 예, 그 사실 성시경 씨를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알고 이미 계실 텐데 그 고막 남친 프로그램을 오프닝 무대 때문에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곡들이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내게 오는 길이 또 야외 무대에서 또 이 풍경도 이쁘고 또 그림도 이쁘고 저도 잘 봤는데 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2절이 없다는 게 그냥 아쉬움 딱 하나 예, 그거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또 이 완곡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게 또 라디오의 최고 장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7139번님의 신청곡 성시경 씨가 부릅니다. 내게 오는 길.

7139번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들으셨습니다. 2904번님 목소리가 너무 어려 풋풋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이때가 성시경 씨가 22살이셨으니까 와 지금 또 이 고막 남친에서는 48살에 또 부르는 이 내게 오는 길은 확실히 그 감정선이 조금 더 깊어진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예. 2010년대 성시경 씨, 20년대 성시경 씨, 물론 모든 가수분들이 그 과거에 불렀을 때 느낌과 현재 목소리도 다르고 뭔가 창법이나 뭐 스타일 그리고 애드리브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느낌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내게 오는 길 들으셨고요. 자, 너의 곡소리 월요일 코너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 3962번님의 신청곡이 마지막 곡이 될 것 같네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또 재밌는 또 월요일 월요병 날리시고요.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흔히 인생에는요 세 번의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계기, 그걸 붙잡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신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냥저냥 뭐 밋밋한 인생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니까 두 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네요. 희극인이 되면서 한 번, 그리고 엄마 안영미가 되면서 또 한 번. 그럼 앞으로 한 번 더 남은 거니까 그것도 신나겠는데요. 지금껏 난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전혀 없었다 하는 분들도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앞으로 세 번이나 남은 거니까요. 곧 다가올 그 설레는 순간을 꽉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캐시캐시의 애프터샥 듣고 왔고요. 박효정님, 50세 초반인 저 터닝포인트 한번 남았다고 우기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보려고요. 그래도 되겠죠? 아, 그러면 있죠. 그리고 지금 터닝포인트 한 번이라뇨. 더 남았지, 더 남았어. 요즘에 어떤 시대다? 120세 시대다. 앞으로 터닝포인트는 무궁무진하게 남았을 거예요. 아마 이 오프닝 멘트처럼 세 번이 아니라 더 많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터닝포인트 맞으신 분이 또 한 분이 또 계셔. 537번님께서 지금 심지어 새싹이신데 영미언니 지난주 금요일 나의 엑스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개벼운 마음으로 임태기 사러 갔는데 이럴 수가, 두 줄이 나왔어요. 심지어 둘째예요. 첫째는 심지어 6개월이랍니다. 혼자 집에서 아기 보면 너무 적막해서 미니 틀고 매일 즐겁게 듣고 있었는데 두 대는 진짜 본격 착상방송 맞나봐요. 아기 천사 기다리는 분들 모두 기운 받아가세요. 참고로 저는 39살이고 남편은 44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나 이렇게 파이팅 넘치시는 분들은 또 처음이야. 아, 6개월이면 진짜 미치도록 힘들 때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날 때예요. 옆에 남편이 나 살에 닿는 것도 귀찮고 화가 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두댕이들은 사랑꾼들이 이렇게 많어. 어쨌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엄마 안영미가 된 게 인생의 두 번째 터닝포인트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곧 2.5번째 터닝포인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둘째 딱동이 출산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제왕절개를 해야 돼가지고 수술 날짜도 지금 이미 잡았고요. 아, 다다음 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제 디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자,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토요일 21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지금 또 딱둥이가 많이 자라가지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사이즈가 돼버렸습니다. 예, 잠시 출산휴가 떠났다가 조리원에서 두 대 들으면서 바지런히 또 회복하고 또 금방 돌아올 거예요. 멀리 가지 않을 거고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벌써 나왔어? 라고 할 정도로. 아, 왜냐면 전 자리 오래 비우는 거 이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아 옳다쿠다 안용미 없으니까 이때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괜히 딴 데 기웃거리다가 저한테 걸리시면 아시죠? 예, 저 리스트 다 알고 있어요. 번호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고요. 두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두댕이들이 좀 지켜주세요. 두대 지켜주시면서 좀 예, 기다려주세요. 약속.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안용미 출산휴가 전 마지막 방송 막방 주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 묵묵한 응원 보내셨던 분들 이제 더 이상 묵묵은 없어요. 빨리빨리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팍팍 보내주십시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낮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이번 주 딱 다섯 분 모실 수 있습니다. 리미티드 영어 퀴즈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이번 주도 이 코너가 조금 일찍 찾아왔어요. 고민 해결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MBC의 간판 아나운서죠. 정영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야 되는데 아 7805번님께서 영미 언니 두 대 단독 진행하시게 된 것도 또 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제가 단독 진행 맡은 게 제 인생이 정말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전과 후로 안영미의 그 일할 때 그런 임하는 자세, 애티튜드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DJ 우리 신청곡 이소라 씨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주식회사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아, 저는 보기 쉬질 않아요.

0: 깨어날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0: 솔직히 맞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 이용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Hey,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2: baby.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baby.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시아님께서 언니 출산휴가 가면 그러면 그 자리에는 박보검님 나오시는 거예요? 에, 뭐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어? 박보검님 뭐 나와주시겠지 뭐. 에, 아이 그렇다고 뭐 긴장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박보검님이 앉아 계셔도 자신 있어요. 자,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올게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210번님, 영면이 주말에 핑크 원피스 입고 한 두세 시경에 스타필 왜 가셨어요? 나 말 걸고 싶었는데 언니 통화 중이셔서 말 못 걸었어요. 아쉬워요 힝. 오랜만에 또 아이 낳기 전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아웃에서 만찬을 좀 즐겼습니다. 아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통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통화가 길어져가지고 통화만 2시간 반을 했네. 죄송합니다. 일부러 통화를 오래 한 건 아닙니다. 5786번님, 장원용도 모르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유일하게 아는 연예인은 영면이랑 배철수 아저씨뿐이거든요.

감사해요. 앞으로 이렇게 가둬놓고 라디오만 들어주세요. 2728번님. 남편 출장 따라와서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두대 들어요. 저도 곧 출산이에요. 현재 7개월 셋째랍니다. 셋째도 아들이라 우리 집에 남자만 넷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아들 셋 제 청춘 불태우면서 키워볼랍니다. 박수 치고 갈게요. 아 좋다. 졌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 2728번님도 뭐 거의 남성 호르몬이 풍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들맘들 파이팅 해보자고요. 지치지 말자. 578번님 아이가 수학 분수 단원에 들어가서 약분, 통분, 기약 분수를 배우는데 이해가 안 된다네요. 사실 엄마도 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약분이 뭐고 통분이 뭐고 기약분수가 뭐야? 뭐 대분수 뭐 이런 건 배웠어. 대분수 맞나? 어? 저 금시초문인데 이게 있는 단어예요? 있는 단어입니까? 두댕이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난 당체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6397번님 주말에 템플스테이 다녀왔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왔는데 아, 월요일 반나절 만에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아 속세에서 마음 비우기 어렵다. 그럼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 낳고 많이 비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자동으로 채워지더라고. 내가 원치 않아도 아니면 다른 데에서 욕심이 나거나 뭐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아, 조금 시간을 더 두자고요. 이건 장기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미야오의 띠로리.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아니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영어 프로젝트 100% 외국에 퍼뜩 주시죠. 난 학창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대름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새로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Youngmi. My name is Moenu. Nice to meet you.
0: Moenu?
1: 네.
0: Oh, why your name Moenu?
1: Yeah, bird like.
0: Bird like?
1: 네, yes.
0: Bird? 새?
1: Bird?
0: 새?
1: Yes, yes.
0: Oh, ah, you look like bird.
1: Yes, yes.
0: Oh, bird가 그러면은 그
1: 짹짹짹짹
0: 뭐해노?
1: Yes, yes.
0: 아,
1: 스피치 랭귀지.
0: 아, you 그래서 저기 새 같다고?
1: Yes, yes.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you 요즘 홀릭, what 홀릭?
1: I'm holy. I'm watching baseball game.
0: Baseball game?
1: Yes.
0: 어떤 팀? What team?
1: 삼성 라이온즈.
0: 삼성 라이온즈?
1: Yes, yes.
0: 그럼 라이온즈 응원가? 유 혹시 지금 now 할 수 있겠어요? You can do it? Hey, come on.
1: I forgot. For
0: 자, 셋, 넷.
1: 최강 삼성 승리를 모두 외쳐라. 하나 되어 달려간다. 최강 삼성.
0: 오, 오케이. 나이스 okay, 샷. Okay. 나이스 샷.
1: thank you, thank you.
0: Now, 지금 where are you?
1: I'm company.
0: 아, 컴퍼니. 아, 그래서
1: yes,
0: 이렇게 유
1: yes.
0: 샤이했구나. 아, 오케이,
1: yes,
0: 오케이.
1: Yes.
0: 아, 알겠어요. 제가 눈치가 yes. 없었어요. 자, 그럼 캐스터 렛츠 고.
1: 렛츠 고.
0: 자, 사람 이름입니다. 투 스트롱 퍼슨.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1: 이천수?
0: 어느 투 스트롱 퍼슨.
1: 이힘 이용
0: or 투 리버 퍼슨?
1: 이강인
0: 오카이 노래 제목이에요. Up and down, up.
1: 아 위아래.
0: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Daybreak.
1: Daybreak.
0: Daybreak.
1: 위아래.
0: 응. Up down, up down, pick pick and. 아, 오케이, 오케이. 자, 6월 제철 음식입니다. 캔들 스위트 콘. 캔들 스위트 콘.
1: 초당 우수수?
0: 오카이.
1: 아니?
0: 맞췄어요, 맞췄어요. 영화 대사입니다. Your boss. 아!
1: 아! Oh,
0: no. Oh my god. Oh, 뭐해노, 뭐해노. 안 맞추고 뭐해노. 아, 나 진짜. 내 답답해서 그러지, 나는. 아, 내 안타까워서, 나 안타까워서 그래.
1: I don't know.
0: 아, 그럼 나가기 전에 삼성 응원가를 한 번만 더 불러 제껴줄 수 있어.
1: 똑같은, 괜찮나? 오케이. 뭐지? 최강 삼성 승리를 모두 외쳐라. 하나 되어 달려간다. 최강 삼성.
0: 오카이 삼성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땡큐 땡큐.
0: 오케이 바이.
1: 바이. 바이 영미.
0: 자 우리 모에도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하이거사 주워먹기 퀴즈. 자 노래 제목이에요. It's a single day break.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자 아시겠죠 여러분?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치 프리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최경모님 아 삼선 경기만큼이나 들었다 놨다 하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헌.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세상에 쓸데기 없는 질문은 없다.
1: 그간 입 밖으로 꺼내놓기 부끄러웠던 질문들 이곳으로
2: 오라.
0: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신 답을 찾아드립니다.
1: 2020 대리지문서
0: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저와 함께 대리조사하실 분이죠. MBC의 간판 정영환 아나운서 어서오상.
1: 월요병 저리 가라. 오늘은 월요일이다.
0: 네. 0130번님께서 정영환 아나운서님은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1: 예?
0: 얼굴만 보고 있어도 피로가 싹 풀립니다. 하트 라고 했는데 어떻게 0130번님 누군지 아세요?
1: 아, 제가 주소록에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0: 내가 볼 때는 측근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아니야 달빛요정님은 아니야.
1: 아 확실해.
0: 우리가 알고 있는 달빛요정님 스타일은 아니에요.
1: 우리 어머님은 이런 말 안 하십니다.
0: 그치. 요런 거 그냥 낯간지러 오셔가지고
1: 아, 절대 안 하시죠.
0: 문자 보내실 분은 아니고.
1: 가족은 아닙니다 일단.
0: 자 요런 극찬.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당연히 기분은 좋겠지만
1: 예.
0: 어떤 리액션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1: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닙니다는 네. 아니 상대가 좋다는데 뭘 아닙니다.
0: 그렇지.
1: 겸손한 척하는 것 같고
0: 그렇지,
1: 그러면 에 감사합니다. 이건 거만해 보이고.
0: 그렇지 이게 사실 예.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더 잘생겨.

0: 하겠습니다.
1: 성실히 하겠습니다.
0: 예, 네,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1: 기대 부응하겠습니다.
0: 아, 1129번님께서 영화나나 처음 입사해서 두 대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크가 올라가기는 커녕 스튜디오 문을 열자마자 자기소개하는 바람에 정작 자기소개를 안 들리고 끝에 반갑습니다만 들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1: 저 기억나요. 그때 뮤지님도 같이 하실 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밖에서 막 멘트 준비했어요. 기합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0: 아, 맞아.
1: 그걸 몰랐던 거죠.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간다는 걸 몰랐던 거죠.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0: 맞아요. 야. 그때 그 한창 그 긴장 많이 한 그 그 네.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1: 그게 2022년도면 4년 전이에요.
0: 와, 벌써 그렇게 됐나?
1: 4년 더 됐어요.
0: 그 더운다나 또 뮤지가 좀 까탈스러웠어요. 예. 아, 뭐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1: 그때 막 퀴즈 맞추는 걸 라이브 했는데 제가 첫 문제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3초 출연했어요 그날.
0: 맞아. 얼마 안 돼가지고.
1: 진짜.
0: 맞아, 맞아요. 아, 근데 지금은 뭐 달라졌죠. 4년 만에 지금.
1: 아유, 뭐 이제는 여기가 제 안방 같습니다.
0: 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1: 지금 들어 누웠어요 지금.
0: 항상 본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1: 배 긋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럴 때 아니면은 MBC 방송하면서 제 얘기할 예. 기회가 잘 없어요.
0: 테이블
1: 이게.
0: 위에 다리 얹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예. 편해 지금.
1: 춤추고 있어요 위에서.
0: 예. 예. 박 가연님께서 전 아직도 그 첫 방송 저장해서 듣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아, 이게 소장용이었나 봐. 소장용.
1: 감동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안 하시는 걸 이렇게 해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신 물어봐드릴 질문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가시죠.
1: 7933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2: 휴, 소시민으로 세상 살아가기 힘드네요. 제가 완전 극내향 극소시민인데요. 오늘 버스를 타서 졸다가 안내방송을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하차벨을 눌러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하필이면 거기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차벨 눌러놓고 왜 안 내려? 기사님이랑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저 거기서 내렸어요. 땡볕에 두 정거장 걷고 땀에 쩔고 나니까 현타가 오네요. 저 같은 소시민 또 있나요? 저랑 붙어보실래요?
0: 자, 질문 주신 7933번님께 칼국수 밀키트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도 소심하신 분 치고는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이것도 이것조차도 안 보내신다고 진짜 소심하신 분은.
1: 사실 이거 내리시는 것도 용기거든요.
0: 아 그럼요.
1: 내가 눌렀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0: 예.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1: 그렇습니다.
0: 그렇지 않거든. 진짜 소심한 사람은.
1: 창밖만 봐야죠.
0: 끝까지 모른 척하고 눈 딴 데 보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게 행동해 본 적 있나요? 정영아 나와서는? 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1: 아, 저도 막 되새겨보면은 당연히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럴 때 있죠. 그 저도 비슷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수치스러운 장면인데 제가 중학생 때 그 남중 여중이 정류장 하나 차이로 붙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필 그 원래 학교 시간이 한 30분 정도 텀이 있어요. 네. 충돌을 막기 위해. 근데 제가 좀 늦게 학교가 끝나가지고 버스 탔는데 나만 혼자 남학생이고 다 여학생인 거야.
0: 어떻게?
1: 사실 그때는 막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막 잘 보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죠.
0: 하니까.
1: 그래서 내가 너무 쿨한 척하면서 내리려고 하다가 그 마을 버스 거기 그냥 멋진 척 내리려고 하다가 물을 팡 치면서 목이 꺾인 상태로 내려진 거예요.
0: 아, 어떡해.
1: 그래서 근데 너무 아팠어요. 그때 진짜 거의 피멍들 정도로 아팠는데 창 밖으로 모두가 쳐다보는 걸 느껴져서 근데 아무도 날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하나도 안 아프죠. 쿨하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거 있었어요.
0: 아, 저 같은 경우는 저 진짜 극 내향인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건 방송에도 한 4만 번 얘기한 거긴 한데 진짜 미용실에서 스포츠 머리로 제 머리를 밀어놨는데 예. 제가 이거를 말을 못했어요. 정말로 말을 못해서 중학교 때 여중이었는데 반상 머리로 다녔어요.
1: 아, 근데 저
0: 스포츠
1: 이거,
0: 머리로.
1: 와, 심지어 여성분이면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거 있었거든요. 미용실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0: 네.
1: 항상 너무 많이 잘라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미리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0: 왜 말을 못했을까?
1: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덜 짧게 잘라주세요.
0: 저는 맞춰서
1: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0: 진짜 그날에 하늘에 맡기는 거야. 하늘에 네, 맡겨.
1: 진짜.
0: 운에 맡기는 거야.
1: 어떻게 잘라주세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앉으면 눈 감고 기다리는 거지.
0: 그래서 항상 심장이 진짜로 머리 자를 때마다 심장이 떨려가지고 왜 커튼뽀 이거 할자 치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움직일 정도에서 보가 움직일 정도에서
1: 두근두근.
0: 심장 오늘은 네, 어떻게 제

0: 제발.
1: 내가 원하는 대로
0: 원하는 대로 잘려줘. 끌어당김의 법칙.
1: 어, 근데 말은 못 하고.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저도 진짜 이렇게 극 소심이었는데. 자, 그러면 7933번 님이 궁금해 하신 나 이 정도로 소심하다. 소심인 대결해 보죠. 자, 요거 한 분이라도 더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사연으로 받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0: 네,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나 이 정도로 소심하다. 소심인 대결 받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소심과는 거리가 또 먼 분이죠. 이분은 또 비의 feel it 듣고 올게요.

0: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비의 필이 듣고 왔고요. 정영한 아나운서와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나 이 정도로 소심하다. 소시민 대결 다양하게들 도착하고 있죠.
1: 자, 2832님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버스벨 누르고 눈치 보여서 야, 누르는 게 눈치 보여서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종점까지 간 적도 있어요.
0: 이런 분들 계세요.
1: 와, 아니 저는 내릴 때는 그거 있어요. 잠시만요를 못 하겠어서 지하철 지나친 적은 있는데 네. 벨 누르는 게 눈치 보이는 거 이거
0: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예전에는 예. 이게 배달 어플이 없었을 때는 그렇죠. 왜 그냥 직접 전화로. 가게로 전화해서 주문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주문하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네. 그 제가 아는 분은 남편한테 항상 시키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내분이 항상 그 남편이니까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항상.
1: 집에 와야 해.
0: 집에 와야 돼. 빨리 네. 와야 돼. 저녁 시간 때문에 와야
1: 시켜줘.
0: 돼. 네. 그래서 남편이 시켜줘야 되는 거야. 나는 차마 전화를 못 걸고 그 정도로 소심한 분도 전 봤어요.
1: 요즘 어린 친구들 그거 심하잖아요. 폰 포비아라고 전화를
0: 맞아,
1: 무서워.
0: 맞아. 이혜림님, 저 헬스장에서 관.

0: 작가님이 저 자주 온다고 커피를 사주셨는데 커피를 주셨는데 저 부끄러워서 운동하다가 집에 갔어요. 그날 이후로 못 갔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냐. 괜히 커피는 아니, 사줘가지고.
1: 아니 이거 좀 뭐 두근거리거나 설레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 칭찬해준다고 선물 줬는데 이거. 그날 이후로 못감. 이 음슴치여서 더 쑥스러움이 느껴지네요.
0: 아니 왜 그런 건데. 예.
1: 아 제발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네요.
0: 왜냐면 주목받으니까. 아.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아니 그냥 커피만 줬을 뿐이잖아요.
1: 그죠. 근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아울렛 같은 데 갔을 때 어 저기 브랜드 옷 구경하고 싶은데 딱 봐도 손님이 없어서 나 가면 100% 말걸음 당할 때.
0: 아 그리고 계속 쫓아다닐 것 같은.
1: 네, 그럼 그 브랜드 안 들어가요.
0: 옷 구경하는 동안에 계속 따라다닐 네. 것 같은.
1: 직원들 바쁜 데만 들어가요. 네, 그런 느낌 있습니다. 7922님. 아. 도를 하십니까? 한테 붙잡혔는데 거절을 못해서 따라가서 제사 올린 적 있어요.
0: 그래 이런 분들도 계셔.
1: 저는 음료 대접까지는 따라간 적 있어요. 이게 코스가 있어요. 음료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승합차 타고 제사 지내러 가는 건데
0: 아 맙소사다.
1: 제가 단번에 거절은 못하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인답시고 얘기 다 듣고 그거 어 저 급히 가야 할 것 같아서 수고하세요 하고
0: 아 진짜 와 저는 진짜 소심한 사람인데도 요 이건 정말 과감히 저는 거절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와 2030번님 백반집에서 공깃밥을 받았는데 압력 때문인가 밥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 바꿔달란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밥이랑 반찬만 먹다가 그러니까 반찬만 먹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밥은 못 먹고
1: 밥 뚜껑을 못 연 거죠.
0: 못 열어서 그냥 반찬만.
1: 사장님은 와. 아유 밥을 한 숟갈도 안 먹고 갔네.
0: 아니 뭐지 요즘 예. 뭐 다이어트를 하나 뭐 이게 그냥 그렇게 아 찌개랑 반찬만 드셨대요.
1: 그래, 국만 드신 거야. 아니, 그럼 오해하실 수 있겠다. 아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0: 아 요즘 사람들은 이렇다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셨을 예. 거 아니에요. 와 진짜.
1: 8550번님 우리 집 남매 동네 보습 학원 보냈는데.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해서 학원 망할 때까지 보냈어. 아 근데 이게 특히 아이들 학원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이 붙어가지고.
0: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막 부끄러워하고 막 내성적이고 막 그러다가도 아이 낳고 나면 사실 부모가 되면 그쵸. 그런 거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지금 부모님이 그 아이 학원 그만둔단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다닌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죠?
1: 여러 핑계라도 좀 대시 이사를 간다거나
0: 네. 진짜
1: 여행을 간다거나
0: 와
1: 야, 쉽지 않네요. 네. 4850번님 같은 맥락으로 저는 버스 안에서 다 앉아있고 혼자 서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그냥 내린 적 없어요.
0: 아니 왜?
1: 아 그러니까 차라리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해.
0: 아니 왜?
1: 나만 서 있으면은 그냥 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0: 아니 어차피 다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1: 아 이것도.
0: 근데 왜?
1: 나만 서 있으면 그냥 내린다.
0: 아 정말. 6519원님 친구가 옷가게 할 때 저한테 한 시간만 대신 가게 봐달라고 했는데 손님들 올까봐 무서워서 문 잠그고
1: 아니 그러면은 부탁을 안 했지 그냥 잠그고 갔지.
0: 그래 어쩐지 그날 매상이 안 올랐더라. 네. 어떻게 된 거야.
1: 그 사이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고 문을 잠궜던 거죠.
0: 진짜 이거 어떡하냐.
1: 예, 백진원님 병원에서 아프면 말하라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한 번은 너무 심하게 아프길래 정말 큰 용기 내서 저 좀 아픈데요 라고 했더니 그거 원래 아픈 거예요 라고 하셔서 그날 이후로는 절대 더 못함. 그게 10년도 전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래 이런 말 못한 사람 있어. 저도 그래요. 뭐 아프면 말씀하세요. 뭐 하다 못해 마사지 받을 때도 예. 너무 세면 아 좀 살살 해주세요. 예. 이 살살 해주세요 라는 말도 못해가지고 나중에 마사지 받고 일주일 더 알아놓았던 적이 있어요.
1: 근데 이거 비슷한 거 가까운 직장 내에도 있었어요. 예, 저희 아나운서국 부장님이 신입사원 때 네. 또 이제 선배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되게 공기가 무겁잖아요. 네.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내 참았는데 알고 봤더니 탈장을 한 맹장이었나 탈장이었나.
0: 어머. 예. 그럼 어떻게 참어. 어 세상에 미치겠다 진짜. 강은하님 지금보다 더 슈퍼 소시민이던 시절 독서 동아리에서 제 이름을 계속 잘못 부르는 선배한테 제 이름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동아리 그만둘 때까지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1: 어 그런 학생 없는데.
0: 만약에 강은하면 강은영으로 부른 거야. 네. 모르고 강은영

0: 근데 그냥 계속 그냥 강은용으로 산 거야.
1: 예.
0: 예.
1: 아, 저 은한데요.
0: 그 말을 못한 거야. 도저히.
1: 예.
0: 와 진짜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계셨었네요. 예. 이렇게.
1: TV는 사랑을 싣고도 못 나가겠네요. 이름이 들렸으니까 계속 이거.
0: 강은하라는 사람은 저희 학교에 없는데요.라고 예. 할 수 있어.
1: 졸업 앨범 다 뒤져도 안 나와. 미스테리한 은하님이 되셨습니다.
0: 네.
1: 김지현님. 저 전 남친한테 마음 다 식어서 헤어지자고 하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겠어서 6개월을 더 사귀었어요. 근데 이거 제일 슬퍼. 아니 어떤 면에서 제일 나빠. 아 근데 이런 사람들
0: 많아요. 정도 없고 아무 감정이 없는데 6개월을 더 연장한 거예요.
1: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같아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소심해서 말 못한 거면 뭐 이해하기도 하고.
0: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안타깝긴 하다.
1: 네.
0: 0566번님 저 소시적엔 이분들처럼 소심소심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 나이 53 버스 문 안 열리면 제가 소리 질러줍니다. 기사님 여기 내린대요. 문 열어주세요. 아, 아줌마는 또 다른 차원으로 대인배가 됩니다. 저희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1: 이런 분들 있어요. 이게 뭐 어머님분도 계시고 또 꼭 아버님분들이 또 있어요. 학생 내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들 내립니다. 자 공주님들 조심히 가시고.
0: 왜 이 말을 못해 왜.
1: 기사님 오라이 하는 아저씨도 있어요. 꼭 손에 검은 봉다리 하나 들고 계세요.
0: 근데 그래 맞아. 근데 네. 이게 진짜 어머님이 되면은 이게 막 그 오히려 더 나서려고 하는 게 생기는 맞아. 것 같아.
1: 그런 어머님들 많이 계세요.
0: 네. 자, 나 이 정도로 소심하다 소시민 대결 소개 더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하 피처링 에스쿠시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우리 소시민 대결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두댕이들. 아니, 저를 이렇게 조롱을 잘해주셔가지고 난 이렇게까지 소심한지 몰랐네.
5: 그러니까요.
4: 어, 자, 5411번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각을 했는데 문을 열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저를 다 쳐다보는 게 걱정돼서 아예 결석을 했습니다.
5: 학교 안 가버려.
4: 선생님이 왜 늦었냐 묻는 것도 걱정이었던 사람입니다.
5: 아, 그러네요. 예, 지각이 두려워서 결석을.
4: 차라리 그냥 결석을 해버리자.
5: 부모님 입장에서 쉽지 않았겠는데.
4: 주목받느니.
5: 예. 9644님. 회사에서 회식 때 경품 추첨으로 삼겹살에 당첨됐는데 부끄러워서 못 나갔어요. 한 회였으면 나갔으려나?
4: 아니 왜 추첨 받았는데?
5: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막 박수 받고 한마디 하라 하고 이러니까.
4: 아, 나 그 뭔지 알겠다. 네. 그 어떤 부담인지 알 것 같아.
5: 그 밥값 하라고 다시 뭐 장기자랑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4: 맞아요. 특히 왜 연예인들도 왜 돌잔치 가면 그치. 경품 추첨하면 그냥 그 경품만 받으러 갔는데 꼭 이렇게 자 이제 개인기 한번
5: 그러니까 딱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죠?
4: 어, 아 맞아. 어떤 부담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박소윤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자애한테 고백받고 사귀었는데 너무 소심하고 부끄러워서 100일 사귀면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사귀는 내내 버디버디로 채팅만 했어요.
5: 아 잠깐만, 고백은 오프라인에서 받은 게 맞는 거죠 이거? 랜선 남친 랜선 여친 한 거지.
4: 진짜 계속 채팅만 했어.
5: 예.
4: 근데 이런 분들 꽤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버디버디 했을
5: 저도
4: 때.
5: 초딩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데이트라는 건 없었죠.
4: 그래.
5: 그러니까 사귀긴 하는데. 뭐
4: 편지.
5: 그렇죠.
4: 편지 주고받는 게 다였지. 맞아. 뭐 사귄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5: 화이트데이 사탕 주고 뭐 이런 거였죠.
4: 맞아.
5: 4484번님. 중고차 사러 갔을 때 예산은 소형차였는데 딜러분 권유 거절 못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대형차 풀업으로 몰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계신 분은 제가 또 입담 엄마무시 하거든요.
4: 네.
5: 예.
4: 아, 요런 케이스 있죠. 요즘에 보면은 저기 강남역 쪽에 있는 러시.
5: 아, 그런 데 가면 쉽지 않죠.
4: 네,
5: 한 바구니 들고 나오죠.
4: 타워 2쟁이들만 거기 다 있잖아요.
5: 예.
4: 네, 거기 가면은 내가 정신 차리고 오면 내가 손에 떼밀고 있다니까. 거기서.
5: 오죽하면 어떤 매장에는 오늘 상주 직원 아이 몇 명, 이 몇 명 이거 써놓기도 해요. 그 내가 봤어.
4: 예. 네. 그 저희 같은 아이 같은 사람 들어가잖아요.
5: 그죠. 어, 오늘 아이 손님이 많다. 근데 당하면 또 한 바가지 들고 나온 거야.
4: 거예요. 끝난 거야. 네. 우리 소시민들 조심합시다. 강남역 조심합시다. 자, 저희는 3부에서 또 전화 연결로 한번 돌아볼게요. 돌아볼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6: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7: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 소심이 문자가 또 계속 소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1: 네, 안기영님입니다. 케이크 조그마한 거 샀는데 초17개랑 폭죽을 달라고 말 못해서 두 개만 주세요 라고 하고는 집에 와서 초 두 개 꽂고 하나를 7자로 꺾었네요.
0: 아이고.
1: 폭죽은 입으로 펑. 그냥 아이디어 좋으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 17처럼 보이게 하려고.
0: 근데 너무 귀엽긴 한데 네. 좀 짠하기도 하다.
1: 아, 요거 그냥 주는 건데.
0: 생일 축하합니다. 자 펑.
1: 펑. 김 빠져불어.
0: 4241번님 20년 전 대학생 때 미용실 실장님이 특별히 직접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등줄기로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도 말을 못해가지고 등이 다 젖었던 기억. 실장님이 물 온도는 괜찮으시냐 물어볼 때 네 좋아요 대답만 했습니다.
1: 이거 진짜 공감. 아까 그 눈 감고 머리 기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첫째 목에 힘 빼세요. 힘 절대 안 빠지고요.
0: 맞아.
1: 그리고 더 가려운 곳 있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11시 방향의 귀 위쪽에 살짝
0: 그래.
1: 가렸고요.
0: 예. 더 박박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아 예 괜찮습니다. 예,
1: 좋습니다.
0: 예, 예.
1: 물 온도 거의 뭐 지금 두피 다 얼었어요 지금. 근데도 그냥 다 괜찮다.
0: 다들 이렇게 무해하셔.
1: 그러니까 요구해도 됩니다.
0: 착해. 근데 이제 우리 두댕이가 또 여기 문자로 그러네. 왜 다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사시나요?

0: 저도 소심한 편이었지만 손해보는 건 더 싫었던 사람이라서 나는 극복이 된 것 같아요 라고 7903번님께서 지금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아 4588번님 저도 소심한 편이라 생각했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낍니다.
1: 웅장까지예요?
0: 나는 완전 대범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요. 사연이 다들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네요.
1: 아,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0: 그러니까 예. 저도 저만 그렇게 소심하게 살았나 생각했는데 네. 아니었네.
1: 저는 오늘 버스에서 서 있다가 눈치 보여서 그냥 내렸다는 거에 좀 감동받았습니다.
0: 우리 좀 더 한번 뻔뻔해져 봅시다. 예. 다들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1: 맞아요.
0: 타인에게 관심 없어 그렇게까지.
1: 나만 손이야.
0: 예, 그러니까 우리 손해는 보지 맙시다.
1: 당당하게.
0: 자, 이제 두 대 이렇게 질문을 또 직접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전화 몇 번으로 걸고 있죠?
1: 네, 02368번입니다. 02368번으로 오는 전화 바로 저희 두 대니까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대신 물어볼 질문 소개해 주시죠.
1: 2196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2: 영미 언니, 저 하루하루가 너무 초조해요. 언니의 출산휴가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자꾸 생각나서요. 영미 언니 언제 출산휴가 가요?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면 돌아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2일 정도 쉬었다가 나오는 건 어때요? 전에 기사 보니까 영미 언니 절친 정경미 언니가 출산 23일 만에 라디오에 복귀했대요. 이겨보자 정경미, 신기록 세워보자 안영미.
3: 물론 제일 바라는 건 영미 언니가 충분히 회복하고 건강하게 나오는 거죠.
2: 그렇지만 언니 목소리가 빨리 듣고 싶으니까 희망사항으로 22일 던져봤는데 아니 다들 두댕이들한테도 물어봐요. 며칠 만에 언니 목소리 다시 듣기 원하는지 말이죠. 궁금해요.
0: 네, 우선 질문 주신 2196번님께 두뇌 영양제 보내드리겠고요. 우리 정경미 씨 23일 만에 복귀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리고 라디오를 그만두셨습니다. 예, 너무 빠른 복귀가 예. 사실은
1: 큰 화를 낼 수 있다.
0: 화를 났어요.
1: 아, 이거 아차면 22일 했다가 이게 방송을 접으시는 거 아닙니까?
0: 체력적으로 예. 이게 잘 추스리고 와야 되는데 이 뼈가 뼈 마디마디가 붙기도 전에 예. 바로 복귀하는 바람에 결국 라디오를 그만두셨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어감이 22일이 참 좋잖아요. 투투.
0: 투투.
1: 예. 그거 둘째니까 아. 투투.
0: 너무 좋긴 하다. 예. 또 2시에 데이트니까 투투.
1: 오 그러네요.
0: 그렇게 예. 한정은님께서 22일 만에 복귀 좋다. 곽기호님께서 나 아는 분은 14일 만에 복귀함.
1: 아니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 어디에 복귀하신 거예요? 14일 누구예요?
0: 예. 그분은 웃다가 배 다시 찢어졌을 것 같은데. 1295번님 애초에 가질 마세요. 실시간 출산 라이브 찍어주세요.
1: 네, 라방으로 갑시다.
0: 아, 진짜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1: MBC 라디오 무효주로 어떻게 생중계 한번 가시죠.
0: 아 남현주님께서 가든 스튜디오를 조리원으로 꾸며봅시다. 아니,
1: 근데 조리원 느낌 좀 있어요 거기. 예, 통창 딱 햇빛 잘 들고.
0: 근데 조리원으로 꾸미기에는 그러면은 가든 스튜디오에 에어컨 다 꺼버려야 되는데. 예. 그러면 피아노 그 값비싼 피아노가 아, 망해요, 녹아. 망가집니다.
1: 아 장비를 위해.
0: 예, 제 몸값보다도 비싸요 그 피아노가.
1: 여기 어디 회사 어딘가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리원.
0: 아 9121번님께서 DJ 바뀌면 저 소심해서 문자 못 보내요.
1: 이제 낮, 친해졌는데.
0: 그 낯가리는 두댕이들이
1: 그래요.
0: 있어.
1: 몇 년 걸렸는데.
0: 그래,
1: 이거 방송에 큰 타격이 됩니다.
0: 왜냐면 조로 우리. 서로 맞조롱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강하게 자랐거든요.
1: 칭찬만 하게 된다고요?
0: 그래서 예. 아, 낯가리면 큰일인데 진짜.
1: 아, 이거 데이트가 아니게 돼버리는데. 자 일단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날은 뭐 오늘 앞서서 밝히셨습니다.
0: 네.
1: 이번 주 21일까지 우리 안영미 DJ의 목소리 두 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뭐, 복귀는 언제 하실지 좀 정해졌어요?
0: 글쎄요. 그냥 저도 지금 제 컨디션을 봐야 돼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 제왕절개 수술해야 되니까 그쵸. 왜냐면 자연분만은 금방금방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첫째도 제왕이고 둘째도 제왕이라서
1: 아하.
0: 이게 아 이게 회복이 빨라야 될 텐데 회복되는 거를 봐서 저도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뚜껑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아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지금 복귀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1: 그럼 마음만큼은 최대한 빨리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보셨어요?
0: 저는 그냥 아이 낳고 바로 다음 날 올까 생각했어요.
1: 아 제가 어제 아이를 낳고 왔는데요.
0: 네.
1: 바로 출산 후기.
0: 아 제가 어제 낳았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예.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그 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기운까지 넣어드려서 아. 자 우리 두 대들이 일어나십시오. 아, 다시 꼬매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
1: 갑자기 음악 나오고.
0: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1: 예. 아,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1543님인데요. 그 신땡 호텔의 이부진 사장님. 네. 아, 또 에너지 어마무시하잖아요.
0: 아, 그쵸.
1: 출산 후 3일 만에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예. 예,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0: 예. 아니, 잠깐만. 아, 재벌이시잖아요.
1: 아니, 재벌도 3일 만에 출근을 하는데.
0: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야, 도대체?
1: 근데 대단하긴 하시네요.
0: 3일 만에 출근, 아, 이렇게 해야 재벌이 되나 보다.
1: 저 그것도 궁금하네요. 출근하셔서 뭐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아우 정말 아무리 사무가 바빠도
1: 근데 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던 직원들이.
0: 그치.
1: 싹 들어갔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0: 아니 왜냐면 이부진 씨가 지금 당장 애 네. 낳고 3일 만에 왔는데 네. 여기서 저 출산휴가 좀 쓰겠습니다라는 말 누가 할 수 있겠어. 아 이것도 살짝 좀 민폐다 직원들한테.
1: 이 전략이라면 어마무시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하지만 자 두댕이들의 바람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두댕이들은 출산휴가 떠나는 저 안영미가 얼마만에 복귀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상 외로 그냥 푹 쉬다 오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1: 잘 지내세요.
0: 네, 그냥 푹 쉬다가요. 예. 저희가 까먹을 때쯤 되면 나오세요.
1: 좀 신박한 답변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 속마음 좀 알아볼까요?
1: 자, MBC 라디오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분들 중에요. 두댕이로 추정되는 분들께 무작위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02368번으로 오는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럼 광고 듣고 전화 돌려볼게요.
4: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Let me catch my breath.
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키비치의 Catch My Breath 듣고 왔고요. 남현주님, 이 노래 첫 부분에 영미님 심호흡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산통은 상황인 줄. 저도 제가 지금 그죠. 산통이 왔는 줄 알았어.
2: 살짝 준비하는 느낌. 자, 라마제 호흡법.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Catch my breath.
2: 비슷했어요. 와. 호흡이 좀 가파랐어요.
1: 자,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환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두 댕이들은 출산 휴가 떠나는 안영미가 얼마 만에 복귀하길 원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2: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전화 바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 과연 받아주실지? 소심한 우리 두댕이들 많아가지고 전화는 안 받는 거 아니야.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네.
1: 안녕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3: 아, 예. 반갑습니다. 예.
1: 안녕하세요.
3: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1: 두댕이 맞으시죠?
3: 네, 맞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제가 저 딴 데로 숨어 나오느라고.
4: 아, 그러셨어요.
1: 그러셨구나.
4: 아, 그럼 통화 지금 괜찮으신 거죠?
3: 예, 숨었습니다. 회의실에.
4: 다짜고짜 죄송한데 저희가 좀 두댕이 확인 절차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두 대 들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 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 예?
3: 30년? 그러니까 제 중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4: 아, 거의 뭐 정동 MBC 시절부터 함께 하신 겁니까?
1: 두 대가
3: 김기덕님 계실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4: 와, 골든마우스 김기덕 대선배님?
1: 와, 정말요? 와. 그럼 진짜 찐 두 대이 완전 찐인데 진짜?
3: 예. 진짜 예, 찐이죠, 찐.
4: 시조세신데요, 거의?
1: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3: 아, 나이는 아마 예, 비슷하시지. 예, 죄송합니다. 예.
1: 와, 그래서 진짜 거의 두 대 전문가 분이신 예. 거예요. 왜냐면
4: 두박입니다, 두박.
1: 그동안에 DJ분들 바뀌실 때마다 그렇죠. 다 그걸 듣고 그 차이점들도 아시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4: 예.
3: 많이 진짜. 들었습니다.
4: 아니, 왜 한 번도 안 갈아타시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게요? 두 대만 고집하셨어요? 예.
3: 아, 갈아탄 적도 물론 사실 좀 있었는데.
1: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언제?
3: 솔직히 제가 저쪽 S본부 잠깐 갔다가
1: 대기업으로 예. 가셨었구나.
3: 예, 그게 이제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4: 돌아오셨어.
1: 예, 두 대만의 색깔이 예. 있어요.
4: 연어처럼 돌아오셨어.
3: 예. 예. 돌아왔습니다.
4: 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안영미 씨가 곧 출산 휴가 떠나시는 거 알고 계시죠?
3: 예. 들어서 알고 있고 축하드립니다. 예.
1: 감사합니다.
4: 자. 그렇다면 우리 네. 두댕이께서는 출산 휴가를 떠나는 안영미 씨가 이거 솔직히 얼마 만에 복귀하시길 바라시나요?
3: 아, 저는 3개월이라 봅니다.
4: 3개월?
1: 3개월.
3: 네.
4: 석 달.
1: 예. 왜 3개월이라고 생각하세요?
3: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1: 네.
3: 이제 회사에서 이제 3개월 정도를 이제 출산 휴가 기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 아.
3: 예, 거기 맞춰야 되지 않을까?
1: 아. 그래.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하긴 한데.
4: 근로 표준에 맞춰서
3: 예. 3개월 지나면 예, 위험합니다.
1: 위험하죠.
4: 자리가 위태위태합니까?
3: 위험하기 때문에 예. 3개월.
4: 예.
1: 근데 그 저기 회사에서는 3개월로 잡지만 이 방송 쪽에서는
4: 더 짧아.
1: 3개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존재가 사라지더라고.
4: 나.
3: 그러면은
1: 존재가 사라지더라고.
3: 30일.
1: 예. 네,
4: 같은 3자를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1: 예. 숫자 3을 좋아하시네.
4: 한 달.
3: 네. 네, 존재 사라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1: 예. 네. 자, 그러면 안영미가 만약에 30일 동안 없으면 이 네. 자리 없으면 네. 어떤 게 제일 그리우실 것 같으세요?
3: 저는 사실 그 정영아 선생님 요 방송도 듣곤 하는데 사실 직장인이다 보니까 팟캐스트로 주로 듣거든요.
1: 예.
3: 근데 제가 사실 좀 빠져 있는 거는 네. 금요일입니다, 사실.
1: 나의 엑스 이야기. 그쪽이셨네.
3: 금요일이 가장 좀 두렵다.
1: 그러면 혹시 나의 엑스 이야기 사연도 보내주신 적 있으세요? 엑스 이야기 보내준 적 있어요?
3: 사실 빠진 게 최근에 빠져가지고 지난 1년치를 지금 다 몰아듣고 있습니다.
1: 와.

0: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1: 이게 그리고 왜냐면 저희가 정말 뭐 말이 뭐 X 이야기지 사실 S 이야기라 다름없는
2: 삐삐

0: 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럼 안영미 씨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1: 제 뮤지 형님하고 할 때 이제 들어가지고 그때도 사실 전화 연결이 예전에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2: 오.
0: 예.
1: 예, 무슨 퀴즈 하는 거 해가지고 했었고.
2: 예.
1: 근데 그 뒤에 또 잠깐 다른 분 하시다가 다른
2: 문제
1: 없잖아요.
2: 네.
1: 아. 제가 금요일 방송 들으면서 아 이래서 뮤정에 빠지셨구나.
0: 아 그러면 어떻게 단독 진행은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1: 아 매우 만족스러워요.
0: 매우 만족이다.
2: 예, 예, 예.
0: 아.
2: 다행입니다. 예. 왜냐면 뮤지 오빠는 깍쟁이라서 절대 자기 얘기 안 하거든요.
0: 나하.
2: 만약에 이 코너를 같이 했었으면은 본인은 쏙 빠졌을 거야. 그리고 나만 네. 나쁜 사람 만들었을 거야.
0: 예. 가감 없는.
1: 예, 아, 예, 너무 감사해서. 예.
2: 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기 기왕 저기 팟캐스트로 들으시면 제가 네. 예전에 했던
0: 이시니까 특별 찬스.
2: 예.
0: Let's go.
1: 예. 서현아 어제 내가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의도한 실수는 아니었고 정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가 그렇게 큰 좀 기분이 안 좋게 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사과하고 정말 정말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평생 애인같이 내가 잘 대해주면서 살게. 이번 한 번은 좀 넘어가주라.
0: 지금 사랑한다. 학교 종소리가 들리는데요?
1: 예, 우리 참 쉬는 시간이라서.
0: 아, 예.
2: 아니 지금 안영미 고별방송 중간에 지금 본인 아내한테 잘못해가지고 지금 사과방송
0: 전국에다 석고대절을 하고 계시면 이거
2: 아니,
0: 사연이나 좀 들어보면 안 됩니까 이거?
2: 근데 원래 이게 두댕이 색깔이에요. 우리가 서로 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0: 집단적 독배.
2: 사실은 서로한테 관심도 없어. 예. 네, 감사합니다.
1: 나 먼저 살고 봐야 되니까.
2: 아니 그럼요.
1: 네.
2: 내가 볼 때 어제 실수로 뭐 전 애인 이름 얘기하거나
1: 아,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2: 그런 건 아니고
0: 실언을 하신 것 같아요. 실언을.
2: 아,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1: 다시 한번 이제 사과한다.
2: 예.
1: 사과한다 서연아.
0: 아 끝까지
2: 철저히 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0: 예,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도 뿌듯합니다. 예.
1: 예, 정말 순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네요.
1: 네, 자, 정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예, 고맙습니다.
2: 예.
0: 예.
2: 자, 저희가 선물로 서리태 두유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0: 평화로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0: 예, 자, 첫 번째 두댕이와의 전화 연결에서 출산휴가 떠나는 안영미 씨 30일 만에 복귀하기 원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2: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부캐 전화 걸어볼게요. 아 뭐 아, 감동이고 뭐가 없다 그냥.
0: 기다렸다는 예. 듯이 바로 예.
2: 예 바로 아내한테 사과 방송을. 아 4931번님께서 영미 언니답게 69일 후에 복귀 어때요?
0: 기사는 나갈 것 같아요.
2: 69일.
3: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3: 네.
2: 안녕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정영원입니다. 오 잠깐만요. 자 일단 호흡 가다듬으시고요. 예.
3: 네. 네.
0: 예, 우리 두댕이 맞으시죠?
3: 네. 맞아요.
0: 예, 짧게 통화 괜찮으실까요?
3: 네. 완전 괜찮죠.
0: 예. 그렇다면 완전 괜찮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네.
0: 자,
3: 네.
0: 우리 두대를 들어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 아, 저 2년 조금 넘었어요.
0: 2년차 넘으셨고.
3: 앞전, 네. 앞전에 예. 있는 회사는 예. 뭔가를 듣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해서 못 듣는
2: 아, 그러셨구나.
0: 여건상 들을 네. 수가 없었고.
3: 네, 예. 회사를 옮기면서 이제 그 라디오를 들어도 되더라고요.
0: 아,
3: 그래서
0: 예.
3: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0: 아, 환영입니다. 와.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영미 씨 곧 출산휴가 떠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3: 네.
0: 예. 그럼 우리 두댕이께서는
3: 네.
0: 출산휴가 떠난 안영미 씨 솔직히 얼마 만에 복귀하길 바라시나요?
3: 아, 이 정도쯤이면 그냥 뭐 출산 당일에 라이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마취 깨자마자.
3: 네.
0: 아 맛있겠어요. 아,
3: 본격, 대화를 통해서
2: 본격 네. 마취 방송.
0: 예, 당일 복귀.
2: 예. 당일날.
0: 당일 복귀입니다. 영일이에요 영일.
2: 그냥 애기 방 빼자마자 그냥
0: 그죠, 바로. 그렇죠.
3: 애기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2: 네. 네.
0: 라이브로.
3: 네.
2: 때마침 네. 이제 수술도 아침 첫 시간으로 잡았거든요.
0: 아 그래? 아, 네. 되겠네 드시니까.
3: 네. 네. 이름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0: 아, 이름 지어주신대요.
2: 아 탯줄도 잘라주세요 그냥.
0: 네. 아 그러면 탯줄 커팅실.
2: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자 안영미가 자리를 뭐 한 달 정도 비운다. 그러면
3: 네.
2: 이제 어떤 게 제일 그리울 것 같으세요? 어떤 코너 또는 뭐 안영미 어떤 점 뭐 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저는 뭐 광고 소개부터 뭐 다 재밌어서.
2: 그렇죠. 제가 광고를 또
0: 막갈라게
2: 평범하게 또 하지 않죠.
3: 예. 아, 이런 방송 없습니다.
2: 예, 예. 그렇죠. 그렇죠.

0: 광고까지 재밌는 방송.
1: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나중에 제가 복귀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여러분 저 이번에 또 셋째가 생겼어요 막 이러면
2: 네.
1: 자 어떨 것 같아요? 작작해라 대 그래도 축하해. 어떤 본인 어떤 리액션 나올 것 같아요?
2: 아 뭐 속마음이야 작작해지면 되겠어요.
1: 그래. 저도 사실 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저도 이제 그러거든요.
0: 이제 둘째까지.
1: 어 그만 네. 좀 해라.
2: 아, 네. 네.
1: 저도 셋째는 없습니다.
2: 아, 네. 예.
0: 자 안영미 씨가
2: 축하드려요.
0: 네. 아, 예. 아, 뭐 축복하는 마음은 네? 예 가득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자 그러면은 우리 영미 씨 출산휴가 떠나시기 전에 안영미 네. 씨의 뭐 유행어라든가 개인기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멘트 있으면 아쉬움 없게 네. 저희가 지금 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그 약간 느끼한 그 여자.
0: 약간 느끼한 여자.
2: 네. 네.
1: 우리 배미양 배미양 선생님 말씀하시는 아, 네. 거죠.
0: 예, 박정장님과 배미양님이 있는데.
1: 네네. 네.
0: 예.
2: 네, 그분 목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3: 안녕하세요, 배미양입니다. 네, 이제 제가 출산 휴가를 가게 됐어요.
0: 심야 라디오가 됐습니다.
3: 네, 저희 2시의 데이트가 착상 방송인 건 알고 계시죠? 우리 두댕이도 저의 기운 받으셔서 꼭 착상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착상할 때는 애교가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애교 보여드리겠습니다. 똥따또 설다 똥따또 네 두시의 데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야, 이거 새벽 2시 새벽 2시의 네. 데이트로 틀어놓으면은 예 착상될 것 같은 그런
1: 아 네 찐 두댕이 맞으시네. 이제 배미야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2: 네.
1: 자 그럼 전화 끊기 전에 저희가 네. 이행시 순서가 또 있거든요.
2: 네네. 네,
1: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애정을 좀 담아주셔서
2: 네.
1: 저희가 앞서서 다른 두댕이 분한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용만 당하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팬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1: 자, 영미. 영미 두 글자로 이행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0: 자, 바로 가겠습니다.
1: 영.
2: 영. 영차.
1: 미.
2: 미치게 빼고 바로 복귀하자.
1: 알겠습니다.
0: 바로 복귀.
1: 네, 네. 무조건 지금 우리 두대인은 안영미 빨리 복귀야.
0: 당일 복귀.
1: 어 지금 졸이고 뭐고 하지도 말어. 다, 네. 다 사치니까.
0: 아, 여기 와서요. 스튜디오에서요.
1: 아, 그래. 네. 와서.
2: 네 죄송해요. 이기적인 방송 너무 죄송합니다.
1: 그래 우리 두대인들은 다 이기적인 거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기적이거든요.
0: 네.
1: 자 통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선물로 서리태 두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2: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너무 축하드려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행복한 하루 네. 보내세요. 정말 우리 두댕이들 들어보니까요. 우리 영미 DJ 방송도 중요하지만 건강 챙기세요가 아니라 건강도 중요하지만 방송 챙기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래.
0: 예, 두 분께 여쭤봤는데요. 우리 두댕이들은 출산 휴가 떠나는 안영미 씨 30일 아니면 그냥 그날 당일에
1: 야 와라.
0: 하루도 아닙니다. 오전에 낳고
1: 그래.
0: 2시 와라.
1: 예. 어딜 가냐.
0: 예.
1: 일하라 노동하라
0: 조리도 중요하지만 방송부터 챙기세요.
1: 그래.
0: 예, 강 방송 놓치지 마시라고
1: 그래요. 예. 산후조리는 나중에 아, 무덤에서나 하겠습니다. 나 여울님께서 영면이 출산 후에 소변줄 빼자마자 생방보고
0: 박효정님 아. 가스는 나와야 하니까 하루만 쉬고 오셔.
1: 아, 예, 예. 4931번님 방송인 박슬기님은 출산 다음날 방송하셨어요. 어 진짜요?
0: 어 진짜요?
1: 정말요? 와 진짜
0: 영미 한번 찾아봐야겠네. 예. 2400님 영미님 저는 4월에 둘째 낳고 5월에 첫째 따라 갯벌 소풍 갔어요. 그냥 한 달 뒤에 돌아와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 고생 많았고요. 제가 돌아오는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0: 기대하고 있을게요. 안녕 순산 파이팅.
1: 네 안녕.

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듣고 왔고요.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후 2시 땡 하면 생업을 적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분들이 또 계셔. 9831번님 뭐야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영미 누나 고별 아니 출산 휴가 좀 막방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고 아니에요. 예. 네. 이번 주까지 제 목소리 계속 들으실 거니까 아직 마지막 아니에요. 네. 자, 김정우님 지금 들어왔는데 영민이 이번 주까지예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 목소리 계속 들릴 거예요. 걱정 허들 마셔요. 신지영님 영한 아나운서도 출산휴가 같이 가나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휴가를 떠날지 모르겠네요. 3844번님 작년 연말에 영민 누님이 소개해 주신 베이글집 사장입니다. 기억나죠. 그때 날씨 때문에 시장에 사람이 안 다녀서 장사 안 된다고 하소연했었는데 이제는 지금보다 더 바쁘면 몸이 못 따라줄 정도로 잘 됩니다. 와, 소개해 주신 덕분에 두댕이들도 많이 다녀가시고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순산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봬요. 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 기억나요. 그때 시장 안에서 베이글집 하시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대신에 두댕이들 오면 서비스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제 면도 세워주시고 두댕이들 갔을 때 서비스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이호승님 세 달 정도는 푹 쉬고 오세요. 대신 90일치 녹음해놓고 가세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할 수 있어? 아, 요 방법이 있었네. 아, 이게 있었네. 약간 그 드라마 사전 제작하는 것처럼 라디오도 그날 그냥 사전 녹음했던 거 코트로 되는 거였었네요. 예. 네, 조금 빡셀 뿐이지. 아, 8918번님. 한의원 진료 왔는데요. 대기석 안마 의자에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다들 입 벌리고 주무세요. 근데 비슷하게 세 분 다 자꾸 휴대폰을 떨어뜨리시네요. 그런데도 안 깨심. 영미 씨가 좀 깨워주세요. 저기요. 저기 안마 의자 앉아 계시는 분들. 에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일어나. 얼른 일어나. 잠 좀 그만 자고 다음 사람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예은의 D9.

교실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예은의 디나이에 이어서 마마무 포 플라워스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7566번님 자꾸 노래 시작 전에 숨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엔 영미 누나인가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 안예은 씨는 그러니까 아까는 좀 약간 섹시한 신음이었다면 안예은 씨는 이게 있어. 어디 급하게 달려 나갔다가 들어오셨나 봐요. 예, 급하게 오셨나 봐. 4601번님 아까 영미님한테 한마디 하라고 했는데 와이프한테 사과했던 이창준입니다. 아, 네. 아, 너무 제가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죄송스럽네요. 아, 근데 일단 저도 좀 살고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순산하고 오시고요. 저는 언제나 다시 돌아올 영미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뭘 얼마나 큰 죄를 지으셨길래 그러실까. 전 그게 더 궁금할 뿐입니다. 자, 와이프분 요거 들으시면은 그래도 좀 풀어주세요. 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죄를 하는데. 김주윤님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부랴부랴 학교 가서 데려왔는데 집에 오는 순간부터 완치가 됐나 봐요.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저를 따라다니는데 이럴 거면 다시 학교 가! 참 이상해.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똑같아요. 분명히 아팠거든. 컨디션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병원을 가야 되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은 말짱해진단 말이야. 이게 참 희한해요. 1659번님 오늘 현장 점검 나갔는데 오전에만 물을 3리터를 마셨는데 땀을 너무 흘려서 화장실 한 번을 안 가네요. 야외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아 진짜 오늘 날씨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 분리수거하러 잠깐 나갔는데도 오늘 숨도 못 쉬겠는데 너무 더운데 이랬는데 세상에나 물을 3리터를 드셨는데 땀으로 그 다 나오셨어.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게요. 9763번님 언니 저는 6월 29일에 제왕절기 잡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랑 며칠 차이가 없네요. 다다음 주면 언니도 저랑 거의 비슷하겠네요. 일주일 남았다니 벌써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출산하고 금방 다시 만나요. 그러십시다. 예,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아이도 건강하게 산모도 건강하게 그것만 생각합시다. 예, 그 다음 일은 내일 걱정 내일 모레 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자, 박지영님 10월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출산 준비를 시작하려고 해요. 주변에서 마음 편히 먹으라는데도 솔직히 한 번에 예쁜 천사가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 욕심이 나네요. 든든한 우리 영미 언니 저 한 방에 성공할 수 있게 기운 좀 팍팍 주세요. 언니 기운 받아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말이 쉽지. 옆에서 막 아우 됐어 마음 편하게 먹어. 그 편하게 먹으라는 게 어떻게 먹는 건데요 도대체. 근데 또 그건 있어요. 내가 내 그 신부 그러니까 여자의 몸이 마음이 정말 편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숙제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신혼이니까 즐기십시다. 그것만 생각해요. 아이는 그 다음에 일단 즐기자. 요 마음만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소란 피처링 미연의 세레모니 듣고 올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1: 4만원
4: 재고관리,
5: 4만원
4: 생산관리,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0: 제공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데이브레이크의 Up and Down 들었다 놨다 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7344번님, 홍종류님, 0231번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노래들이 앞에 이렇게 숨소리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투댕이들이 뭐예요? 영미 씨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숨소리는 바로 이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숨소리의 대가시죠. 그리고 목이 쉬지 않는 분.
1: 그대요? 물망설이나요?
0: 슬림웨이 다이어트 오뚜기 카레

네, 3195번님 오늘 선곡은 라마즈호위원회 회장님이 고르셨나요? 저는 임신도 안 했는데 노래 도입부만 들어도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Inner Peace. 안정이 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흥분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하실 텐데 자 박지윤의 성인식 계속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고운 흙이 담긴 화분에 씨앗을 심고 정성스레 물을 주며 싹이 나기를 기다려봅니다. 자라고 있는 게 맞나 의심스럽기도 한 시간을 견뎌내면 흙 안쪽에서 뿌리부터 차근차근 제 속도대로 자라나며 힘을 모으고 있던 새싹이 자라나죠. 저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계절과 속도가 다르듯 우리 인간의 삶 또한 결코 하나의 속도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 빠른 속도에 치여 뒤처지는 건 아닐까 조급해지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나만의 화분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활기찬 월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첫 곡은 인코그니토였습니다. Everything Your Heart Desires 띄워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내 삶의 속도 잘 조절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과의 속도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속도는 지금 알맞게 가고 있는가? 저는 이제 점점 주변보다는 내 속도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 삶의 속도 잘 가고 있나? 차로를 벗어나지 않고 정주행 잘 하고 있나? 앞만 보고 잘 가고 있나? 네. 전방 주시해야 되니까 운전할 때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탱크님께서 조바심, 조급함, 저 역시 저보다 소위 잘나가는 친구들 보면 갖게 되는 그런 감정들인데요. 이제부터라도 깊게 뿌리내리고 나름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식물을 생각하며 여유를 가져봐야겠습니다. 저도 제 현재 직업에 깊게 뿌리내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뭐랄까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바르다, 올바르지 못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잘 해나가고 있다? 어떻게 근데 주변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SNS에 올라오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한 번은 돌아보긴 되지만 돌아보는 것까지는 오케이. 비교만 하지 말고 비교는 나 자신과 하자. 어제의 내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내일도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한 발씩 나아가는 내 속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디자이어는 밤새한영님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났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길게 빼봤습니다. 아이, 감사해라. 네. 자, 월요일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 햇살이 굉장히 뜨거워요. 오후 햇살은 상당히 뜨거운데 아까 까망님도 말씀 주셨듯이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선선합니다. 요럴 때 이제 참 감기 걸리기 좋다. 근데 6월 중순인데 왜 이렇게 한낮에 덥지? 하다가도 또 밤 아침 저녁이 되면 6월 중순인데 왜 이렇게 선선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중간이 없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속도 잘 찾아서 가자 외치면서 오늘 오후에 발견 출발해 볼게요. 3991번님께서 속도가 다르다 이 말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육아했을 때 덜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아이들은 각자 자기 속도로 맞아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저도 저만의 속도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마음은 뭔가 이제 우리 옆집 애는 벌써 걷는다던데 벌써 뭐 일어났다던데 벌

애써 말을 턴 따던데 이런 얘기 들려오면 이제 좀 불안한 게 조급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또 돌아보니 키워보니 또 이제 알게 된다는 거 이것도 또 삶의 하나의 어떤 교훈인 것 같더라고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잘 모른다. 내건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우리만의 속도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자고요. 3991번님. 자, 월요일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아, 일주민님 아니에요. 일단 아니라고. 예. 밤새한영님 생각하니까 갑자기 디자이어즈가 나왔어요. 예.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g.co.kr,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예, 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이 또 따로 있으니까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의 뭐 사연과 신청곡 구구절절 남겨주시는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또 선곡표방 확인하시면 그날그날 매 요일마다 어떤 노래들이 나왔는지 또 어떤 오바리들이 선물을 받았는지 요거 확인할 수 있다. 놓치지 마시고 이것도 가끔 챙겨주시고요. 또 요즘 요즘 또 유튜브에서 함께하고 있죠. 유튜브 창 오시면 오후에 발견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 2부는 우리 사용과 신청곡 나누고요. 3, 4부에는 우리 임주연 선생님 오시는 날이죠. 오늘 식재료는 살구입니다. 예. 이름에서부터 막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예. 살구 오늘 선생님 들고 오시니까요. 3, 4부 순서 살구로 요리를? 아, 기가 막힌 레시피들이 또 있죠. 예. 3, 4부도 함께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출석 체크 할게요. 예. 밤새한영님도 마음껏 굴려주시고 유지맘님 많이 더우시죠 오늘? 예. 여러분은 오늘 스트레스 다 오후에 발견에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지르면서 잊어봅시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Better on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우리 주민희 작가가 오늘 어디에서 함께 하는지 어쨌든 굉장히 고맙다. 대출 필요하신 분들 줄 서 주시고요. 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채널 찾아주시면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열리고 있어요.

아, 대전 우바리님께서 오늘 문자창 가장 먼저 일찍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근무를 일찍 출근하셨나요? 회사에? 저도 덕분에 예, 덕택에 오늘 활기찬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짱짱님 원래 월요일은 금방이에요. 뭐지? 왜 월요일이지? 약간 이런 느낌. 주말에 여러분도 바쁘시죠? 뭐 이렇게 정신이 없지? 다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오, 여우 여신님 오셨어요. 웰컴. 예, 저희 여행 리디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4시만 기다립니다. 사랑해요. 근데 어디 가셨지? 예, 지금 안 보입니다. 여우 여신님. 아치님은 오늘 왜 유난히 기분 좋은 월요일이었을까? 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궁금합니다. 아치님도 행복한 월요일, 행복한 한 주 함께 보내주시고요. 덕분에, 예, 하하호호님 덕분에 주말 즐겁게 일도 하고요. 효도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아, 개인 일처리도 많이 하고 바쁜 주말이었습니다. 이천도 오늘 좀 많이 덥다는 소식. 강릉은 오늘 최고 기온이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후 되니까 확실히 좀 덥긴 하다. 아, 우리 쿤팡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병원 가시는데 세상에 대기 시간에 뭐 하시려고 어떡해요. 이어폰 없이 어떻게 견디지? 우리 새콩이 안부 전해주시고요. 아, 사루비아님은 주말에 동창 모임 있으셨나 봐요. 노래방을 가셨고 혹시 지난주에 우리 하은 씨와 함께 배운 트로트들 메들리였나요? 즐거우셨겠습니다. 자, 동네방네님 춘천국종쌤 일찍 찾아주셨고요. 땅콩님도 오늘도 역시나 유쾌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땅콩님이 계셔서 예, 염려 없습니다. 하, 골드마운틴님은 토요일에는 주문진 삼형제복, 일요일은 대청봉 오르셨고 어제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리디도 산행 좋아하시나요? 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또 놓치셨나 보구나.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다않고 가지만 굳이 제가 찾아서 가진 않는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강릉은 단오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리는데 지금 단오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단오장에서 혹시라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꼭 이렇게 피해 다니신다? 저는 하이파이브 할 거예요. 아, 선스타님 출첵하고요. 둘째 하원시키러 출발. 안전운전 해주십시오. 원주의 피트리님 출첵해요. 그늘만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 안에 있으니까 익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6842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회 발견 첫날들이 왔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보려고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로 들어오셨군요. 아, 전화기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따로 안내를 넣어드리고요. 유튜브 창 통해서도 이제는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와, 오늘 추석 체크를 좀 너무 말이 많았나?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 주말 동안 우리가 또 쉬었잖아요. 네. 아, 소찬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헤어지는 기와 출첵 노래 끝날 때까지 한 적은 거의 지금 처음인데 이 반가운 마음에 그랬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체크 계속 기다릴게요. 소찬입니다. 헤어지는 기회.

아, 저도 약간 좀 쑥스러웠어요. 플스님. 리디 오늘 출석 읽는 텐션이 이어서 선곡까지 98년도 무렵의 나이트클럽 분위기다. 네, 많이 다니셨어요, 오빠? 7578번. 리듬 신나다. 학교 앞 30. 큰일 납니다. 넘을 뻔했네요. 안전운전. 아, 선스타님 노래 제목은 모르지만 따라 부르는 나. 아니, 저도 오랜만에 수찬이 씨 목소리가 시원하게 좀 듣고 싶어서 선곡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가사가 나오네요. 한 곡만 더 가볼까요? 우리 신나게 월요일이니까 코요태입니다. 만남. 메이비님 오셨어요. 화이팅.

아치님 그 새로운 세상 거기는 아직 있어요 혹시? 자주 다니시던 곳인가요? 자주 출입하시던? 한 곡만 더 갈까요? 왜 이렇게 신나지 오늘? 제가 노래를 지금 따라 부르면서 비결? 비법을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 옥타브를 높여 부르면 더 신난다. 윤종신입니다. 빙수 원주 새내기님 신청곡이에요. 서서히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까만 개 리디 오늘 실수로 혹시 비타민C 두 개 먹은 거 아니냐고. 네, 적당히 먹었는데 조금 고백을 하면 사실 약간 오늘 상태, 약간 영업 비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카페인 살짝 과다해요. 네, 점심 때 커피를 마셨는데 마실 때 몰랐는데 거의 이제 한 다 마시고 나니까 과한데? 이 느낌이 그때 오더라고요.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좋으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행복한 자취생님께서 신나는 건 좋은데 왜 다 20년 지난 노래냐.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한다. 뭐 방법이 없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팥빙수에 알코올 자제해 주십시오. 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음식에는 알코올 양념 노노 우드로님. 예, 어쨌든 오늘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틈틈이 인기척. 예, 고맙습니다. 감사한영님께서 월요병이 어딨어요. 전 주말 이틀보다 평일 5일이 더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월요일. 육아 해방되는 월요일 요 느낌 아니까. 그리고 오늘 하영늑대님 일찍 오셨는데 요즘 운동에 좀 심취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천국의 계단 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익산 쪽으로 PT를 좀 다녀볼까 결심 중입니다. 결심 중은 뭐예요? 아직 확정은 못하고 마음이 많이 기울었다. 그 월요일 너무 좋다고 그 캐릭터 그림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괜찮으신 거죠? 네, 정말 좋으신 거 맞죠? 우리 너무 좋으면 또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가끔 사금 살짝 걱정이 돼서. 네. 천국의 계단까지 타고 계시고 살짝 걱정이 됩니다만. 네. 진짜 좋아서 우리는 외친 걸로. 그리고 오늘 채팅창에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어릴 적 이제 자주 출입하셨던 이렇게 진짜 새롭고 신나는 세상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 앞에 떡볶이랑 토스트가 유명했어요? 벨루노님? 그곳을 말씀하시는 특정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대부분의 나이트 앞에는 이런 게 있나? 안 가봐가지고 잘 몰라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언니. 그리고 오늘 윤종신 팥빙수는 원주 새내기님께서도 청해 주셨고 단추마미님께서도 같이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함께 했고요. 단추마미님 퇴근하는데 너무 더워서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 멍 때리고 있다. 어제 쉬었는데 또 쉬고 싶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오발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해주셨어요. 힘이 좀 나셨는지. 퇴근길이잖아요. 퇴근길은 사실 너무 신나죠. 고생 많으셨고 우리에겐 또 이번 한 주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에 뭐랄까 이 너무 타격을 크게 받으면 안 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주 파이팅. 애플스님 오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 그 나만의 속도, 그 화분, 식물의 속도 그 얘기했잖아요. 농업인으로서 오프닝이 썩 탐탁치 않군요. 싹이 나야 하는 타이밍이 지나면 대부분 안 나거든요.

망이에요. 이번 생은 포기라는 거죠. 될성부른 나무 떡잎 거시기 뭐 그런 말 그냥 나온 말 아닙니다. 네. 굉장히 티. 여러분 이제 저보다 더한 티. 네. 이해합니다. 어쨌든 티는 용납하기요. 네, 좋은 얘기 좀 이렇게 같이 나눠주세요. 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저도 아유 진짜 용납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약간 한 뼘만 그냥 넓게 생각하면 그래 용납하기는 어려웠으나 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어떤 범위가 좀 넓어진달까? 그러면 아까 밤새한 형님께서 주신 이야기 양희은 선생님처럼 그러라고 해 약간 이런 거 별로 안 똑같았다 그냥 그러라고 해 그러려니 그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실천을 늘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마음속엔 그런 생각을 품고 삽니다. 그래야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애플스님 가끔은 용납도 해주자고요 우리. 아, 한국호님 리디 오늘 오프닝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요즘 첫째 딸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지 툭하며 울고 그러는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너만의 속도로 잘 커가는 중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엄마 말은 잔소리만 듣지만 오늘 오프닝은 참 좋은 얘기였습니다. 약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도 물론 그 뭐랄까 어떤 좋은 얘기 같은 얘기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랑 제 가족 외에 제 3자가 해주는 거랑 되게 다르게 와닿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제 뭐 이모, 고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약간 도움이 살짝 필요하기 또 하더라고요. 조금 가까이 다가오는 게 좀 다르더라. 한국권이 따님 근데 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지? 약간 근데 이게 자존감이랑 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이 나는 건 감성이 또 풍부해졌을 수도 있고. 따님께 응원의 이야기 꼭 전해주십시오. 네. 그럼 코 정돈하고 돌아올게요. 콧물이 자꾸 나네. 자, 엄정화입니다. 엔딩 크레딧.

어우, 너무 좋은데요? 행복한 자취생님. 엄정화 엔딩 크레딧에 이어서 유다은 씨 버전이었습니다. 유다은의 목소리 지상에서 영원으로 오늘 행복한 자취생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는데, 버전이 너무 좋다, 이거. 정경화 씨 이제 원곡인데, 원곡과는 또 다른, 확실히 느낌이 있죠. 더 뭐랄까, 조금 더 카랑카랑하고 엄청 꽂힌달까? 다 지금 가슴 비슷한 얘기. 아, 노래 듣는 내가 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노마드님은 같이 부르셨군요. 아, 목청 나가겠어요. 저도 그 정경화 씨 노래 중에서 이 노래는 이렇게 애창하진 않고 그 뭐죠? 나에게로의 초대. 가끔 진짜 노래방을 진짜 거의 최근엔 간 기억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네. 이 노래도 또 가끔 약간 임재범 남자에게 임재범의 노래가 있다면 여자에게는 약간 또 그 정경화 씨 노래가 좀 있는 거죠. 또 생각나네요. 노래가 어쩜 이렇게 좋을 수 있냐. 대전 오바리님. 원곡이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금강초롱님. 예, 거기서 지금 저희는 만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쿰팡이 빨리 다녀오세요. 얼굴을 엄청 크게 찍어주는구나. 우리 새콩이는 이렇게 엄마 아빠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군요. 빨리 나오면 좋겠다. 아, 아니지. 예정일대로 나와야지. 예, 빨리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왕의 재정이 모셨어요. 건강 괜찮으신가요? 퇴근길이 더운 줄도 모르고 차 창문도 안 열고 집에까지 운전해서 왔습니다. 더위를 잘 안 타는데 올해는 그분이 오셨는지 좀 덥네요 하셨어요. 갱년기 그분. 아닌데 오늘 좀 더웠어요. 왕의 재정님. 네. 갱년기 탓이 아니고 진짜 기온이 오늘 좀 높다. 한낮에는. 그리고 삼척 후진 바다에서 후진에서 1130번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파도는 아주 잔잔하고요. 바닷빛은 예술입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많이는 못 걷겠네요. 너무 뜨끈한 바람이 불고 이 뜨거운 햇살로 벌써 피부가 많이 탔어요. 여름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실내 운동으로 바꿔야겠죠. 아,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이시죠? 그 식단이랑 운동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질문 주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방금. 아참, 올리브오일 캡슐로 한 달 먹었는데 효과를 모르겠다. 혹시 올리브오일 효과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더 먹을지 말지 결정하려고요. 글쎄요, 저는 캡슐은 안 먹어봐서,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그 올리브오일 자체는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복에 그러면 약간 음식으로 섭취해보시는 거 어때요? 음식으로. 저는 샐러드에 이렇게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이랑 이렇게 뿌려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뭐랄까 그 죄책감이 덜해지는 몸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약도 좋지만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예. 효린 창모 함께했어요. 블루문

기훈 씨가 신곡을 냈죠. 주기훈 엄마는 예뻤다.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주주님.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2부 순서 라이브. 라이브? 예. 연주곡으로. 아, 오랜만에 라이브 했더니, 예. 라이브였다고 이렇게 생색내고 싶었나 봅니다. 예. 사장님들 소개해드렸고요. 연주곡으로 1, 2부 순서 마무리하고, 저는 5시에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 살고 들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0: 생산 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와, 사르비아님이랑 벨루노님이랑 같은 이야기를 주셨네요. 오늘 전주 들으시는데 뭔가 사건 수사하러 가야 되는 느낌 같았다고, 탐정놀이 하는 것 같다. 약간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추리해내는 그 막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요. 산타나 곡이었습니다. She's not there. 네,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전곡 들었으니까 다시 듣는 건 맛보기만 들려드립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 들으십시오. 산타나 She's not there 입니다. 아, 느낌 아니까 오늘 느낌 난리도 아니야? 엄세현영님. 예. 제주도와 팥빙수 일단 저 접수하겠습니다. 땡이가 언제가 될지 모르나 일단은 기억은 하고 있자 서로. 아, 3부 첫 곡이었고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갑자기 이게 유튜브가 진행이 되니까 또 이런 게 있구나. 선생님 잠깐 살구 따로 가셔. 그만 오실 겁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선생님 임주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철톡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철식 재료는 살구고요. 살구. 살구는 과일이니까 이제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해 먹거나 잼을 만들어 먹거나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 하하호호님 댁 아파트 단지에는 살구 나무가 있나 봐요. 가로수로. 그리고 조금 찾아볼까요? 설탕 조림, 살구 설탕 조림. 맛난데 벌써 답니다. 낙화님. 아치님은 또 어제 마트에서 마침 큰따님이 살구를 더 없석 집으셨다고 하네요. 2980번님은 살구로 만든 것 중에 살구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살구청. 제가 만들진 않지만 부모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지만 참.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여름에 막 그 어떤 뭐 음료수 이런 것보다 시판되는 것보다 몸에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연 재료로 만드는 거니까 매실청, 살구청 이런 거 여름에 그 탄산수 넣어서 얼음 넣고 시원하게 마시면 진짜 이만한 어떤 청량음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 오늘의 식재료 살구입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함께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주시면 오늘 남은 한 시간 즐겁게 같이 채워가 보자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지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퇴임해야만 하잖아.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살구 이행시가 갑자기 도착했어요. 살, 살이 내 몸에 구, 구할. 조금 빼죠 우리 케인이. 꽃다님, 나는 리디 때문에 살고, 리디는 오바리 때문에 살고, 우리 다 잘 살고 있네요. 자, 우리 오바리들 오늘도 메뉴 검색창을 여셨나요? 제철이 낙낙 우리 선생님이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임주현의
1: 제철 톡톡.
0: 선생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시작부터 이제 살짝 이제 선생님의 컨디션이 요 소리에
2: 예, 그러게요. 제가
0: 들어갔는데
2: 톡톡한 다음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0: 네. 여러분,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네. 오셔서 제가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했는데
2: 네. 그 갑자기 이상하게 요맘때쯤에, 그러니까 여름으로 이렇게 바뀔 때 항상 요맘때 저 감기를 걸리더라고요.
0: 아, 정말요?
2: 작년에도 요맘때 정말 딱 이렇게 해서 아팠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오는데 되게 또 신기한 증상 같기도 하고 몸이 변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소리나 이런 게.
0: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소리가
2: 조금 더 편안해지나요? 네, 네. 약간 내 톤이 다운돼서 그렇죠?
0: 말씀하시기가 좀 힘드실까봐.
2: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0: 괜찮으시고. 네. 다행이니까 네. 어쨌든 좀 다들 우리 오바리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항상. 아유,
2: 어떻게 걱정? 괜찮습니다. 이게 좀 뭐 저 죽을 병 아니고요.
0: 예, 나을 병이라고 그만, 아까 얼마나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던지.
2: 금방 나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오늘 선생님만 믿고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살구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8291번님께서 점심 일찍 먹어서 배가 고프지만 참고 일하는 중이거든요. 새콤한 살구 먹고 싶어서 친구여요 해주셨고.
2: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살구 하면은 사실 되게 정말 잠깐 이렇게 등장했다가 싹 들어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문자 오거나 이렇게 살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니까 그래도 살구를 기억해 주시고 그 구매해서 또 드시고 어떤 거랑 또 잘 어울리는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지금 꽃담님께서 아이고 선생님 힘내시고 귀를 많이 만져주세요 하셨는데 이게 어떤 민간요법 같은 건가?
2: 뭘까요? 궁금하네. 귀보를
0: 뭐 그냥 선생님 약간 꽃담님 우리 부연 설명을 좀 기다릴게요. 잘 모르는 분이라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건강 걱정을 지금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오늘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는 조금 살짝 접어두시고 오늘 같이 또 이야기 나눠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살구를 갖고 온 이유는 이때 정말 살구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한테 같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는데 사실 살구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니까 정말 반갑고 사실 요 초여름 때 딱 나왔다가 정말 짧게 예를 들어서 뭐 한 2주 정도면 살구는 딱 끝나버리거든요.
0: 그렇구나.
2: 그리고 이제 살구가 끝나면 이제 뭐 자두, 복숭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런 과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살구가 이렇게 짧아서 사실 잊혀지기가 굉장히 쉽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살구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그 색깔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묘한
0: 싱그러운,
2: 그런 싱그러운 묘한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요맘때쯤 강릉에는 특히 이제 능소화가 그렇게 많이 피더라고요.
0: 맞아요. 그 살구색이라.
2: 그래서 능소화의 그 약간 붉은 주황빛이 요 살구랑 또 되게 매칭되는 요 타이밍이 딱 맞는 요 제철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와서 오늘 이제 갖고 왔습니다. 살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으로 사실 많이 드시는 편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저장성도 안 아프고 그다음에 유통 과정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딱 그 시기 좋을 때 딱 제철에 딱 사서 그 생을 먹는 그 살구의 달콤하고 약간 포근한 또 느낌이 나는 상큼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살구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거트 그다음에 또 뭔가 지금 나오는 제철의 재료들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는 또 이게 굉장한 변화를 주면서 맛을 약간 고급스럽게 변화시킨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살구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 기대됩니다. 네. 살구도 우리 과일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2: 네, 살구는 원래 이제 중국 북부 산악지대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정도 때부터 요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네. 전해지고 이제 인간과 이렇게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과일이기도 한데 사실 살구는 그 중국에서 찾아보니까 그 약으로 많이 쓰였더라고요. 약재로 쓰였는데 사실 그 살구의 과일이 아니라 그 살구의 씨 를 그 행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살구의 씨를 이제 그 가공해서 약재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이제 그러니까 살구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이 이제 살구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약재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그 튀르키 같은 경우에는 살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생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튀르키 여행을 가셨다가 오신 분들은 요거 말린 살구. 네, 그걸 또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햄버거 브랜드 중에 맥땡땡땡이라는 그 브랜드의 그 너겟을 찍어 먹는 소스가 있거든요. 네. 그 스윗앤사우라는 그 소스가 있는데 그게 약간 그 생각해 보시면 그 색깔이 약간 그 주황 살짝 주황빛일 때요.
0: 이게 머스타드 소스 느낌은 아니고 색깔이
2: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 재료가 살구. 를 이제 튀르키예 산에 이제 살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0: 튀르키예 산이래요?
2: 네.
0: 신기하다고 했죠.
2: 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살구가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내가 몰랐던 그 소스의 맛이 아, 살구. 이게 이제 매칭이 딱 되면서 아, 맞네.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다음에 먹을 때 한번 좀 네. 조심히 봐야 되겠다.
2: 네. 그리고 네. 눈을 감고 이 소스를 살짝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음미하시면 살짝 단맛이 그러게요. 나는 그 살구 맛인 것 같아요.
0: 네가 네네. 멀리서 왔구나 생각 네. 안 그래도 그 아까 우리 아치님께서도 살구를 약재로 쓴다고 하던데 네.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이게 의술이랑도 어쨌든 좀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2: 네, 한방에서는 이제 살구가 폐랑 기관지. 제가 지금 살구를 먹어서
0: 지금이요.
2: 네. 지금 딱 지금 먹어야 되는 그 살구가 폐와 기관지에 굉장히 좋은 약재를 이제 썼다고 하고요. 여기 들어있는 아미그달린, 아미그달린이라고 네. 하는 성분이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삭혀준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썼는데 네. 예전에 중국에 있는 그 동풍이라는 네.

의사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유명했던 의사래요. 중국 3대 의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환자를 치료해주면 보통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커피나 아무튼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자기는 살구를 달라. 살구 나무를 내가 그 의사 활동하라고 있는 그 주변에다가 하나씩 심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진료비 대신 살구 나무가 계속 이제

0: 그리고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살구 나무가 많은 집에는 미인이 많다.
1: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0: 그거는 이제 약간 전래식으로 이제 설화로 이렇게 전해지는
1: 집에 심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좀.
0: 살구, 왜 예전에 저희 살구 비누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난번에도 오이 비누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살구 비누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피부에 약간 그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 피부를 약간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1: 그렇구나.
0: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살구 비누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1: 어머, 옛날에 그 살구 성분이 들어간 스크럽제도 어릴 때
0: 맞아요.
1: 엄마가 쓰셨던 기억이 나요.
0: 저는 심지어 지금도 그 스크럽제 중에 살구의 그 씨를 조금 내 갈아서 하는 그 제품이
1: 그 살구
0: 있어요.
1: 비누에도 약간의 그게 있지
0: 약간
1: 않나요?
0: 까끌까끌한 느낌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했던 비누라서
1: 이게 피부에 좋다는 게 있었구나, 효능이.
0: 네, 그래서 살구 빛을 갖고 있는 그런 비누가 그래서 피부에 좋기 때문에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1: 재밌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살구가 아무래도 그 주황빛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베타카로틴 이라는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비타민 A로 바뀌게 된대요. 섭취를 하면. 그래서 이제 눈, 당근도 그렇듯이 이제 눈에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좀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눈이 침침하시거나 눈이 따끔따끔 약간 건조하기도 하니까 그럴 때 이런 살구가 갖고 있는 비타민 A도 조금 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 아니 방금 낙화님이 문자 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와 살구와 미인이라니 우리 집은 없네 어쩐지.
0: 저도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어쩐지 살구 나무를 심을 땅도 없었지만 살구를 가깝게 못 먹었었던 게 아닐까.
1: 정말 어쩐지. 우리 올해는 살구나무를 한번 심어봐요.
0: 아,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살구나무가 은은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약을 치지 않는 이제 살구나무가 가장 좋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 몰랐을 때는 정말 살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길래 그냥 나무 이렇게 해서 떨어져 받아서 살짝 씻어서 먹었던 적도 근데 모르고 정말 네. 그 당시에 정말 어렸어서 이제 그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먹어볼까 해서 딱 이제 먹어본 적도 있었는데 먹는 걸 좋아해서 네. 근데 이제 살구도 이렇게 은은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매실이랑 이제 살구랑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약간 주황빛을 갖고 있는 살구가 요맘때쯤에 딱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매실이랑 살구가 선생님 일단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0: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갔다가
1: 살구도
0: 초록색으로 갔다가 이제 살구는 조금 더 주황빛으로 빠르게 변하고 이제 매실은 황매실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달큰한 매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향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르죠. 살구는 약간 달큰하고 약간 꿀향도 나고 꽃향기도 나고 하는데 매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시큼하고 약간 앙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1: 앙탈한 느낌?
0: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완전 새콤한 거 있잖아요. 새콤한 게 아니라 완전 이상하게 쓰면서 새콤한 그런 맛?
1: 네.
0: 네, 향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 향을 맡아보시면 이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매실이나 살구나 요즘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어려운데 사실 향을 맡아보면 그 구분을 조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제 배워봐야 되겠네요. 네. 그 향을 좀 구분하는 법을 배워봐야겠습니다. 다더미님께서 아까 그 햄버거집 그 소스
0: 가셨어요.
1: 저거 그거 최애인데 그 맛이 살구였군요. 오늘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해주셨고 콩팡님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길에 살구나무가 있어서 몰래 따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아니, 너무 귀엽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그러면 우리 살구를 고르는 방법.
0: 고르는 방법 할까요?
1: 네.
0: 살구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그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도 짧기 때문에 살구를 고른다면 약간 그 이제 통통하게 이제 무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 그 물기도 많고 수분도 많고 해서 살구가 껍질도 굉장히 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외부 충격이나 그리고 사실 이제 과일을 살 때 이렇게 만져보고 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살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만지면 굉장히 금방 이게 손
1: 물러져 버려요.
0: 네, 그래서 물러져 버려서 가능하면 이제 육안으로 보고서 약간 이제 그 소

0: 솜털이 살짝 있고 그다음에 통통한 모양의 살구를 무르지 않은 상태의 살구로 사시면 좋고 그다음에 농부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맘때쯤 나오는 살구는 이제 살구가 후숙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따다가 유통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 후숙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갖다가 놓고 이제 상온에서 네, 상온에 두시고 후숙하면 훨씬 더 달콤해지고 맛있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르실 때는 약간 겉면이 이제 이렇게 뭐라 되죠? 예쁘게 다치지 않은 그 살구로 고르신 다음에 네. 집에 와서는 후숙을 시켜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살구는 네. 또 이 특유의 그 약간 폭신함이랄까요?
0: 아, 맞아요.
1: 그 씹을 때 그게 네.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일들이랑 맞아요. 또 다른 어떤 식감을 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복숭아나 이제 자두가 그 같은 장미과의 같은 그 종류의 어떤 친척 관계인데 사실 자두는 딱 씹으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쫀득한 게 좀 있고 그렇죠?
1: 과즙이 더 확
0: 네, 확 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복숭아는 약간 딱딱한 거랑 이제 물렁한 복숭아가 있지만 그 안에서 약간 그 아삭한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살구는 뭐랄까 약간 빵 같은 느낌도 들어요.
1: 포슬함이 그쵸, 살짝 그쵸? 있어요.
0: 포슬포슬하고 되게 부드러워서 그래서 더 이제 조금 더 그 소비 기한이 잘 짧아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게 또 근데 매력이죠. 살구의 매력.
1: 이때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
0: 네. 예. 맞습니다.
1: 철수랑 순이랑님 어린이집 맞은편에 이 살구 나무 같은 게 있는데 너무 탐스럽게 익었다고 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사진으로만.
0: 근데 어린이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이 근처에 있으신 근처? 분들은 이제 조금 마음이 푸근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산책하다가 이거 한번 따먹어 볼까라는 마음이 들 때 말씀드리면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요청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1: 아유 이제 또 네. 생활 속의 팁까지 선생님께서 역사 지식과 생활 속의 꿀팁까지 전해주십니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퀴즈 만나보고 계속 네. 이어가 볼까요?
0: 네. 아까 이제 살구 씨앗이 굉장히 좋은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살구의 씨앗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네. 살구는 씨앗이 몇 개일까요? 네 보기 있습니다. 네. 1번 한 개, 2번 여러 개, 3번 씨가 없다.
1: 아니 저는 여러 개에서 선생님 약간 고민을 하셨구나 보기를.
0: 아, 네. 뭐 두 개 할까 세 개 할까 여러 개로 통일했습니다.
1: 네. 그러면 1번 한 개, 2번 여러 개, 3번 씨가 없다 중에서 네. 살구는 씨앗이 얼마나 있을지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선생님 목 아프시니까 제가 오늘은 얘기할게요. 네. 자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집니다. 문자창으로 살구의 씨앗 개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한 개, 2번 여러 개, 3번 없다. 자, 연주곡으로 3부 순서 마무리하고 4부 첫 곡으로 힌트송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죠. U2의 One. 아이고 네, 노래가 끝났네요. 그러면 다시 또 연주곡을 틀고 네. 광고 다녀와서 U2의 노래 준비해두겠습니다. One. 자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한 개, 2번 여러 개, 3번 씨가 없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둘게요.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다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자, 인트송입니다. 유투의 원 띄워드리고요. 살구는 씨앗이 몇 개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1번 한 개, 2번 여러 개, 3번 읍다.

0: 자, 오늘 퀴즈 정답은 한 개였습니다. 유튜브 1까지 띄워드렸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4727번님, 8442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8442번님, 저희 퀴즈는 늘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항상 자주 언급해드리고 힌트도 강력하게 드립니다. 예, 성취해내셨습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선생님 문제 설명 주시죠.
2: 네, 맞아요. 그 살구는 이제 복숭아, 뭐 매실, 자두와 똑같은 계열이라서 딱딱한 씨 딱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살구 씨를 보시면 사실 이제 굉장히 그 갈색깔의 그 껍데기가 조금 있는 그런 씨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거 단단한 거를 딱 까면요, 그 안에 하얀색 약간 속살 같은 씨앗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불렀던 그 행인이라고 하는 그 약재로 쓰였던 그거고, 그 살구뿐만 아니라 복숭아, 뭐 자두 계열 다 마찬가지로 그 아몬드처럼 그 아까 그 생긴 동그란 네. 그 하얀색 알맹이가 사실 아몬드 향과 맛이 나요.
0: 드셔보셨어요?
2: 네. 근데 실제로 복숭아랑 진짜 똑같이 생긴 아몬드라고 하는 과일이 있거든요.
0: 오, 정말요?
2: 네. 그래서 그 아몬드가 왜 아몬드냐 봤더니 네. 씨앗이 아몬드 맛이 나요.
0: 우와.
2: 네. 그래서 이제 요 살구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아마 이제 많이 나올 테니까 씨앗을 이렇게 반을 좀 단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깨트려서 딱 보면 그 안에 하얀색 씨앗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근데 드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몬드라고 불리는 그 과일의 씨앗을 먹었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네.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거 하는 성분이 약간 그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많이 그러니까 뭐 하나 조금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 많이는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먹는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스위트 아몬드라고 해서 품종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독성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먹는 견과류 종류로 하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0: 절대 호기심으로, 네, 호기심으로. 먹으면 안 된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씨앗이 한 개였다였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살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네.
2: 사실 이제 잘 익은 살구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정말 맛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크립트에 적진 않았는데 그 살짝 씨만 딱 발라내면 반으로 딱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 그 우리 토치라고 하는 불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그 약간 씨를 뺀 그 위에 부분 약간 도넛처럼 생긴 그 모양만 이렇게 토치로 그을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약간 그을리면 까맣게 변하면서 그게 약간 카라멜라이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우리 저기 뭐죠? 그 디저트 중에 그 그을린 그 디저트 자꾸 생각이 안 나는
0: 깨서 먹는
2: 네. 네. 그런 약간 달콤함이 살구한테 나와요. 그래서
0: 네. 지금 서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2: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0: 아 브릴레
2: 아 브릴레 네,
0: 크림 브릴레
2: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휴,
2: 네 그래서 그 겉면만 살짝 그을려서 먹는 살구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라이팬에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그지 뭐죠 오일 없이 네 오일 없이 이렇게 살짝 그을려서 드시면 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에 이렇게 내면은 색깔도 너무 예쁘고 또 맛도 상큼달큼하고 또 맛있고요. 네.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닌데 그냥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요거트나 치즈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렇게 그 플레인 요거트 위에다 살구만 이렇게 잘라서 그냥 멋있 드시면 이렇게 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 단맛을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요리 세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살구 매실청 화채예요. 화채하면 우리 보통 이제 수박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우유만 나는 그 탄산음료 혹은 이제 우유나 사이다 그 다음에 탄산수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지금 살구랑 매실이랑 약간 친구잖아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매실청을 가지고 그 탄산수랑 섞어서 약간 그 상큼하고 약간 가벼운 느낌의 그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물에다가 이제 살구를 이렇게 잘라서 엊그저께 잘라서 넣고 그리고 요맘때쯤 나오는 초여름의 과일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오늘 소개를 못 드렸긴 하지만 이 그냥 읊어보자면 산딸기, 오디, 또 블루베리, 그 참외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약간 깍둑썰기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살구랑 요 다양한 초여름의 그 과일들이랑 그 매실청 넣은 그 탄산수의 국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0: 벌써 시원해져요, 선생님.
2: 네, 네,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채 베이스는 제가 이제 그 보이는 라디오에 자세하게 쓰긴 했지만 그 매실청이랑 탄산수는 한 3대 7 정도로 하는 게 너무 또 달면은 약간 질릴 수가 있고 너무 적다 보면 약간 또 심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0: 탄산수가 7.
2: 네, 탄산수가 7, 매실청이 3 정도로 이제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키포인트? 뭔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는 민트예요, 민트.
0: 민트?
2: 네, 애플민트나 아니면 그 우리 이렇게 민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0: 민트잎을.
2: 네, 민트잎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제 뜯어서 손으로 이렇게 살살 뜯어서 그 한 입에 넣을 때 그 민트 하나 딱 올려서 먹으면요. 이게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굉장히 맛의 결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화사하게
0: 고급지다.
2: 네,
0: 고급지다.
2: 네, 민트를 꼭 한번 넣으셔서 네 화채를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이 매실청 화채가 아니더라도 우리 수박 화채 만들 때도 거기다가 민트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우유랑 민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0: 아 이게 되게 그냥 하나인데 재료 하나 더 넣을 네. 뿐인데 엄청 고급지게 맞아요. 음식의 맛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해주신 과일 뭐 산딸기, 참외, 오리, 블루베리 이런 애들이 이제 좀 맛이 살구에 비해서 좀 강하잖아요.
2: 맞아요.
0: 이렇게 좀 센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구는 네. 또 반면에 달고 포근포근하고
2: 네, 그 맛이.
0: 그래서 뭔가 네, 중화시켜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살구 매실청 화채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 음식은 너무 특이한데요, 선생님?
2: 아, 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이제 그 아이들 위해서 프리즈 토스트를 이렇게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해주는데 네. 이제 사실 달걀 그 다음에 뭐 설탕 소금만 넣고 이렇게 풀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식빵 젖혀서 이렇게 구워 주는데 여기에 살구를 넣은 소스 그러니까 소스도 아니고요. 살구를 갈면 돼요. 살구를 좀 갈고 네. 그다음에 뭐 약간의 단맛을 위해서 꿀이나 조청을 살짝 넣어서 그 간 살구가 약간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빵의 한 면은 그 살구를 갈은 소스를 이렇게 듬뿍듬뿍 안에까지 쫙 스며들도록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거기는 계란물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묻혀주는 거죠.
0: 아 반반.
2: 반반으로. 네, 그래서 그 이제 구울 때 약한 불에서 약간 버터 같은 거 이제 두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살구 소스를 얻는 그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0: 살구 소스가
2: 네, 굽다가. 그리고 이제 좀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게 달 너무 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타요. 그래서 약불에 그다음에 살짝만 30초 정도만 살짝 그을려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제 계란물 있는 쪽을 쫙 익혀주면 끝입니다.
0: 이거 되게 오묘한 맛일 것 같아.
2: 그리고 이게 뭐랄까요? 그 이게 또 핵심의 재료가 있는데 소금이 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좀 달고 고소한 맛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그 소금을 사사사 뿌려주면 그 짠맛이 네, 딱 오면서 단 짠 고소한 맛. 요게 같이
0: 기가
2: 섞여서
0: 막힐 것 같은데요, 이거?
2: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냥 살구를 갈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0: 되네요. 되네요. 예, 됩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테스트 해주시고 네. 혹시 옆에 뭐 요거트나 크림치즈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거나 요거는 우유랑도 잘 어울리고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아침에 이렇게 커피 딱 한 잔 토스트 하나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 근사한 아침이 될 것 같아.
0: 허기진다 갑자기.
2: 네, 네 저도요. 이렇게 네,
0: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나무님께서 항상 매주 이렇게 맛있게 설명을 잘해주시냐 상상이 간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감귤 아가씨 오셨는데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제주도에서 감귤만 먹고 자라셨대요. 육지 올라와서 아주 기대하며 육지 올라와서 살구를 처음 먹었는데 배가 아팠어요. 저 마트 가면 보송보송하게 생긴 살구 쳐다보기만 합니다.
2: 살구를 처음 드셔서 배가 아팠다. 그러면 또 뭐 살구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좀 안 맞

0: 쓰신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혹시 뭐 복숭아나 다른 자두 계열도 뭐 비슷하신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아유 어떡해요. 이거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0: 그러게요.
1: 한번 이렇게 아프면 사실 이제 처음이라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손가기가 좀 어려울 수
0: 어렵죠.
1: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살구를 이제 조금 변형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으로 요리를 해서 조금 살구인지 안지 모르게 그렇게 드시는 방법을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쓰기는 하는데 한번 시도를 그래도 너무 아까웠거든요. 살구라는 그 약간 그 짧고도 요 이제 탱글탱글한 요 맛을 그래서 한번 네. 권해드려봅니다.
1: 조심스럽게 한번 네, 조심스럽게. 예,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강규라 아가씨. 네. 자, 오늘 살구로 만드는 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화채였고요. 이어서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예.
0: 네. 네. 네, 살구 처트니와 돼지고기 스테이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처트니 같은 경우에는 그 과일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식 이제 소스인데 향신료를 많이 이제 넣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커리를 먹을 때 이제 옆에다 두고 소스처럼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찍어 먹거나 그렇게 쓰는 그 소스를 처트니라고 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망고 처트니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요 살구도 요 처트니처럼 만들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또 돼지고기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기름 있는 돼지고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살구 처트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살구, 양파, 식초 이제 이 재료들을 들으시면 아마 이게 아 어떤 맛이겠구나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구, 양파, 식초, 소금, 생강, 마늘, 후추 그다음에 약간의 매콤한 맛을 위해서 페퍼론치노 이렇게 넣어서 사실 이제 살구를 양파를 넣고 볶다가 살구 식초 소금 생강 요 나머지 재료들은 한 번에 넣고 그냥 약간 그 약불에서 지긋하게 끓이시면 완성이 되는 그래서 그 물성이 잼보다는 조금 더 묽고요. 그다음에 건더기가 조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양파나 생강, 마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갈지 마시고 살짝 다져주시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묽은 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냉장고에다가 여러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관한 처트니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돼지고기 제가 스테이크를 말씀드려서 목살 스테이크 이제 목살 스테이크를 구워서 그 옆에 소스처럼 찍어 먹거나 돈가스 소스로 되게 잘 어울려요. 돈가스 소스에 보통 이제 뭐 케첩이나 아니면 돈가스 소스 그 약간 네 그런 거 쓰시는데 요 처트니를 약간 찍어서 먹어도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1: 또, 이게 또 새콤하잖아요. 원래 소스가
0: 맞아요.
1: 돈가스 소스가
0: 맞아요. 그 새콤함과 그다음에 약간 매콤함과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향채들이 또 어우러지는 그 향이 돈가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거 옆에다가 이제 찍어 드시는 우리 아까 그 맥땡땡땡의 그 소스의 맛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덩어리가 있는 양파나 생강이나 이런 게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스처럼 즐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 마리네이드라고 해서 돼지고기에다가 그 처트니를 이렇게 발라요. 많이 발라서 냉장고에다가 넣고 숙성을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면 그 생강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그 또 달콤한 그 살구의 그 맛이 돼지고기에 착 이렇게 들어가면서 걔가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향도 맛도 좋아지는 비린 맛도 적어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침을 그래서 그거를 자체를 이제 오븐이나 아니면 이제 후라이팬에 살짝 이렇게 올리브오일 같은 거 둘러주셔서 살짝 구워주셔서 드시면 약간 목살 스테이크인데 약간 외국에 나와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살구 처트니
0: 네.
1: 말씀을 들으면서 네. 고기 소스로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만약에 탄수화물이 좀 당긴다면 혹시 파스타면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
0: 아, 파스타면을 한다면 만약에 다시. 거기에다가 약간 올리브오일, 그러니까 우리 그 알리오올리오 같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마늘을 먼저 해서 올리브오일이랑 잘 섞어준 다음에 거기에 같이 넣어서 볶는 게 아니라

0: 아니라 위에다 그냥 살짝 얹어서 비벼 드시는 용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감자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감자 살짝 구워서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약간 약간 그 건더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씹는 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채소나 이런 것들 구워서 같이 곁들여서 이제 파스타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우린 토마토 소스 많이 먹으니까 네. 약간 살구로 만든 너무 그 소스 좀 특이하게 먹어봐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벨루노님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선생님 댁에서 출근하고 싶으시다고 하숙생 안 받으세요?
0: 일단은 방이 하나 비긴 했는데
1: 어머 선착순인가요 선생님?
0: 아 그렇다고 제가 뭐 네 제가 관이요. 밥밖에 못했어요.
1: 하숙생 네. 신청 저희도 네. 좀 들어가 보고 의견을 또 주셨는데 고수를 네. 살짝 넣어도 어울릴 것 같다고.
0: 그렇죠. 왜냐하면 향신료에 사실 여기 들어가는 향신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고수 씨도 있고 이제 고수 잎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가니쉬로 즐기시기에 고수만한 게 없어요. 저도 완전 고수 러버라서 어디든 아까 말씀하신 그 파스타 위에 고수를 팍 네, 뭐 돈가스 위에 이렇게
1: 아 네, 좋네요 정말
0: 고수를 정말 하나의 특집으로 할 만큼 저는 고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실지 몰라서 사실 선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1: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네.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적지
0: 계시거든요.
1: 않아서
0: 네.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 이렇게 질문이나 요 메뉴 안에서 조금 녹여내도록
1: 좋습니다. 일단 네. 잠만 잘 테니 받아달라 이런 의미인 거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 좀 일찍 인사를 나눌게요. 네. 네, 선생님 이제 컨디션 빨리 회복하셔야 되니까
0: 네. 다음 주 조금 더 건강해져서 오겠습니다.
1: 네, 아이유 스트로베리 문 띄워드리면서 오늘 선생님과는 조금 이르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고맙습니다. 네.
1: 노래 띄워드리고 올게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감사해요. 서울 강원 오바리님 모두 2시간 네, 함께 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아, 왜 또 고수를 소환하냐. 우리는 한민족 이제 쑥갓하자.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끝곡 데이식스입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3991번님 신청곡입니다.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0: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주 재미있는 거 혼자 아는 사람 아닙니다. 아, 저도요. 저도 재미있는 거 혼자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취향의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봅니다. 혼자 봐도 그만인데 월드컵 축구를 같이 볼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더 재미있게 축구 관람을 합니다.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드러내고 신나게 보여줍니다. 개인의 취향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중받으며 보존될 만하지만 그것을 주위에 퍼뜨리면 좋은 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나누면 더 멀리 향기가 퍼지며 취향의 세계도 덩달아 드넓어집니다. 취향은 전가의 보도처럼 꽁꽁 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멋진 거일수록 소문내며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아, 멋쟁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살만하고 멋진 곳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멋진 거, 재미있는 거, 의미 있는 거를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아야겠죠. 좋은 거일수록 적극 공유에 나서야 합니다. 자,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Come Together. 자, 오늘은 에어로스미스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은규 씨가 에어로스미스 공연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 꿈은 영 못 이루게 돼서 너무 슬퍼요. 예. 아니 몰라. 예. 스티븐 타일러가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저도 못 봤거든요. 저도 에어로스미스 공연 꼭 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막 한 번도 안 왔고요. 일본에서 공연할 때 가려고 했다가 안 갔는데 그 후회되네. 뭘 할까 말까 할 때는 역시 해야 돼요. 저 원곡은 비틀즈의 에비로드 앨범에 있습니다. Come Together, 에어로스미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3일 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에서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영화 예. 1492. 예. 이 음악을 반겔리스가 했거든요. 예.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뮤지션 반겔리스.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에서 예. 데미스 루소스와 함께 밴드를 했었죠. 영화도 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예. 컬럼버스 영화 아니에요. 컬럼버스가 신대륙으로 예. 벌써 음악이 뭔가 팍 항해하는 느낌 막 들잖아요. 파도를 헤치며 막 쫙 나아가는 예. 뭐가 이리 장엄하노 하고 신은정씨 예, 장엄하죠. 느낌 있죠. 8013번으로 총해 주셨습니다. 예. 반겔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유수희 씨가 아이고 저희 부장님이요. 철수 아저씨가 화면보다 실물이 더 괜찮은 연예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셨어요. 오. 아, 부장님이 저를 보셨대요? 실물로? 어디서? 오. 지하철에서? 아니. 아니 제가 일요일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잠실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차 몰고 가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지하철을 이용해봤습니다. 예. 제가 지하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호선을 타본 뒤로 1호선은 제가 늘 저 아 토요일이구나 결혼식 아, 미안합니다 토요일 아예 배철수의 음악캠프 PD도 했던 김용관 PD 아들 결혼식이었거든요. 예. 토요일은 진짜 차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갔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1호선 예전에 종로 3가에서 주한주공아파트 살 때 매일 타고 다녔거든요. 이거 와 근데 1호선 이후로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9호선을 타고 종합운동장역까지 가서 거기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잠실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스크 딱 하고 딱 앉아있는데 지하철 무료 맞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타봤습니다. 양순옥 씨. 예. 근데 야 제가 이번에 지하철을 보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사람을 관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책을 보는 분을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이 딱 여성분이었는데 책을 보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여성분이었는데 화장을 하고 계시더군요. 야, 지하철에서 화장.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아무도 몰라보게 왔는데 딱 한 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딱 한 분. 제 옆에 앉으신 분이 그것도 이제 제 옆에 앉은 분하고 저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목소리를 듣고 마스크하고 있어서 몰라보는 건데 목소리 듣고 와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또 아마추어 밴드 하신다고 송골매 노래를 주로 연주하고 노래하신다고 예. 그 반갑습니다. 그날 저 지하철 아니라 너무 이렇게 제가 반가운 표현은 못 냈습니다만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유수희 씨 부장님은 저를 보셨군요. 아 본 분들이 여기 또 있네. 7907번. 아 제가 배달 일 하는데요. 상암에서 횡단보도에 서 계시는데 너무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선글라스에다가 옷도 멋있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너무 길게 했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5444번

44번. 주로 444를 번호가 444. 이분들이 신청하셨네. 예. 자, 반조비 리빙 언어 프레어.

0: ACDC 유승미 All Night Long 들었습니다. 35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번조비의 Living on a Prayer였고요. 야, 0939번입니다. 아저씨, 이번 주 금요일 12시에 시험 보는데 그래도 10시 멕시코전은 봐야겠죠? 아니, 이 시험 때문에 지금 10시로 옮긴 거 아니에요? 원래 11시인데. 아니,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9시 55분까지 준비를 딱 마치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준비 딱 마치고 경기 쫙 보시고 12시부터 시험 보면 어떨까? 야, 그러면 이거 이거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하시고. 2021번 금요일 멕시코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 사이비 축구 전문가 아빠 2-1로 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자세한 얘기는 내일 배철수의 축구 캠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예, 노 코멘트입니다. 예. 내일 질문하시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6도를 기록하면서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은 하루 만에 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33도가 예상되고 내일도 하늘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같이 짙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오존이 심해서 호흡기 건강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지방에 안개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는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언제 비를 만날지 모르니까요. 당분간 가방에 우산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반세기 전에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가 재수 없는 소리를 냈다. 나의 문화적 취향이 곧 내가 속한 계급을 말해준다. 그 말이 재수 없게 들린 건 50년 전 한국인의 사정이 문화적 취향 같은 걸 갖기엔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밥 먹고 살기에도 어려운데 무슨 취향. 피에르 부르디에의 구별짓기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학 서적 중 하나인데도 당시에는 솔직히 좀 빈정상하는 책이었다. 아니, 상처를 후벼 파는 책이었다. 당시 한국인은 대개가 문화국민으로 살고 싶은 열망을 품고 있었으나 현실이 그를 받쳐주지 못했다.

부르디외는 음악 취향만큼 한 사람의 계급을 분명하게 확정해주고 그것만큼 틀림없이 한 사람을 분류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했다. 1970년대에는 음악회에 가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서민 계급에겐 쉽게 가능하지 않았기에 그의 주장은 타당했다. 연극을 보러 가거나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는 건 그보다는 다소 쉬웠다. 그 시절의 음악적 소양은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양 또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과는 좀 달랐다. 여유가 없는 사람이 취향을 키워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경애, 나는 항상 패배자에게 끌린다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가난한 청년이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에 꽂혀 그날부터 차비와 점심값을 아껴가며 중고 클래식 LP를 사 모을 수 있다. 결국 취향이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호나 규율이 아무리 방해해도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들과 함께 삶을 더 잘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철수는 오늘 부르디외가 수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조사해 분류한 이유를 생각한다. 그는 1200명에게 25개 항목의 질문들을 던졌다. 그를 단순한 사회학자를 넘어 사회철학자로 여기는 이유는

취향의 차이가 사회적 신분을 구별짓는다는 그 조사 결과에 있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는 취향이 계급적 구별짓기에 남용되는 것을 경고한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온갖 취향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세상이다. 삶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취향이 일종의 상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 누군가에겐 자신을 증명하는 한 방법이 되고 있다. 취향을 키워나가는데 온갖 것들이 방해 공작을 펼쳐도 누군가는 끝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 지킨다.

아, 이게 막 오랜만에 들었죠. 예, 로즈의 테이스트 오브 넵춘 들었습니다. 아, 뭐 앞에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여름에는 예, 가끔 듣던 곡이죠. 예, 로즈 테이스트 오브 넵춘. 자, 6시 43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9629번으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영혼이 낡지 않게 열심히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야, 철수는 오늘 얘기는 제 얘기 같아서 유독 좋네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사비나 씨도 버스를 탔습니다. 엄청 돌고 돌아가는 버스 오랜만에 타고 가면서 바깥 구경 중. 에어컨이 좀 세긴 한데 아까 낮에 더웠던 거 생각하면 이 버스가 극락이에요. 취미가 당구와 영화뿐인 제게 조금 전 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어쨌거나 취미를 또 취향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재미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예. 우리는 행복해질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운명의 지배를 덜 받게 된다잖아요. 아, 제 얘기 아니고.

버틀란트 러셀 얘기입니다. 예. 아, 9577번 풍경이 예뻐서 보냅니다 하고, 자, 셀린 디온 The Power of Love.

0: 사업단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손시키겠다.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438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여름에는 역시 도나 서머죠. 도나 서머 더 원더러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이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의 어느 CEO 얘긴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헬스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난 평생 절대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될 건가?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고 어차피 할 걸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참 싫어서 그날 바로 헬스장에 갔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거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성공한 다음 사랑하고 결혼한 다음 건강 챙기고가 아니라 동시에 다 하라.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도자캣 페인트 타운 레드 들었습니다. 최지용 씨가 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220번으로 와 무지하게 더워도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노래가 아 날씨까지 선선해지고 웃자요. 네. 아니 일과 시간 끝났으면 집에 가는 거죠. 뭘 웃자요. 네. 백캠 들으면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도우자켓의 페인트 타운 레드 들었고요.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키!

0: 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4: 김세윤 씨는 뭐 저 월드컵은 보고 계신 거죠?
5: 네, 그럼요. 물론 아침에 일본 경기는 너무 일찍이라
4: 네.
5: 후반전만 봤네요.
4: 그래도 후반전을 일어나. 보셨어요?
5: 네, 후반전.
4: 이야, 대단하십니다.
5: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골을 넣어갖고 그 가만히 서 있다가 자기 머리 맞고 들어간 선수는 그게 무슨 복인가 싶기도 하고.
4: 저는 9시 반에
5: 네.
4: 9시에 일어나거든요.
5: 네.
4: 그래서 9시 반에 정신 차리고 딱 스포츠 채널을 쫙 돌렸더니
5: 네.
4: 바로 경기 시작하더라고요. 국가 나오면서 아, 네. 제대로다. 그때부터 본 거죠.
5: 아, 저는 어쨌든 오늘 밤에 카보베르데. 예. 카보베르데가 과연 골을 넣느냐가 사실 또 궁금하긴 합니다. 퀴라소가 골 넣었어요.
4: 퀴라소 한 골 넣었잖아요.
5: 예.
4: 독일을 상대로.
5: 예, 한 골 넣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약간 마음이 뭉클하면서 카보베르데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4: 정말 인구가 몇 명 안 되는 나라인데
5: 네.
4: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5: 그리고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는 진짜 세자리아 에보라 덕분에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저는 그 덕분에 알았거든요.
4: 네네.
5: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그러니까 문화나 스포츠라는 게 그런 역할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라소라는 나라를 우리가 언제 한번 그 이름이라도 뭐 입에 올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덕분에 피라소라는 나라의 존재도 알게 되고 문화와 스포츠의 힘은 그런 것 같습니다.
4: 아니 그러니까 김세윤 씨가
5: 네.
4: 그래도 축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신다는 게
5: 저 축구 좋아합니다.
4: 다른 나라 경기까지 보시는 거 보니까
5: 그럼요.
4: 보통 저 축구를 대충 좋아하는 분들은
5: 네.
4: 우리나라 경기만 보거든요.
5: 아, 스페인 경기 같은 건 또 잘하는 팀은 또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4: 아, 네. 그렇죠.
5: 네. 아, 스페인 경기는 저는 늘 재밌습니다.
4: 아. 네. 아, 좋은 경기들이 많았어요.
5: 네.
4: 브라질 모로코전도 아주 재밌었고요.
5: 야말인가요? 라민 야말?
4: 스페인의 네. 라민 야말.
5: 네. 네. 봐야죠. 그 친구 잘하더만. 네. 그런 아닙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네.
4: 아, 우리나라 경기가 제일 재밌긴 하죠.
5: 일단 아, 그럼요.
4: 아슬아슬하고 마음을 조이니까
5: 아, 우리나라
4: 조이니까.
5: 경기만한 도파민은 나올 수 없습니다.
4: 아우, 저는 뭐 진짜 와, 그 역전골 넣는 순간에
5: 네.
4: 하긴 동점골부터 와, 역전골 정말 아우. 네.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아우, 네. 도파민 너무 나와 가지고
5: 그래서 지금 이제 극장 가는 지금 약간
4: 아야야야
5: 그 전전긍긍
4: 극장이 문제네 지금 월드컵에다
5: 복잡한 마음인 거죠. 예, 네, 한국인이니까 한국 팀이 잘하기를 응원하는 동시에 너무 잘하면 우리 큰일인데 하는 마음도 함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
4: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극장에서 마음. 같이 모여서 축구를 네네. 보기도 하던데.
5: 그렇죠, 그런 것도 하죠.
4: 예.
5: 네. 이제 극장이란 공간이 영화만 상영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같은 곳을
4: 네.
5: 함께 모여 보기에도 좋은 공간으로 어필한 지가 좀 돼서 네. 이제 그렇게 이 극장가 입장에서는 이 난국을 이제 그렇게 또 헤쳐나가는 거죠.
4: 하긴 극장에 오전 10시에 뭐
5: 네.
4: 관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5: 그렇죠. 평일엔 특히 그렇죠.
4: 한 관을 딱 축구 전용관으로 해가지고
5: 네.
4: 쫙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5: 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이맥스에서 한번 축구 경기를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갑자기.
4: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5: 일단 그 지난주에 개봉했으나 화요일에 시사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었던 스필버그 감독의 디스클로저 데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네, 이번 주 개봉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 디스클로저 데이를 잠깐 해야 돼요? 길게 네. 하면 안 되고?
5: 아니요. 길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4: 아니, 하세요.
5: 이게 이미 개봉을 해서 이게 외국에

0: 저는 평론가들 평점이 80%까지 나왔어요.
1: 네네.
0: 근데 국내 관객의 반응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1: 별로예요?
0: 네.
1: 왜?
0: 근데 제가 외국 평론가들이 80% 가까운 그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마음도 이해를 하겠고,
1: 네.
0: 국내 관객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도 사실 납득을 하겠어요.
1: 아, 왜 그렇습니까?
0: 두 가지 마음을 좀 동시에 다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관객인데,
1: 네.
0: 일단 기대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외계인 이야기라면 스필버그가 약간 좀 뭐랄까요? 족발집으로 치면 원조 족발집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외계인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스 만들자마자 77년인가요? 미지와의 조부터 시작해서
1: 미지와의 조 좋았죠.
0: E.T. 예. 우주전쟁을 거쳐 이제 디스클로저 데이 까지 만드는 스필버그가 외계인 영화를 만들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다라는 기대치가 사실 엄청나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번 영화도 저 되게 재밌었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동안 음모론으로만 존재했던 외계인 관련 이야기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근데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정부가 숨겨왔다면 근데 누군가 그게 그 진실을 폭로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냈는데
1: 네.
0: 문제는 영화가 딱 끝났을 때 저 어떤 느낌이 처음에 들었냐면 이게 만약에 6부작 시리즈에 한 2화 엔딩이면 너무 좋았겠다. 아니면 10부작 시리즈에 한 7화 엔딩 정도면 괜찮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걸로 완결되는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이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끝내면서 스펠버그 감독님은
1: 근데 우리나라 관객들이 대체로
0: 네.
1: 열린 결말을 싫어해요. 뭔가 확실하게 이 매듭을 지어줘야 돼.
0: 그러니까 열린 결말인데도 괜찮으려면 그 앞에 뭐가 어마어마한 볼거리가 막 스펙타클이 있었으면
1: 네.
0: 열린 결말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뭐가 계속 벌어질 것처럼 하다가 열린 결말로 끝나니까 이게 지금의 현재의 영화 평점이라는 건 사실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관객의 기분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그 식당 평점을 쓸 때나
1: 네.
0: 배달 어플에서 음식 시켜 먹은 다음에 평점을 쓸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단무지가 않았어요. 1점. 예를 들어서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이 불친절해요. 1점.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좀 기분이 좀 상했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기대한 바가 충족 안 됐을 때의 나의 기분을 표시하는 게 일종의 그런 별점 문화이기 때문에
1: 네네.
0: 지금의 영화 별점이라는 것도 영화를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냐도 물론 그 안에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일단 내가 기대한 결말이 아닌데 1점. 기분 나빠. 1점의 별점도 사실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차가 평론가의 편차와 관객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결말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0: 외국에서도 그 엇갈리는 평가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출발해야 되는 지점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디스클로저 데이는 이제 폭로하는 날이란 뜻인데 뭔가를 폭로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관객들에게 스필버그 감독님은 조금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맡길게요 해서 끝나는 엔딩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다 보니
1: 네네.
0: 지금 디스클로저 데이에 대한 이 평점은 관객 평점은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1: 엇갈리고 있구나.
0: 하지만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그렇게 막 떨어진다는 생각은 저는 하진 않아요. 스필버그 감독님인데요. 뭐.
1: 저도 스필버그 영화를 보고 실망한 네.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0: 네. 재밌는데 결말이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라는 게 디스클로저 데이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사실은 디스클로저 데이와 함께 연달아서 개봉하면서 한국 관객의 반응이 좀 궁금한 작품인데요. 토이스토리 5편입니다.
1: 네, 이거야말로 뻔한 거 아니에요?
0: 그럴 줄 알았는데 재밌던데요. 근데 이게
1: 아, 그래?
0: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미국에서도 평론가들이 지금 자세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저 역시 사실은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뭐 이 시간에 뭐 줄거리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토이스토리 5편 이전에 4편까지 얘기를 살짝은 좀 정리를 하고 5편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나온 시간을 좀 돌이켜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토이스토리 1편이 나온 게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995년에 1편이 나왔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20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에 시작된 시리즈라는 거를 새삼 확인할 때 오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현타라는 게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근데 1995년에 토이스토리 1편이 나왔고 1999년에 토이스토리 2편이 나왔고요.
1: 네네.
0: 그러다가 좀 시간이 꽤 흘러서 2010년에 이제 3편이 나왔고 3편의 엔딩에서 다들 펑펑 울면서 아 뭔가 완벽한 마무리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완결은 없다. 라고 했는데 9년 뒤에 4편이 나왔죠. 2019년에. 네. 그리고 이제 2026년에 5편이 나오는 건데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의 그 사람은 그때의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앤디라는 아이였어요.
1: 네.
0: 앤디라는 아이가 그 집에 있는 장난감 중에 이제 가장 리더 역할을 하는 게 톰 행크스가 목소리를 연기하는 카우보이 우디였죠.
1: 우디.
0: 근데 1편의 얘기는 뭐였냐면 우디가 사실 왕이었는데 이 집에 새로운 장난감이 옵니다. 최첨단 신제품. 네. 버즈 라이트 이어라는 신제품이 오면서 우디가 느끼는 위기감이 토이스토리 1편의 시작이었어요.
1: 왜 기억이 확 나지? 왜?
0: 네. 그러다가 2편부터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오고 어쨌든 그 앤디의 장난감들이 앤디를 위해서 우리 힘을 합쳐서 그 닥쳐온 위기들 이겨내는 게 2편, 3편의 이야기였고
1: 네.
0: 3편에 가면 앤디라는 아이가 이제 다 커서 이제 더 이상 장난감을 갖고 놀 나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보니라는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넘겨주는 게 3편의 마무리였고 거기서 우리가 모두 펑펑 울었죠.
1: 3편까지 봤네 제가.
0: 네. 사실 저도 4편 나올 때는 약간 그 옛날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이 있잖아요. 그 수필에서는 세 번째는 아니 만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였는데 저는 네 번째는 아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고
1: 네.
0: 재미는 있었지만 내가 알던 토이스토리의 결에서 살짝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4편은 우디의 홀로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장난감들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장난감이 우디가 그렇다면 나의 삶은 이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우디의 자아찾기로 이제 4편의 이야기는 어쨌든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5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1: 네.
0: 5편에서 여전히 본인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1: 아.
0: 그 영화를 둘러싼 시간은 흘렀지만 영화 안의 시간은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아서 3편에서 처음 장난감을 물려받을 때로부터 별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여전히 장난감을 갖고 노는 본이라는 아이로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1: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0: 그리고 5편이 이제 시작하면 왠지 익숙한 선율로 이제 오프닝 스코어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 음악의 그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이 음악의 연주곡 버전. 토이스토리 2에 나와서 우리 모두를 울게 만들었던 사라 맥락클란의 노래죠. When She Loved Me. 준비했습니다.
1: 자, 사라 맥락클란 When She Loved Me 듣겠습니다.

0: 사라 맥락클란 When She Loved Me 들었습니다.
1: 네. 그래서 토이스토리 이제 4편에서 우디는 자아 찾기를 위해서 이제 뭐 홀로 소개를 한 상태라
0: 네.
1: 지금 이 장난감들의 리더는 이제 제시예요. 카우걸 제시.
0: 어허.
1: 바로 지금 들려드린 When She Loved Me가 나오던 토이스토리 2에 등장했던 캐릭터죠. 뭐 제시, 버지 뭐 비롯한 장난감들이 있는데 이제 토이스토리 5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고편에 공개된 정도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스마트 기기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우디를 비롯한 아날로그 장난감들에게 닥친 최초의 위기는 버즈라고 하는
0: 네.
1: 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제품 장난감이 자기들의 좀 존재를 위협하는 그 새로운 등장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차원이 다른 상대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릴리 패드라고 하는
0: 네. 태블릿. 하고 그쵸. 이제 스마트폰 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1: 그러니까 태블릿과 과연 싸워서 이 아날로그 장난감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던 차에 그래도 역시 경험이 많은 우디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디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디가 함께 이제 그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게 토이스토리 5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구조고요.
0: 네.
1: 결론부터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면 3편보다 재밌는 작품은 난 앞으로도 못 나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뭘 만들어도 3편만큼 완벽할 수는 없는데
0: 네.
1: 4편보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0: 아, 4편보다는 낫다?
1: 네, 4편보다 재밌었고 저는 이거 토이스토리 약간 그 억지로 생면영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늘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4편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5편 때는 나 이거 6편도 나오면 보겠는데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야기를 기대 이상으로 잘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태블릿은 나빠. 그래도 애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지라고 하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도 태블릿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어쩌면 태블릿과 장난감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에까지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보고 역시 픽사 스튜디오는 우리가 그 회사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그림도 그림이고 재미도 재미지만 언제나 그 이야기의 깊이가 확실히 좀 다르구나 하는 그게 좀 핵심 포인트인데 이번 작품에서 그 힘을 좀 보여줘요.
0: 아니 저력. 영화에서의 얘기만이 아니라
1: 네.
0: 실제 우리 생활에서 실제 상황에서는 장난감들의 판매량이 확 준 건 맞지 않나요?
1: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이 없으면 사실은 거의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도 당황스럽고 부모도 당황스러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이를 키우는 어떤 부모들이라면 훨씬 더 재밌어하고 공감하고 끝나고 나면 생각해볼 이야기를 많이 좀 던져주는 작품일 것 같고요. 바로 그 새롭게 등장한 그 강력한 경쟁자 릴리 패드라고 하는 그 태블릿 기기의 목소리 연기를 한 건 그레탈이라는 배우고 패스트 라이브즈의 그 주인공 바로 그 한국계 배우 그레탈이가 릴리 패드의 목소리 연기를 하고 있고요.
0: 네네.
1: 이 영화가 던지는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게임과 놀이의 차이란 무엇일까? 네. 태블릿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게임의 재미인데 장난감이 줄 수 있는 건 놀이의 즐거움이고 놀이의 즐거움이라는 건 결국 상상력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 장난감 갖고 놀 때 나머지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다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놀았잖아요.
0: 그렇죠.

0: 그렇죠.
1: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다 태블릿이 채워버리는 시대에 아이들의 상상력은 그럼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너무 재밌게 풀어낸 게 토이스토리 5편이더라고요.
0: 5편.
1: 네,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0: 네. 음악 들으면 맞추죠?
1: 이번 영화의 주제곡은 무려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렀습니다. I knew it, I knew you. 예, 이게 엔딩곡이에요.
0: 자, 영화 토이스토리 5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6월에 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내일도 33도까지 올라서 다시 한번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에 아주 뜨겁거나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가 계속될 텐데요. 양우산 챙겨서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햇볕이 강해서

0: 자외선 지수 또 오존 농도까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오존 농도가 짙어서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에 약하게 비가 지나겠고 오후에는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또 호남 지역 곳곳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소나기 자주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BTS의 DNA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BTS의 부산 투어가 있었죠.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진짜들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예, 외국에서들 보러. BTS 야, 재밌네 이거. 신경환 씨가 신청하셨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번버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신경환 씨. 아, 오늘 손님의 오늘 온 손님의 딸이 저보고 BTS 닮았다고.

맞다고 하면서 굉장히 수줍어했답니다. 야, 사실 마흔 중반에 접어든 전혀 닮지 않은 아저씨인데 뭐 닮은 거라곤 한국인의 DNA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BTS의 DNA 신청합니다. 누구 닮았는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외국인이죠? 이 꼬마가. 아,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인은 다 비슷해요. 그리고 BTS 멤버가 많으니까 그중에 한 명 비슷하게 뭐 닮은 거죠. 뭐. 신경환 씨, 반갑습니다. BTS, DNA 들었고요. BTS 이 노래는 백캠에서 처음 듣는데요. 류한종 씨. 아, 엄청 많이 나갔는데. 방송 자주 안 들으시나요? 네. 많이 나갔습니다. 자, 7시 36분 36초 막 지났습니다. 0740번으로 청해 주신 영화 스타 탄생, 스타 이즈 본 사운드트랙에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셜로우.

이 친구 잘 있나 모르겠네. 에릭 벤의 예. Still with you 들었습니다. 499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A Star Is Born 사운드트랙에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샬로우였고요. 아, 이 음악 감성 축입니다. 예. 불고기에 양배추 쌈 싸먹으면서 음악에 취해버렸네요. 예. 너무 좋다고.

이소리 씨. 불고기에 양배추쌈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음악이 어울리는 거네. 그냥 배추쌈이면 안 어울리는데, 예. 양배추 아니에요. 서양 배추. 서양 음악 어울리죠. 1007번으로는 오랜만에 온 1인 자수합니다. 초딩 육아하느라고요. 저도 요즘에 스타이즈본 사운드트랙 매일 듣는데 와 저랑 통한 분이 계시네요. 자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뭐 경찰서도 아닌데 자수하시고. 고맙습니다. 자, 지정현 씨가 아 여름엔 해리 스타일스죠. 예. 해리 스타일스 골든.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0: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I was born by the river.
3: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5: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3: 자, 윤난영 씨가 청해 주신 Ben Folds의 Still Fighting이 음악 틀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채연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생방송 MC와 연기활동을 했던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아주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늘 실수나 사고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첫 무대처럼 대한다면 모든 순간이 기대되고 모든 자리가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MBC FM for you.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뜰차.
6: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7: 어? 내 가방.
6: 두고 왔어?
7: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7: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7: 아, 오늘 재밌었다.
5: 와, 이거 봤어?
7: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7: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서 헤엄만 치던 올챙이에게 다리가 생겨나고 꼬리가 사라지면서 원하는 곳으로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로 인해 초심을 잃은 사람이나 현재의 성공을 취해 과거의 어려움을 잊은 사람을 꼬짖을 때 주로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시 꺼내보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만 하다가는 지금처럼 높이 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롭게 뛸 수 있게 되어 반경이 넓어진 만큼 변화된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바쁠 테니까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해도 개구리가 올챙이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에 거짓이 되지 않을 거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5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기현의 Youth였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표현으로 오프닝 열었어요. 이수미님께서 사람이 자기 기어다닐 때 기억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쵸? 설마 그때 기억난다고 막 나 무릎 쓰라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려나? 뭐 그게 또 진짜 막 진짜 아주 희귀한 확률로 있을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평균치보다 더 어릴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손원웅님께서 올챙이 시절을 간직한 채 개구리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

0: 있기 때문에라고 아주 현명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이거 근데 남을 좀 평가하는데 이말 되게 자주 쓰는 건 되게 별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아 하긴 나 진짜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왜 이래 하고 좀 꾸짖을 때는 몰라도 남한테 쓸 때는 참 별로인 말이라고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던 말이었는데 뭐 속으로 이런 평가를 할 수야 있겠죠. 아무튼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긴 하네요. 아니죠. 하긴 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종류도 있는데 인간이 제일 무난하네요.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 형태의 변화가. 오늘 3, 4부에는 절찬 이상형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좋은 문학 작품 소개하고 거기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도 받을게요.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월요일인 오늘 부엉이들에게 어떤 하루였는지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세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했던 하루라도 여기선 충분히 사연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토리 켈리의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듣고 왔습니다. 아주 이 기량 좋은 보컬들이 자기의 그 탤런트를 뽐내기 참 좋은 멋있는 곡입니다. 조은성님께서 지난 토요일부터 라디오 앱 깔고 열심히 라디오 듣는 중3입니다. 라디오가 주는 안정감에 기운 빠지는 월요일도 산뜻해지네요. 은성님도 월요일부터 기운이 빠지나요? 하긴 주말에 루틴이 좀 다르다가 월요일로 복귀를 하면은 좀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게 기운이 빠진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내일부터 좀 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진님, 대장부엉 스트레스 엄청 받고 머리 식힐 겸 산책 나왔어요. 걸으면서 듣는 별밤 낭만적이야. 대장부엉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잘 듣고 갈게요. 아, 저도 요 몇 주는 엄청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뭐다 하루살이다. 예, 뭐가 스트레스가 많고 할 게 많을 때는 그냥 매일매일에 주어진 일을 하며 타조가 땅에 머리를 묻고 사는 듯이 이렇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실한 하루 보냈습니다. 백유정님, 고등학생 부엉이에요. 기말고사는 2주 남았고 수행평가도 몰려있는 시기라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네요. 정신없어서 아까 자습실 오다 넘어졌어요. 아유, 그래도 별밤 들으면서 열심히 야자하고 있어요. 졸지도 않고 풀 집중. 체리 필터의 달빛 소년 신청해요. 잠을 자야 효율이 오르는데 그래도 고등학생 시절에는 또 나름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겠죠. 근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크게 다치면 어쩌려고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 집중력이 부럽습니다. 유정님 멋있어요. 신청곡 함께 듣죠.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은 더 보내주시고요. 체리필터의 달빛소년.

필터 달빛 소년에 이어서 라이즈의 Do Your Dance. 아하하,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래요. 요즘 아이돌 회사들 곡 뽑는 퀄리티 무엇입니까, 진짜. 족족 좋으네요. 예, 요거는 상상도 못했던 스타일인데 라이즈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홍현님께서요. 대장봉, 저 이번 주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시간이 다 별밤할 때예요. 별밤 하루 빼고 영화 보러 가도 되죠? 허락해 주세요. 어, 홍현님, 그럼 제가 허락 안 하면 진짜 안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요일에 가시라고 얘기해 드렸으면 그때 하는 건가? 농담이고 당연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다녀와서 어땠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어떤 영화 보고 싶은 거예요? 요새 뭐가 좀 있지? 최근 박스오피스 1위가 뭡니까? 알 수 없군요. 예, 아무도 모르는군요. 영화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785님, 저희 집은 치킨을 시킬 때 꼭 순살만 주문해요. 오늘도 동생이 주문하고 박스를 열어봤는데 헐, 뼈 치킨이 온 거예요. 확인해보니 동생이 순살 아닌 뼈로 주문한 게 맞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동생이 좋아하는 퍽퍽살이 없는 겁니다. 어, 다리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긴 또 왜 날개가 한가득이지? 하고 주문 내역 다시 보니 뼈에 다리와 날개만 오는 콤보를 주문했더라고요. 그러고 좌절. 어쩌겠어요?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양념은 그래도 맛있다 하면서 결국 먹었습니다. 아니, 그 콤보 되게 맛있는데? 이거 완전 꿀콤보 아닙니까? 예, 약간 저게 더 오히려 비쌀 텐데, 제 기억에는. 어, 지금 어, 군침이 돌지 않았습니까, 2785님. 아, 저에게 다리 하나만 좀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어떤 치킨인지 예상이 갑니다. 예예. 4686님. 이번 주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라 아직 주차가 서툰 초보는 웁니다. 오늘 주차한 곳 내일 찾을 수 있겠죠? 버스 타고 다니기엔 4주라 너무 길어요. 이번엔 주차 실력이 쭉쭉 늘어나기를 응원해 주세요. 아이, 전 그 운전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어도 주차장 내가 세워놨던 데 찾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항상 찍어놔요. 찍어두세요. 4686님. 그러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류수환님께서, 전 오늘 두 달을 기다려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집 근처 분식집 사장님이 아프셔서 한동안 가게를 못 여셨거든요. 가끔 안부를 묻곤 했는데 오늘 몸이 나아졌다면서 가게 문을 여셨더라고요. 제일 먼저 가서 찾아뵙고 별밤 들으면서 떡볶이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 야, 거기 떡볶이 사장님, 수환님 이런 마음 아시죠? 예, 두 달 기다렸다고. 그 아쉬움 진짜 너무 기운나실 것 같아요. 내 분식집에 너무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걱정하고 했었던 마음, 그게 너무 기뻐서 라디오에 사연을 남기는 마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912님, 오늘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마음이 이상해요. 민혁아, 엄마가 항상 응원해. 건강하게 잘 지내다 보자 라고. 민혁씨, 민혁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0912님 허전할 때마다 별밤에 마음 보내주세요. 부영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미니로 더 보내주시고요. 함자의 홈 듣고 2부로 올게요.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여행 가방에서 꺼낸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동작 버튼을 누른다. 여기저기 물감이 묻은 아이 옷을 보며 잠시 웃음이 났다. 언젠가 해봐야지 하고 바라고만 있던 여행을

실행하게 된 건 아이의 울음 섞인 외침 때문이었다. 이제 8살인 첫째는 두 명의 동생이 태어나면서 일찍 마지노릇을 해야 했다. 엄마인 나도 그 점이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야지, 언니가 동생을 더 챙겼어야지, 이런 모진 소리를 내뱉었을 거다. 그러다 첫째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동생들이 밉다고, 엄마랑 아빠랑 셋이 살 때가 좋았다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두 아이를 맡기고 첫째와 단 둘이 떠나는 1박 2일을 계획했다. 활발하고 몸쓰며 놀기를 좋아하는 둘째와 셋째 때문에 가족 외출은 항상 놀이동산이나 공원이었는데 이번엔 오직 첫째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다. 첫째가 하고 싶다던 미술체험 학습을 시작으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뮤지컬도 보고 교회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서 첫째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전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다짐했다. 누구의 누나도 언니도 아닌 너를 너로서 온전히 사랑해주겠다고.

폴킴이 부른 리틀 스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5892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라고 해도 이제 겨우 8살인 아이에게 제가 너무했던 것 같아요. 1박 2일이었지만 엄마를 오롯이 차지하는 기쁨에 행복해하던 아이 얼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엔 동생들이랑 잘 지내겠다고 의젓한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고마우면서 또 마음 아팠습니다. 맞아. 아이가 의젓한 소리 하면 부모님들은 그렇다더라고요. 너무 기특한데 왠지 모르게 그 아이가 성숙해 했을 그 과정은 아픔 없이 성숙하진 않잖아요. 아이가 겪었을 그 혼자만의 그 외로운 시간 그게 떠올라서인지 왠지 좀 아프기도 하다고 어른스러운 내 자식을 보면 왠지 마음이 아리다고 하던데 3696님이요. 잘했어요. 필요해요. 첫째를 챙겨야 해요. 라고 보내주셨고 근데 저는 5892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셋을 키운다라는 것은 안 해본 사람들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없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러면서 좀 그래도 비교적 더 큰 아이 마음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막 캐치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럴 겨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겨를이 없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육아의 시간이었을 텐데 또 참 그 첫째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늦기 전에 제 시간에 그렇게 탁 타이밍 맞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아이는 아마 이 기억이 평생 남겨질 겁니다. 물론 더 좋은 기억도 생기겠지만 이 맨 처음으로 엄마랑 단둘이 가졌었던 그 시간은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겨질 거예요. 5892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받는 동안에 잔나비의 쉬 들을게요.

잔나비의 쉬 이어서 비비의 신경 쓰여 듣고 오셨는데요. 김혜원님이 어플 받아서 러닝하다가 지금은 걷는 시간이에요. 힘들어요. 유유유 라면서 아주 오타가 엄청 많이 난 게 이거 러닝 아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러닝을 하신 모양입니다. 아, 힘드신 거 보니까 러닝 아주 잘하셨나 봐요. 지금 숨 고르기 하면서 땀 쫙 빼는 그 타이밍인가요? 실내 러닝? 야외 러닝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9929님, 작년에 남편이 암진단 받고 너무나 힘든 치료를 끝냈어요. 얼마 전 이제는 추적검사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남편 생일 기념으로 여행 다녀오는데 운전은 힘들지만 행복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알록달록하게 정말 보이실까요? 그런 모든 기분을 진짜 빼곡하게 하나도 잊혀지지 않게 담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The Script의 The Man Who Can Be Moved.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김현지님께서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나서 OTT를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라디오를 청취하는데 이거 참 낭만의 밤이네요. 코드 콘서트 피처링 크러쉬의 서클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TV 또는 인터넷 등등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사하시면서 아직 연결 안 돼서 그래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이거 참 그래 라디오 매력 있는 매체였지 라면서 부엉이가 되어주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현지님도 앞으로 자주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 함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한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박상영 작가님 모셔올 텐데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대기.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소설,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
2: 이야기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3: 상상 속 이야기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절찬리 상영중.
2: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상영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2: 우리 오늘 멜란지 그레이 티셔츠 커플입니다.
3: 그러게요. 저희 오늘
2: 약간 회색으로. 작업복으로.
3: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게 좀 뭐 묻거나 늘어나고 티가 좀 덜 난다.
2: 티가 안 나. 낡아도 티가 안 나.
3: 맞습니다.
2: 그리고 이 해저도 이 멜란지 이 그냥 그 톤으로 보이지.
3: 맞아요.
2: 낡은 느낌이 안 나.
3: 저도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거 사실 이 티셔츠도 거의 10년 된 티셔츠거든요.
2: 저 이거나 오트밀도 마찬가지로 좋아해요.
3: 맞아요. 저 근데 티가 다 그런 색이에요.
2: 낡은 티 안 나는 게 짱이죠.
3: 네네. 어제 산 건지 10년 전에 사서 건조기에서 100번 구른 건지 전혀 그렇지, 구별이 안 되는.
2: 그렇지. 예. 자, 그리고 우리 6월에는 박상현 작가님 우리 자주 봐요.
3: 네네.
2: 은근히 고정 코너인데. 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봤을 때도 있고.
3: 약간 스티커 같은 코너죠. 여기 뗐다가 저기 뗐다가.
2: 네.
3: 그런 느낌이 있는데.
2: 이제 그 네. 조금 좀 정비를 좀 해야 돼요.
3: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제 스케줄 바뀌어서 이번 달은 별로 없나 했는데 그 달에 갑자기 GD가 나오고.
2: 그건 좀 그래서 인정이죠.
3: 그래서 이렇게 잘 비켜드렸다. 예.
2: 작가님이 비켜주시는 날에는 그럴만한 분이 오시는 날입니다.
3: 예, 그런 것 같아요.
2: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하고.
3: 그러니까 올 걸 그랬어요, 그냥.
2: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겸.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아무래도 제 절친이 나오는 날이었다 보니까. 작가님은 좀
3: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비워드린 걸로.
2: 네.
3: 예.
2: 자, 아무튼 우리 박상현 작가님이요. 그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3: 네.
2: K본부의 다큐 인사이트 소설은 언제나 20살 요 방송이
3: 네.
2: 18일 목요일 밤 10시에 나와요?
3: 네, 밤 10시에 나오고요. 우리 별밤 스튜디오가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0: 동고동락한 요 스튜디오가 타사에 네, 전파를 타게 됩니다. 공영방송에 전파를 타게 됩니다.
1: 이야, 그럼 어떻게 뭐 지금 뭐 우리 뭐 작가진이나 PD랑 뭐 다 나오는 겁니까?
0: 그건 저도 모르죠. 저 편집번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1: 이거 썸네일인가?
0: 요거는 그 예고편에 티저에 나온 저의 컷인데 딱 저희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1: 되게 뒤에 MBC DJ분들 쫘라락 앉아있는 것까지 나왔어요.
0: 맞습니다. 이제 적진에 어떤 네, 깃발을
1: 수장들이 있는데 작가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 네네. 썸네일이고요. 아무튼 6월 18일 한번 뭐 다른 회사 방송이지만 요거 잠깐만 뭐 채널 돌리다가 휙 네. 이날 셔츠 입고 왔어.
0: 그러니까 저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깃이 달린 옷을 입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1: 나도 몸은 낯설었었잖아요, 그날.
0: 그렇죠.
1: 심지어 반바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긴 바지였어요.
1: 살이 안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0: 네, 놀랍게도 제가 다 가리고 온 날이었다.
1: 예예. 예. 자, 이제 절찬이 상영주 코너로 들어갈 텐데요. 이 시간에는 제목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가물가물한 문학 작품 함께 읽고 그 속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영문고에서 꺼낸 작품 상영 작가님이 소개해 주세요.
0: 어느 금요일 밤 웬디의 집 창가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왔다가 강아지에게 그림자를 물려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걸 되찾기 위해 온 소년이었는데요. 사정을 딱하게 여긴 웬디는 그림자를 찾아 잘 꿰매줬고 소년은 자신을 피터팬이라고 소개합니다. 저 멀리 있는 동화의 섬 네버랜드에서 왔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 웬디 그리고 동생 존과 마이클은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네버랜드는 마냥 즐겁고 행복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피터팬 때문에 악어에게 한쪽 손이 잘린 후쿠 선장이 있었고 수시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해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터팬이 날 수 있도록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는 팅커벨은 피터팬 옆에 새로운 친구 웬디가 생긴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웬디는 집이 그리웠지만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동생과 아이들을 돌보며 네버랜드에서 지냅니다. 그러다 피터팬이 잠시 자리를 비운 어느 날 해적이 쳐들어오면서 웬디와 아이들이 붙잡히고 맙니다. 화가 난 피터팬과 후크 선장은 최후의 결투를 벌이고 엎치락 뒤치락하던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 후크 선장이 악어의 입속으로 떨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웬디와 동생들, 웬디를 따르던 네버랜드의 아이들까지 다 함께 영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웬디가
2: 우리와 함께 지내지 않을래?
0: 하고 제안했지만 어른이 되기 싫은 피터팬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대신 1년에 한 번씩 웬디가 네버랜드에 놀러 가기로 약속하는데요. 세월이 흘러 웬디는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제인이라는 여자애를 낳습니다. 여전히 소년에 머물러 있는 피터팬은 제인에게도 네버랜드를 보여줍니다. 제인이 자라 마가렛이라는 여자를 낳고 마가렛 역시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에 놀러 가죠. 언젠가 마가렛이 어른이 되면 또 여자아이가 태어날 테고 그 아이도 네버랜드에 가게 될 겁니다. 영원히 소년의 모습 그대로인 피터팬과 함께요.
1: 상영문고에서 꺼낸 14번째 작품 피터팬이었습니다.
0: 네.
1: 아, 이 작품이 엔딩이 이렇게 났었구나.
0: 약간 으스스하지 않나요? 저는 좀 그 여고괴담 최강희 씨 생각도 나고 절대 아니, 늙지 않는 내 친구. 예.
1: 진짜 그리고 이거 이 생각보다 되게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네요.
0: 그러니까요. 그 심지어 이 어떤 살인과 네. 그 악어에게
1: 맞아.
0: 그 뭐랄까요?
1: 왜 그리고 피해자였나 애초에 피터팬 때문에 손목이
0: 그렇네요. 아까 이게 어른이 고 나서 보니까 후크 선장님 너무 애석하게도
1: 그리고 약간 네. 모두에게 친절한 남자 피터팬 팅커벨 속도 모르고
0: 그렇네. 다른 여자 데려와서 가루 진짜. 뿌려주고
1: 야야야 얘한테도 좀 뿌려봐라 야 뭐 이러고
0: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 곁에 평생 머무르게 만들어 놓고선
1: 와
0: 예, 잡은 물고기에게는
1: 잡은 그러면서
0: 파리 아 팅커벨에게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먹이를 주지 않는
1: 그러니까 뭐. 웬디한테 그 평생 지내고 싶진 않았던 거야.
0: 그렇네. 그렇네. 쿨하잖아 또. 웬디가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되게 쿨하게 놨어요.
1: 맞아. 네. 가는 사람

0: 그럼 안 맞고
1: 네.
0: 나는 그냥 모두의 피터팬으로 살고 싶은
1: 근데
0: 거야.
1: 웬디의 딸과 손녀까지 다 꼬시고 있어요 지금. 문제적 남자 피터팬 지금 연프였다? 그럼
0: 와,
1: 빌런이 돼서
0: 완전 초빌런입니다.
1: 화형을 당했을 겁니다.
0: 야 이거 피터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작품입니다. 정호현님께서 줄거리 알고 나니 생각보다 동심 파괴네요.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피터팬 와 진짜
1: 안 되겠네.
0: 친하게 좀 안 된 스타일이야 딱 보면.
1: 그러니까요.
0: 누구 왜 되게 왜 손목 정도 나가게 할 만큼 엄청 사고치고 근데 자기는 되게 그냥 해맑고 그저 동심에 그냥 난 왕자일 뿐이라고 자꾸 우겨.
1: 그러니까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는.
0: 정확해요. 아, 근데 명작으로 지금 등극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네, 근데 원래 이런 그 우리의 어떤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룬 존재들이 명작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0: 그쵸.
1: 피터팬이 대표적으로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어린애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해만 떨어져도 부모님이 또 바깥에 못 나가게
0: 맞아요.
1: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 나가서 날아다닐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0: 맞아요. 네. 저 그리고 저 웬디라는 주인공 이름을 딴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1: 지금도 있잖아요.
0: 아마 근데 막 많이는 안 보이는데.
1: 미국에 있는 것
0: 그래요?
1: 같아요.
0: 네. 한국에 있는. 네. 근데 그게 어릴 때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이게 식판처럼 종이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색칠을 하게끔 돼 있는 게 있었어요.
1: 그러니까 테이블에 크레용 같은 게 있고
0: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지고 와도 되고 그래서 그걸 항상 색칠을 하면서 이 피터팬 스토리에까지도 되게 매료가 됐었던 기억이
1: 아, 그 스토리텔링과 연관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0: 네. 맞아요. 그 참 어릴 때 그 사소한 기억들이
1: 이게 콘텐츠의 힘입니다.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에이, 여러분 네, 재력과 여러분들 그 크리에이터들에게 많은 투자 부탁드립니다. 박상영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예, 지금 있다.
0: 갑자기 본인 스폰서를 강요하고 있고요.
1: 네네.
0: 자, 궁금해집니다. 부엉이들의 사연 받을 주제 공개해야 되는데요. 피터팬에서 꺼낸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1: 자, 영원히 자라지 않는 소년 피터팬을 보면서 다들 한 번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 텐데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0: 그러면서 지금 작가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써놨어요. 전학 가면서 헤어진 내 첫사랑에게 고백하기. 전학 가면서 헤어진 첫사랑에 고백하기. 하겠어요 작가님?
1: 아니요. 뭐 해서 뭐해.
0: 그리고
1: 아, 죄송해요. 네, 너무 매력이 없나.
0: 지금은 네.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잘 나가는 동생에게 어릴 때부터 귀하게 대접하고 잘 해줄 겁니다. 어떠세요 이것도?
1: 이것도 오히려 더 철저히 강압해서 그냥 돈을 받을 수 있어요.
0: 당연히 이게 내 것이게.
1: ATM처럼.
0: 아예.
1: 야 돈 이런 거.
0: 생각도 못하게.
1: 그렇죠. 옴짝달싹 못하게.
0: 그렇군요.
1: 아니, 농담이고.
0: 예. 자 아무튼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거. 아 뭐가 있을까? 저도 부엉이들 답변 보면 생각해봐야지. 딱히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운동 말고는.
1: 네네.
0: 아니면 뭐 주식 이럴 순 없잖아요.
1: 저 그거 생각했어요. 왜 옛날에 순풍산부인과 그거 나오잖아요. 하이땡스 뭐 700 얼마 뭐 1000원 그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0: 그러니까.
1: 초등학교 3학년 나에게
0: 아, 그걸.
1: 얼른 주식 계좌를 개설해라.
0: 그치.
1: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0: 그걸 할
1: 알아들을지.
0: 예. 자 아무튼 그거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거 빼고요 여러분. 뭔가 후회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 싶은 일도 좋고 꼭 해보고 싶은 일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작가님 아직 딱히 하고 싶은 거 없는 거예요?
1: 어릴 적 돌아오면요? 그냥 만족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뭐
0: 운동 있나? 시작 일찍 하고 싶지 않아요?
1: 아, 지금도 안 해서 잘...
0: 아, 난 무조건 내가 원하는 운동 어릴 때 시킬 거야.
1: 그 뭐요?
0: 뭐든지
1: 딱 하나만 골라봐.
0: 다.
1: 지금 내가 이 나이 엄마야. 딱 이것만 시킬 수 있다. 하나.
0: 수영.
1: 오케이. 전 수영 배웠어요.
0: 에이, 진짜 네. 잘났다. 잘났어, 정말.
1: 7년 배웠어요, 7년.
0: 부엉이들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겠습니다.

0: 텔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제 고백을 하고 싶은가? 김도현 PD도 첫사랑한테 고백하러 가고 싶나 봐. 이 선곡에서 마음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1: 그러게요.
0: 작가님도 첫사랑에게 돌아와서 고백.
1: 그러게 다들 처음으로.
0: 그래요. 다들 그리운 사람이 있다.
1: 첫사랑 기억나세요? 전 기억도 안 나요.
0: 누구를

0: 그리고 첫사랑 해야 되는지 헷갈려.
1: 뭐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0: 그 내가 너무 그 좋았는데 네. 내가 먼저 버림받아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던 걸 기준으로 난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2: 아, 일단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0: 고백.
1: 예, 네, 고백 나오고.
0: 그 아, 남자아이도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온 거야.
1: 어, 지금 소설 한 편인데 완전.
0: 나왔다 나왔다. SF 네, 연애 하나 나왔다.
1: 선지엽고 티어를 뛰어넘는.
0: 어, 예. 또?
1: 야, 2409 세뱃돈 엄마한테 맡기지 않고 예금 넣기. 분명 있었는데요. 없었습디다. 사라지고 없는 내 세뱃돈.
0: 아, 이런 경우 많죠.
1: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자율권 좀 주셨나요?
0: 저는 있었 그러니까 저 제 거를 따로 다 모아놔 주셨는데 이게 엄마가 엄마의 의지가 아니라 조금 가슴 아픈 어떤 사연으로 인해 아무튼 좀 사라진.
1: 아, 본인이 엄마가, 쓰지는 못했어요.
0: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아, 저도 못 쓰고 엄마도 못 쓴.
1: 세상에 안타깝다.
0: 너무 짜증나요.
1: 저는 대학교 등록금 중 일부로 차출당했어요. 그 까치 통장에 있었거든요. 아직도 네. 이름도 기억나요. 통장에. 그래서 엄마가 잘 모아서 나중에 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등록금 중 일부로 편입이 되었다.
0: 어, 그래도 박사님은 작가를 위해서 쓴 거네요. 그거면 쓰신 거네.
1: 그렇죠. 학사는 제 거니까.
0: 네. 그리고 김혜리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다리를 절대 안 꼴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리 꼬니까 27인 지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네요.
1: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다리를 꼬고 있었는데.
0: 아, 황급히 풀었죠.
1: 네, 황급히 풀었고 지금 27에 두 번 놀랐다 지금.
0: 맞아.
1: 지금 안 좋아지시면 안 된다.
0: 아직 벌써?
1: 안 좋아질 날이 너무 많이 남으셨어요.
0: 큰일이네. 그러니까.
1: 큰일 났어요 지금.
0: 지금 관절이 좀 조금 네. 유난 약하신 고관절이 약하신가 보다.
1: 이 그런 사람도 있어.
0: 아, 이 운동 잘 합시다 해리.
1: 운동하셔야 돼요. 돈 그치. 아끼지 말고.
0: 오늘이 제일 어린 날입니다.
1: 아, 진짜 허리 네. 저 진짜 허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0: 제발요. 네. 또
1: 강은하님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수학학원은 안 다닐래요. 다른 건 다 재밌게 배웠고 남는 게 있는데 수학학원은 정말 너무 너무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0: 아,
1: 났어요.
0: 진짜.
1: 근데 이거 배웠으니까 지금의 은하님이 있는 거 아닐까요?
0: 그리고 나는 오히려 수학학원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싶긴 해.
1: 저도.
0: 이게 뇌를 그러니까 뇌 근육 운동인 맞아요. 것 같아. 수학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1: 이거 다 좀 맞는 것 같아. 좀
0: 다 지금 내가 흐물흐물한 게 수학을 열심히 안 해서.
1: 그때 그 수학에 땡서 그 한 30페이지에서 항상 그만뒀거든요.
0: 그 책은 디자인이 네. 잘못된 게 딱 생김새가 진짜 말 걸기 싫은 무서운 아저씨처럼 생겼잖아.
1: 그럼 다른 책 보셔도 되잖아요.
0: 그 수학의 정석 다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1: 아, 많았어요. 다른 개념.
0: 내 나이 때는 한 버전이었어요. 흰색에
1: 아니 그거 말고
0: 거.
1: 이제 정석 말고도 이제 개념서들이 많으니까.
0: 아, 그런 거 근데 왠지 수학의 정석이 주는 그 포스가 있었죠.
1: 아, 뭐야 아저씨 같다는데 포스냐고.
0: 그걸로만 근데 과외 선생님들이 했었어.
1: 그건 그렇게 돼. 우리 때도 그랬어.
0: 그거랑
1: 근데.
0: 성문 어쩌고 저쩌고.
1: 맞아요. 그게 거의 국룰이긴 했어.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0: 아무튼 이런저런 네. 핑계대서 수학은 안 했었어.
1: 그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0: 좀 수학이 잘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저한테.
1: 최고 점수.
0: 최고 점수는 100점이죠.
1: 중학교 이후로.
0: 중학교 이후로.
1: 공부 잘했네. 뭐야.
0: 근데 조금만 안 해도 점수가 그러니까 약간 요령을 필 수 없는 과목이잖아요. 아. 50점 밑으로 그냥 확 떨어지더라고.
1: 아, 그럼 애초에 소질은 좀 없으셨나 보다.
0: 그렇죠. 소질은 없었어요. 그리고
1: 그렇구만. 이윤미님께서 공부를 소위 빡시게 해보고 싶어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시험은 정말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만 그러고 다들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낸다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알았답니다.
0: 뭐야. 브레인인가 봐.
1: 근데 웬만큼 하셨나 보다.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저는 이거 소위 빡시게 해보고 그 그랬는데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그런데 등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를 한번 이게 맞아보고 정신 차렸죠. 아, 나 정도는 공부 잘한 게 아니다.
1: 근데 어디 우리 놀러 왔을 때 이나님 네. 그 동창분께서 이나 공부 잘했는데라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0: 누구죠?
1: 기억 안 나요. 저도 누군지는. 아, 그
0: 귀신 아니야?
1: 사주 잘 보시는 동창분이셨나? 그분이 아. 공부 잘했다 그런 것 같다.
0: 별걸 다 기억하네.
1: 저는 원래 쓸데없는 거 기억 잘하잖아요.
0: 그래서 근데 저는 중학생 때까지 공부 잘한 건 공부 잘했다 치지 않아요.
1: 그것은 이제 일종의 노력상이랄까.
0: 맞잖아. 그 중학교 그렇지. 때까지 누구나 공부 잘할 수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잘해야지. 자, 아무튼 계속해서 내가 피터팬 또래인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유까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노래는 뭐 듣죠?
1: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계십니다.

0: 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절찬이 상영준,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상영문고에서 꺼낸 책은 피터팬이에요. 근데 항상 피터팬 좀 억울하겠다 생각했던 게 피터팬이 좀 피터팬 컴플렉스 이래갖고 좀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으로 좀 상징적이게 된 캐릭터잖아요.
2: 네.
1: 근데 오늘 이거 원작을 보니까 그럴만하다.
2: 그래도 싸다.
1: 묘감이긴 했다.
2: 네네.
1: 남의 손목 그렇게 되게 잘못되게 해놓고.
2: 지금 타인의 손목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1: 자기 혼자 날아다니면서.
2: 그러니까 약 올리고.
1: 이 여자 저 여자.
2: 다 만나고 다니고
1: 책임 지금. 없는 캐라.
2: 안 되겠어요.
1: 예예예. 예. 아무튼 그래서 부엉이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피터팬처럼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유는 뭔지 물어봤는데요.
2: 네. 7010님께서 어린 시절 돌아간다면 양치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나이 드니 치아가 말썽이라 치료하고 임플란트 하니 돈이 엄청 드네요. 부엉이 여러분들 치아 관리 잘하셔요. 60 넘어가면 돈 왕창 들어갑니다.
1: 이거 진짜입니다.
2: 정말 맞고
1: 제게도 오고 있는 미래예요.

0: 이게 저제 모든 문학상의 상금 중한 50% 정도는 저희 어머니 치아로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원룸 하나 정도.
1: 저희 어머님의 이 네. 학원에도 네, 네. 재산 일부가
0: 맞습니다.
1: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제
0: 그, 혹시 그 있으세요? 임플란트?
1: 있죠. 저는 게다가 허? 치아 기형이 있어서 네 개가 연구치가
0: 유치인가?
1: 유치예요.
0: 아, 안 났구나.
1: 너무 신기하죠.
0: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아, 나는 아직도 못 봤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하면서
0: 그럼 그걸 뽑고 새로 심으신 거예요?
1: 그게 뽑히면 아예 뿌리가 없어요, 걔네들은. 아, 약간 진짜
0: 너무 오래 썼구나, 애들을.
1: 그러니까 애기 치아들 보면 이렇게 뽁 하고
0: 예, 그렇지. 원래 빠지라고 있는 거니까.
1: 있는 거잖아요. 에. 그 치아로 근데 40대까지 산 게 대단하지 않아요?
0: 아, 오래 쓰셨다.
1: 그래서 걔네들 없고 지금 하나 두 개 있어요.
0: 아, 임플란트가
1: 두 군데 더 들어가야 돼.
0: 무서워.
1: 말고도 저는... 근데 딴 데도 지금 아마 아유, 가만 있어봐. 7019님 선물 보내주세요 지금.
0: 네, 지금 임플란트 얘기로 한 시간 동안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저희.
1: 제 치아 미래를 생각하니 암담합니다.
0: 관리 잘 하시죠?
1: 양치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것도 내력인 것 같거든요.
0: 저는 무조건 유전 같아요.
1: 근데 우리 네. 집이 내가 볼 때 아빠 쪽은 괜찮은데 네. 외가 쪽 보면은 네. 조금 그렇게 강한 치아는 아니야.
0: 아, 저희 친가 외가 약간 올킬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서 저는 올킬이야. 30대까지 다 제 이빨 갖고 있는 게 약간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1: 그래요. 마음 좀 잘하시고요.
0: 여러분들 보험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드시고
1: 일찌감치 드십시오. 이효주님은요,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쪽 눈이 너무 나빠져서 안경을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나빠진 시력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0: 근데
1: 이거 좀 돌아오는 거 아세요?
0: 돌아와요.
1: 어떻게 아세요, 작가님?
0: 아, 전 돈으로 돌렸어요.
1: 아, 그거지. 아, 그 네, 시술이.
0: 각막을 도려내면은 돌아옵니다.
1: 무서운 얘기 하고 있어.
0: 돈 일부와 각막을 도려내면은 돌아옵니다.
1: 아니 근데 완전히 좋았던 때로는 돌릴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눈 관리 해주고 좀 운동하는 거 있지 양쪽 이렇게
0: 맞아요.
1: 위아래 보고
0: 그리고 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뭐 근시가 원시 뭐 오면서 조금 뭐가 되고 이런 아닌가?
1: 네? 또
0: 예, 전문의분들 무슨?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작가님.
0: 죄송합니다.
1: 예, 네. 한번 나빠진 지금 약간 문장력은 네. 돌아오지 못하는 건가요?
0: 큰일 났어요. 뇌세포. 얼마 전에
1: 글 쓰는데 다 써갖고 지금.
0: 아니 진짜 얼마 전에 정신과 친구 만났는데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우울증을 겪거나 뭐 이런 모종의 노화의 문제로 지능이 조금 소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달릴 수 있냐고 하니까 친구의 말 못 돌려.
1: 못 돌려.
0: 절대 못 돌려 이래갖고. 그럼 손톱 뭐 손가락 잘린 거랑 똑같은 거니까 똑같아. 맞아요. 못 돌려 이래갖고.
1: 그래서
0: 너무 속상한 거예요.
1: 어릴 때 네. 학창 시절에 그 막 못 듣게 굴고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누구 한 명 따돌리고 네. 그런 애들은 진짜 네. 진짜 엄벌을 쳐야 되는데 그때 그건 진짜 연구 손상이에요.
0: 아, 그 아파서 그렇게 되면은
1: 아, 아니
0: 무슨 마다 이
1: 따돌림 이런 거 아. 당한 그 경험치가 네. 뇌에 남기는 그 자상이 얼마나 큰지.
0: 세상에
1: 그런 애들은
0: 슬퍼졌어.
1: 어른 돼서도 그 업보르고 받아야 돼. 누구 괴롭힌 진짜. 사람들을.
0: 근데 살아보니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0: 돌아오는 것 같아요.
1: 오는 것 같더라고. 네. 윤중희님이 갑자기 우리
0: 죄송합니다. 갑자기 도사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왜 죄송합니다.
1: 손가락 일부러 꺾어서 관절 소리 나게 안 할 거예요. 마디 너무 굵고 안 예뻐졌어요. 이거 나 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잘 못했거든요.
0: 근데 이거 진짜 굵어져요?
1: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난 그냥 썰인 줄 알았는데.
0: 전문의분들 좀 많이 와주세요 지금.
1: 막 정형외과 네. 부엉이 계십니까?
0: 네. 안과 부엉이 정형외과 부엉이 와서 지금 의학적인 고찰 부탁드리고요.
1: 나 이거 되게 멋있었거든 어릴 때 이거 두두둑 하는 거.
0: 지금도 못하세요?
1: 이게 잘 안 돼.
0: 왜 안 되지? 이게 무슨 공기층 터지는 소리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1: 아까 우리가 나 잘 안 되더라고.
0: 난 잘 안 돼.
1: 해봐봐요. 뭐야? 나 안 되지?
0: 나 지금도 이거 하면 너무 시원한데?
1: 참 희한하고요. 네네. 또
0: 심유영님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태권도 같은 호신술 배우게 해달라고 뗐었을 것 같아요.
1: 맞아.
0: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 잘 배워서 남도 내가 지켜준다.
1: 나 이거 너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잠깐. 근데 이게 꼭 정말로 이걸 써먹으려고가 아니라 누군가와 부딪혀보는 경험 내가 힘을 써서 뭔가 격파해보는 경험을 어릴 때
0: 맞아요.
1: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이게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래.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예, 뭐 복싱, 뭐 태권도 같은 이런 몸 부딪히는 주짓수 네. 뭐 이런 것들
1: 맞아.
0: 그러니까 일정 이상 배우는 거 저 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1: 배웠어요?
0: 저 태권도 하다 근데 제가 원래 안무를 잘 못 외우거든요. 태권도도 안무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한 그 빨간 띠쯤

0: 까지 갔을 때 아 너는 도저히 못 올려주겠다고 서범님이 진짜 그게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 빨간 띠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것도 전 한참 걸려서 그, 너무 못 외워서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0: 그래서 포기를 했다.
1: 그래도 조금이 네. 부럽습니다. 자 네. 노래 듣는 동안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은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더 보내주세요. 이승기의 노래입니다. 되돌리다.

0: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피터팬 얘기하면서 부엉이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요.
1: 네.
0: 너무나 귀여운 아기 사진이 왔어요.
1: 4681님께서 사진 속 아이는 5살 피터팬 뮤지컬을 보고 와서 보드 한가득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후크 선장의 열렬한 팬이었죠. 현재 고3. 5살 내 아들 그립네요.
0: 아니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
1: 너무 잘 그린데? 아니 악어의 그 디테일이 지금 당장이라도 제 손이 나갈 것 같아요.
0: 네. 야 굉장한 거의 슬래셔 무비에 등장하는 소품처럼 톱니가 네, 상당해요.
1: 네. 지금 후크 선장도 너무 피터팬 너무 얄밉게 날아다니고 있고 지금.
0: 맞아 얄미워 네. 얄미워.
1: 근데 아드님께서 되게, 서 있는 포즈도 굉장히 약간 골반을 한껏 비틀어서
0: 너무 귀엽다 근데 네,
1: 섹시 큐티.
0: 예. 맞아요. 아,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작품으로 보존해 놓으셨죠?
1: 근데 왠지 지우셨을 것 같은데 감이 너무 사이즈가 커서 또.
0: 근데 이게 나중에 봐서야.
1: 네 맞아. 예,
0: 그렇지. 그땐 그냥 낙서 한가득 같이
1: 그렇죠.
0: 보이지.
1: 그렇죠. 다섯 살 땐 이런 거 한 100개씩 그리거든요.
0: 진짜. 자 그리고 가족 얘기 많이 왔는데요. 8115님이요. 네. 가족 사진 많이 찍어두기. 우리 엄마 아빠 젊고 예쁜 시절 사진 많이 찍어둘 걸 그랬어요. 우리 엄마 참 예뻤을 텐데. 우리 아빠 참 멋졌을 텐데. 아 진짜. 지금이라도 좀 더 찍어야 돼.
1: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다. 더 찍어놓고. 근데 나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영상 많이 찍으라고.
0: 맞아. 목소리 네. 담긴 거.
1: 맞아요. 많이 많이 찍어두십시오.
0: 엄마 네. 아, 우리 엄마 진짜 예뻤는데.
1: 지금도 뭐 예쁘신 것 같은데
0: 옛날이 더
1: 뭐 그거는 다 그렇지만
0: 그쵸, 그쵸.
1: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0: 영상 많이 찍어야지
1: 네네 자 김가희님께서 아빠한테 보증서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가족에게 미안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짐 덜어드리고 싶어요
0: 이건 진짜
1: 진짜
0: 마음 약한
1: 없어져야
0: 사람
1: 돼.
0: 없어져야 돼 진짜.
1: 연대 보증 제도는 없어져야 돼 진짜
0: 이게 마음 약한 사람만 네. 진짜 이 그 고통 받아야 되는 이런 제도는
1: 맞아요.
0: 갑자기 확 나네.
1: 그러니까요. 그냥 다 있어 가족 중에 한 명씩
0: 꼭. 한 명씩 있어.
1: 예, 마음 약한 분, 제일 착한 사람들이 꼭 이런 그럼. 피해를. 근데 그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이 항상
0: 그래.
1: 예, 떠안게 돼 있네.
0: 그리고 그런 사람까지 그런 사람 찾아 다녀가지고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하루 아침에 막 도망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0: 아, 뭐 하나 다 업보빈 맞아라.
1: 진짜.
0: 국윤실님, 그때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거. 아빠 살리기요. 온갖 가진 때를 다 써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병원 가시게 할 거예요. 저 9살 때 위암 투병하다가 10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빠 나이 40이셨어요. 라고. 아유, 윤실님. 윤실님이 뭔가를 못해서 이러면 일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 마음은
1: 너무 이해가 되네요.
0: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 젊어서 세상에.
1: 진짜로. 예. 제 저랑 거의 똑같으셨네요.
0: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1: 9788님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일찍 세상 떠나신 부모님께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작가님들 저희 울리실 작정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또 9788님 잘 살고 계신 거 보시면서 부모님께서도 또
0: 그럼요.
1: 예, 행복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0: 그럼요.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우리 존재로 이미 기뻐하셨을 겁니다.
1: 맞습니다.
0: 강현정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느라 방치했던 자아를 자주 토닥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화날 땐 화내도 되고 상처를 입었을 땐 나의 상처를 보여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건 진짜 이거 못하면서 크신 분들은 다 돌아가서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근데 제 느낌에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거를 못하고 자라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게 좀 문화 특성인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0: 네.
1: 최대한 이제 어떤 단체의 어떤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살기를 좀
0: 맞아.
1: 강요당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0: 그치.
1: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내 마음을 인정해줘도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나한테 또 충분히 얘기해주면 되니까
0: 지금의 내가 언젠가에 내가 돌아봤을 제일 또 어린 나이니까 자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세 분께 쪼로록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부엉이들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소설 부엉이들이 직접 신청해도 되거든요
1: 네.
0: 어디로 남기면 되죠?
1: 네 방송 듣는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홈페이지 절찬이 상

0: 생중 게시판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1: 작가님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네. 주에 또 만나요.
0: 또 봐요.
1: 저는 앤슨 세아브라의 피터팬 워즈 라이트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7: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8: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5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벌써 6월이 절반이 가다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의 정확히 한 절반 지음에 걸쳐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잘 해보자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유채훈의 여름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트리플S 채연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생방송 MC와 연기 활동을 했던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아주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늘 실수나 사고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첫 무대처럼 대한다면 모든 순간이 기대되고 모든 자리가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금성 ENC.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오늘 나를 위한 작은 사치는 뭐였나요?
0: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상상해볼까요? 아마 며칠 전부터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죠?
1: 네, 이렇게 남에게는 정성을 쏟으면서 우리는 정작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님! 나 자신에게는 참 야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바쁘다고 대충 인스턴트로 때우고 어질러진 방에서 핸드폰만 보다 피곤에 지쳐 잠들고
1: 나를 위해 맛있는 것도 챙겨 먹고 방도 환기하고 평소에 아껴둔 비싼 디저트를 먹거나 예쁜 잠옷을 새로 사는 작은 사치를 부리면서 몸과 마음의 좋은 에너지를 꽉 채워줘야 하루를 또 살아낼 든든한 힘이 채워지는데 말이죠.
0: 여러분은 어떤가요? 스스로를 잘 보살피고 계신가요?
1: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원진.
0: 저는 형준입니다.

0: 네, 친한친구 방송반 6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아이즈원의 피에스타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그래비티 형준
0: 함디 그래비티 원진입니다.
1: 네, 함디 주말 잘 보냈어요?
0: 네, 물론이죠. 송디 잘 보냈나요?
1: 네, 저도 잘 보냈죠. 네. 아니, 오늘 보니까 으흠.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좀 하셨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아니, 작가님 소식통 왜 이렇게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요.
1: 네, 어떤 거죠? 네,
0: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를 마치고 나서 이제 샵을 가야 됐었는데 그때 조금 잘못 클릭해가지고 좀 큰 차 불러가지고 좀 비싼 택시를 타게 됐더라고요.
1: 아~
0: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택시 오었는데 갑자기 그 큰 봉고차가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뭐야 이거 내가 부른 건가 하고 네, 문도 자동으로 열어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1: 편하게 갔겠어요.
0: 네, 송재 오늘 뭐 작은 사치 나를 위한 거 뭐였나요 혹시?
1: 저는 뭐 그냥 아 오늘 옷 샀어요.
0: 옷 샀어요?
1: 네, 옷 샀습니다.
0: 어디서 샀어요? 온라인?
1: 네, 온라인으로.
0: 오, 좋네요, 좋네요. 자, 하령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오늘 사치는 노래방,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혼자 1시간 30분 동안 25곡 부르고 왔어요. 크래비티 럽다 불렀는데 100점 나왔어요 라고. 아니 혼자 1시간 30분이요?
1: 쉽지 않은데요.
0: 체력이 대단하신데?
1: 1시간 30분 동안 25곡을 그러니까 알차게 불렀는데
0: 와우.
1: 근데 또 저희 노래를 부르고 100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저희 노래가 사실 은근 좀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랩도 있고 맞죠, 맞죠. 노래도 있기 때문에

0: 네, 대단하네요.
1: 오, 대단합니다.
0: 또 장혜수님께서는 한디 송디 오늘도 반가워요. 저는 갑자기 육회가 땡겨서 귀한 저를 위해 작은 사치로 육회를 시켜서 맛있게 먹었는데 두 분은 저녁에 뭐 드셨을까요? 라고.
1: 오, 송디 뭐 먹었어요 저녁?
0: 전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1: 저도 아직 안 먹어가지고.
0: 왜 안 드셨어요?
1: 네?
0: 왜 안 드셨어요?
1: 그 점저를 조금 먹었는데 점저 때문에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 안 먹고 있었다가 네. 출발하니까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5910님께서는요 저를 위한 작은 사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만지려고 슬랑이를 샀어요. 제가 이걸 만져야 안정이 돼요 라고 했는데 슬랑이가 뭐죠?
0: 그 요즘 왁보볼 같은 건데 네, 네. 제가 아는 슬라임은 슬라임 안에 레고 같은 오. 막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게 들어있다고 하던데
1: 아, 슬라임 플러스 말랑이 같은 느낌이라고 네. 네, 해주셨는데
0: 제가 이걸 만져야 안정이 돼요. 이거 살짝 그거 같지 않아요?
1: 어떤 거요?
0: 제가 이걸 만져야 안정이 돼서요. MG 그거 아닌가요?
1: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거네.
0: 네,
1: 그걸로 보내준 것 같네. 좋네요. 네.
0: 또 9974님께서 드디어 내 평일 치료제 왔다. 주말에 스케줄이 있었던 함지 송디 보고 왔는데 나 오늘 우리 만난 거 친친방에 꼭 써야겠다 말했더니 너무 반겨주더라고요. 음흠. 내가 이 말 하려고 월요일만을 기다렸다. 반가웠고 이번 주도 잘 부탁해라고.
1: 아 맞네요. 우리 또 주말에 팬분들 만남을 할 수 있는 시간 있었는데 네. 와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에이,
1: 기억이 나네요.
0: 또 러비티 분들께서 친친방 덕분에 너무 좋은 6월 보내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뿌듯합니다.
1: 좋습니다.
0: 자 친친방은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잘 보내셨는지 또 뭘 하면서 또 에너지를 채우는지 알려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1: 네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3일 제약
1: 해리즈 하보에
0: 오뚜기 카레
1: 미분당
0: 관인 제약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봄나

이미지 체크.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예!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0: 언박싱. 네, 가장 첫 번째로 곽우진님입니다. 송디 함디, 저 제주도로 가족여행 와서 친친방 출석합니다. 제주도 호텔방에 왔는데 너무 시원해요. 송디 함디가 있는 서울 상암 날씨 알려주세요. 알려주삼, 이라고 또 문자 주셨는데요. 날씨 어떻죠 밖에?
1: 낮은 덥고 밤은 그래도 선선한 느낌입니다.
0: 약간 선선하면서도 습하고.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네, 또 6598님께서는 퇴사하고 네. 쉬다가 7월부터 일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송디 함디 보고 다시 힘내보겠어요. 오. 나를 위한 소비, 힐링을 위해

0: 기차표 결제 완! 부산 가서 받아보고 올 거야! 라고.
1: 너무 낭만 있는 계획을 또 세우신 것 같습니다.
0: 네, 7회부터 또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저희 또 핑퐁즈 함지 송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네, 장세정님께서는요 바람이 시원해 친구랑 자전거 타다 잠시 쉬고 있어요. 목이 마는데 빈손으로 나와서 후회 중입니다. 편의점 가서 군것질이랑 마실 것 좀 사야겠어요. 웬디의 like water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요즘 날씨가 진짜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잖아요.
1: 그쵸.
0: 근데 자전거 타다가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1: 뭔데요?
0: 지나가다가 벌레 얼굴에 맞을 때.
1: 아 인정. 맞아.
0: 진짜 너무 불쾌해요.
1: 가끔 막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0: 아 상상했어. 너무 싫어요.
1: 막 그거 너무 싫긴 해. 아 요새 또 벌레 많은 날씨라 그쵸?
0: 맞아요.
1: 에이.
0: 네 아무튼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1: 네 장세정님의 신청곡 웬디의 Like Water 듣고 올게요.

0: 친한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장세정님이 신청한 웬디의 Like Water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네, 장세정님께서 좋아하는 노래 나오니 하루 피곤이 풀린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신청해주신 노래 또 들으니까 저도 방금 좀 노곤노곤 해졌어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노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자, 모원님께서는요, 아 진짜 요즘은 벌레들은 겁도 없어서 얼굴에 그냥 달려들던데 라고. 이게 막 그 생명의 그게 또 진화론이 있잖아요. 벌레들도 좀 진화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진짜 너무 빠르게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1602님께서는 송디엄지 그거 알아요? 하루살이가 사람 얼굴로 날아드는 이유요. 그거 그냥 개들이 날아가는 경로에서 장애물의 제일 높은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하루살이 무리를 만나면 손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살이와의 키스는 피할 수 있다고. 함지 송디 얼굴 지켜라고 해주시는데
0: 와, 그렇군요. 와, 근데 너무 싫다. 상상만 해도.
1: 저는 진짜 네. 어디가 제일 불쾌하냐면 네. 콧구멍 근처에 부딪혔을 때가 불쾌해요.
0: 으악, 상상했어요.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1362님께서는요, 송디오 777 귀여워. 저 오늘 별자리 연세 7위인데 운명 띠띠라고. 좋습니다.
1: 저도 오늘 그냥 네. 행운이 많고 싶어서 7 했는데 네. 행운은 개뿔이 이제 없습니다.
0: 잭팟이었습니다. 네. 네.
1: 3726님께서는 저 오늘 종강했어요. 종강기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집 와서 친친 듣는 거 너무 좋다 라고 해주셨는데 우와, 뭔가 네. 저는 이런 로망이 있어요.
0: 어떤 거요?
1: 뭔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집에 모여서 라디오 들으면서 야, 우리 사연 신청해보자, 우리 메시지 보내보자, 이런 좀 로망? 재밌을 것 같아요.
0: 재밌겠는데요? 네. 나중에 한번 친친에다가 한번 사연 보내보세요.
1: 아, 그러면 아, 그 자리 원래 제 자리였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나요?
0: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네. 1722님께서는요, 오늘 회사 엘리베이터로 혼자 타서 이때다 싶어 거울 보면 그냥 표정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문 열리자마자 앞에 사람이 5명 서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지었던 게 윙크였어요라고. 그렇죠.
1: 왜 근데 그 네. 표정 연습을 어떻게 했지? 뭔가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는 연습 하셨나?
0: 그러게요. 표정 연습 약간 배우 지망생이신가?
1: 아이돌이세요?
0: 아니면은 생활 연기를 좀 연습하시려고 하신 건가?
1: 아, 근데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가니까.
0: 네,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만약에 선임분들이나 네. 계시면 이런 것들을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왜 마지막이 윙크였을까요?
0: 그러게요. 하필 윙크네요. 그래도 좋은 귀엽게 또 봐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4709님께서는 저는 어제 야구 보고 왔어요. 타이거즈랑 베어스 경기 보고 왔습니다. 저는 타이거즈 팬이어서 패배 요정이 됐지만 그래도 베어스 선수들 7명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가로 열고, 사실 함리 때문에 베어스에 관심 있어서 유니폼도 있다는 루드 챌린지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라고.
0: 타이거즈 팬이신데 베어스 선수분들의 7명에게 또 사인까지. 굉장히 럭키한 듯 아닌 듯, 뭔가 경기는 졌지만 좋습니다. 아, 또 챌린지 비하인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냥 이제 또 워낙 그 챌린지가 또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 야구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서로를 조금 이제 약간 이런 긁는 멘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걸로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민석 선수가 이번에 올스타 투표 그거 하시라고 영상을 찍었던 게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약간 이왕 찍는 거 따라해서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려가지고 급하게 현장에서 펜을 구해서 얼굴에다 그렸습니다.

0: 잘 어울리더라고요.
1: 네, 또 워낙 많이 했던 분장이니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0863님께서는요, 전 학교에서 반장이라 오늘 애들 줄 맞추는데 엄청 안 맞더라고요. 결국 애들한테 화내고 스트레스 복싱으로 풀었어요. 함디송디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오, 복싱으로 푸는 방법 굉장히 좋은데요?
0: 저도 복싱으로 풀까요? 근데 그 대사

0: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1: 저는 네. 최근에 네. 반신욕도 했고요. 네. 그냥 뭔가 그냥 몸이 힘든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오. 아니면 힘든보단 좀 노곤한
0: 상태
1: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잠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잠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나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K-POP 능력 평가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와 여러분을 숨 넘어가게 만들어줄 고든차일드 장준이 형과 함께할 거고요. 궁금한 점 환영 인사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엔믹스의 롤러코스터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아워 썸머.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지금부터 K-pop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2: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3: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2: All right, 시작해 볼까요? K-pop
3: 능력 평가.
4: 팝계 1타 강사
5: 신친방의 신의 한수아
4: 왔다 내 해초리.
5: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아는 맛이 맛있고 아는 얼굴이 잘생겼다. 매주 봐도 잘생긴 중기업 시대 비주얼 골드차인드 이장준 씨 어서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5: 아,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2: 일단은 네. 지금 베트남 낮장을 갔다가 네. 어제 왔습니다.
5: 아, 어제 돌아오셨어요?
2: 어제 와가지고 굉장히 네. 지금 좀 살이 많이 탔고요. 네. 네. 그리고 핸드폰 바꿨습니다.
5: 네. 아니, 얼굴이랑 이 팔이랑 같은 사람 맞는 거죠? 한 사람인
2: 전혀
5: 거죠?
2: 전혀 다르죠. 네. 지금 그리고 안에 네. 거기서 이제 민소매를 입고 돌아다녔더니 네. 여기 이렇게만큼 탔어요. 지금 핸드폰의 라인대로 지금. 아이고. 그래서 또 굉장히 섹시한 모먼트가 또. 네.
5: 자체 섹시 좋습니다.
4: 네. 네, 또 환영 문자 만나볼 텐데 이혜정님께서 네. 장스타 베트남에서 뭐 사온 거 있나요? 라고.
2: 베트남에서 사실 네. 사고 뭐 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5: 아, 시간이 없었어요? 네,
2: 너무 일찍 촬영하고 네. 늦게 끝나고
5: 이런 이런.
2: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나마 산 게 이제 친누나가 네. 네, 치약 사달라 그래가지고 네, 치약 오늘 사서 주고 왔습니다.
5: 친누나 부탁은 또
2: 아, 그쵸 그쵸 네, 달땡 치약이라고 약간 그 중절모 쓴 아저씨 있는 그 치약 있어요. 네, 그거 사다 주셨습니다.
5: 좋습니다. 강은유님께서는요. 네. 장준님 반다나 쓰신 거 되게 빨간 망토미 있으시단 귀여워요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 네, 베트남 에서 네. 네, 뭐 거의 먹는 촬영이었어. 네, 네, 하루 7끼를 먹었어요.
5: 하루 7끼요?
2: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이거 좀 사람 상태가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0: 간단하로 가려봤습니다.
1: 아~
0: 지금 약간 뮤잉 안 하면은 턱선 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1: 아 좋습니다. 자체 필터를 또
0: 네, 자체 필터링을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2: 또 참치만 연어님께서는 오늘 지우개똥 안 들고 오셨나요?라고 너무 까매져서
0: 베트남 호텔에 두고 왔어요.
1: 아, 진짜요?
0: 아하. 너무 슬퍼요 진짜.
2: 아하.
1: 이런 이런.
0: 진짜 그 감 제 비행기에서도 그거를 이제 비행기에서 그걸로 한 6시간 버티고 그랬었는데
2: 네.
0: 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1: 마지막으로 네. 잃어버렸을 때 색깔이 어땠나요?
0: 아, 뭐 조금 더 먹구름색에 가깝죠.
2: 감사. 네.
1: 좋습니다. 김경원 님께서는요. 새 폰으로 바꿨으니까 예쁜 사진 많이 찍어 주세요 형이라고.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네. 어, 이게 네. 뭐 줌도 엄청 되더라고요.
1: 어.
0: 네, 막 100배 막 이렇게 되고.
1: 어, 네. 네
0: 확실히 100배까지? 좋더라고요.
1: 네. 오, 좋습니다. 100배를 쓸 일이 있을까요? 근데
0: 뭐 멀리 있을 때 아, 네, 그냥 네 지나가다가 이제 뭐 크래비티 공연한다 그러면 땡겨가지고 이렇게 보고 예 뭐 네, 그렇게 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네. 김명아님께서는 처음 들어요 원래 자는 시간인데 오늘은 왠지 라디오 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젊은이들이 노는 방인가요 젊은 기 받고 싶어요 주세요
0: 아, 명아니 형 명한이형
2: 누나일 수도 있으니까
0: 아, 누나인가? 명한 누나?
2: 명한이 형?
1: 누나 형?
0: 명한 형 누나 네 어쨌든 네. 네. 와서 젊은기 팍팍 받아가시고요
1: 네
0: 저희 할아버지랑 안동 김씨신가? 네 이게 저희 할아버지랑 성함이 비슷하네요
1: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2148님께서는요 장준 이장님 오늘 팬파티 공지 떴던데 아니 장준타운의 주민이 되나 했는데 약방이라뇨? 이번엔 어떤 느낌이러나요? 우선 장준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게 너무 신나긴 해요. 어떤 컨셉인지 한마디만 해줘요라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어우 예 어, 지난번 팬 파티 때는
1: 네. 네,
0: 마을 이장 이장준 이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장준 타운을 했었는데
1: 좋습니다.
0: 네, 오늘은 장준 약방으로 해가지고
1: 오.
0: 제가 우리 골드니스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겠다.
1: 아. 네,
0: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약방 네네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그래서 뭐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왔고
1: 네, 네 그렇네요.
0: 그리고 또 이제 뭐 비하인드나 뭐 이제 비디오 같은 것들도 다 이쁘게 찍었으니까
1: 네. 네.
0: 지금 뭐 샌리도 열심히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1: 네.
2: 아니 중간에 이 사진을 보고 원진 형이 오 장준 형 이런 모습 처음 보는데
0: 그렇네요.
1: 그걸 또 그걸 또 예. 굳이 굳이 언급을 또 아, 너무 예, 예쁘네요 형.
0: 아, 너무 잘 나왔네요. 예. 아 볼펜 디테일까지. 예.
1: 이분 지금 베트남 가셨나요?
0: 아 베트남 지금 낮장에 아, 머물러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지우개 또 만지고 계시려나요?
0: 네네. 잠깐 김명한 씨가 누나입니다라고
1: 하셨 누나.
0: 누나.
2: 누나. 누나 맞네.
0: 역시 명한이 누나.
1: 누나 아. 명한 누나. 아 반갑습니다.
0: 명한 예. 누나 I love you.
1: 기 예.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김지현님께서는 장준 약방 선생님 한약 지어줄 것 같음이라고 하셨는데.
0: 그렇죠. 장준 약방은 네. 양약과 한약 다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수함과
1: 네.
0: 녹진함과
1: 네,
0: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예. 됩니다.
2: 네 1974님께서 함디는 오늘 필라테스 하고 왔다는데 장스타랑 형준이는 운동 안 하고 왔나요? 중엽시대 멤버 중에 제일 유연한 멤버 누구일지 궁금하시다고.
0: 필테를 또 때렸어요?
1: 네 오늘 갔다 왔는데 진짜 인간 징동벨 되는 줄 알았어요. 와 나 진짜 너무
0: 떨려가지고
1: 수치스러워가지고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래서 쌤이 막 웃으시면서 힘드시죠? 막 이러시는데 막 너무 스치스러운 거예요.
2: 와.
1: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2: 우리 장스타는 필라테스 네. 하세요?
0: 아니요
2: 안 하세요?
0: 필라테스 네. 못해요.
2: 아.
0: 저는 진짜 유연함 최악입니다.
1: 아, 그래도 운동하신다고 네. 저번에
0: 운동은 하는데
1: 네. 네.
0: 이제 필라테스는 못하고 네. 유연함도 좀 떨어지고 저도 지금 운동을 안 한 지 꽤 됐어요.
1: 아. 네.
0: 그래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 아 헬스장 BTS잖아요.
0: 아 그쵸
1: 가셔야죠 네. 가셔야죠.
0: 제가 헬스장은 거기 BTS인데 이제 또 가야죠.
1: 네. 네.
0: 지금 안 그래도 문자 왔더라고 며칠 안 남았다고 떠나는 게 가서 또 연장해야 됩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아, 저 제일 유연한 멤버 궁금해하셨는데 아무래도 형준이지 않을까. 장스타 유연해요?
0: 아니요. 다리 일자로 찢겨요?
1: 아, 일자로 찢겨요.
2: 거의 찢겼었죠.
0: 와 대박이다.
1: 네. 네. 진짜 유연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인사도 또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제 K-POP 능력 평가 한번 시작해볼까요? 선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유 한 박스 간편식 세트 치킨 교환권 아이스크림 교환권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2: 네 정답 문자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퀴즈 1교시 가사 빈칸 영역 팡팡.
1: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숨겨진 가사가 등장

0: 겁니다.
1: 네,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2: 네.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나갑니다.
3: 와, 나 이거 오늘 보고 왔는데.
0: 진짜 오랜만에.
4: 걱정 마, 머리라도 깎을 거니까. 알았어, 엄마 지금
0: 동글동글.
1: 동글동글.
0: 자, 여기까지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2: 그럼요, 그럼요.
0: 에이.
1: 네, 지난주 부산에서 데뷔 13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던 방탄소년단의 데뷔곡인데요. 과연 가사 빈칸 안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일까요?
2: 네, 뭐 저희가 엄마들한테 지금 어디를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죠?
0: 네.
2: 학생들이 자주 가는 이곳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공부할 때 든든히 챙겨 먹으면 좋을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No More Dream.

0: dreams. 네, 방탄소년단의 No More Dream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정답은요 바로 독서실이었습니다.
0: 예. 저희 오답들도 좀 왔는데요. 네. 1016님께서 정답 PC방.

0: 이라고. 어디 좀 PC방 좀 많이 가셨었나요? 학생 시절 때?
1: 저는 안 갔어요.
0: 안 갔어요?
1: 네, 진짜요? 저는 굉장히 기계치입니다. 네. 아~ 게임도 못하고.
0: 이런 이런. 네,
1: 그래가지고 PC방 안 갔어요. 아~
0: 네. 많이 갔죠?
2: 저 네, 많이 갔죠. 500원에 네. 30분인 시절부터 많이 갔죠.
0: 그쵸, 그쵸, 그쵸. 네. 아, 장난 아니었죠. 네, 비모님께서는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 음악방송 공개홀?
1: 아, 그쵸.
0: 예. 예, 또 많이 많이 와주시죠.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2: 네, 그럼 독서실 맞춰주신 분들 중 당첨자 소개해볼게요. 이호신님께서 정답 독서실! 공부하려고 독서실 가면 책상 의자 닦고 볼펜 정리하다 보면 한 시간 지나 있죠 라고.
1: 아, 그쵸 그쵸.
0: 예, 일단 가는 분 좀 호기롭게 가는데 예, 막상 또 안 짜서 시작하다 보면은
1: 그렇죠 그렇죠.
0: 예, 한 2시간 정도는 보내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좋습니다. 네. 3984님께서는요 정답 독서실. 중엽시 대는 독서실 간다고 땡땡이 쳤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독서실이 거의 수면실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1: 아, 완벽하죠.
0: 예. 어떻게 있어요?
1: 땡땡이 많이 쳤었죠. 아, 독서실이 땡땡이. 그게 하루 이용권이 한 6천원 7천원 이랬었어요.
0: 예, 좀 비슷해. 있었던 걸로 알아요.
1: 그거 딱 내놓고 이제 자리만 맡아두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죠. 아니면은 독서실에 있는 휴게실에서 모여가지고 네. 떠들다가만 가고.
0: 맞아요. 그 휴게실. 에, 휴게실을 좀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그쵸, 납니다.
2: 그쵸. 저는 진짜 왜 독서실만 가면 이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원래 집중하기 위한 정도의 딱
1: 맞아요, 맞아요.
2: 이 불빛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집중이 아니라 수면하기 딱 좋은. 아,
0: 약간 그... 다른 학생들의 연필 소리가 좀 백색 소음처럼
1: 맞아요,
0: 들리고.
1: 맞아요,
2: 맞아요.
0: 사만하사사사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추억이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네, 1531님께서는요 독서실 노래 가사처럼 학창 시절에 뻔히 보일 거짓말로 부모님 속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님께 자습서 산다고 용돈 받아서 중고로 사고 조금 남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사 먹던 코르케가 얼마나 맛있던지라고. 아, 뭐 약간 기억에 나는 거짓말 있어요?
1: 너무 많나서 사실. 네. 네.
0: 어떤 게 있지?
1: 아, 뭐 저는 일단 뭐 학원을 자주 빼먹었습니다. 아~ 네. 학원 빼먹으려고 이제 뭐 네. 아프다는 것도 많이
0: 아프다는
1: 하고
0: 것이죠.
1: 비 오는 날은 그냥 그래서 웅덩이에 일부러 넘어졌어요. 아~ 그래서 네. 요거 때문에 가야 되겠다.
0: 정성이 그래도
1: 요거 때문에 저 집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쌤 뭐 이러면서 넘어졌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정성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2: 우리 함지는
0: 거짓말 쳤더니 저도 아프다고 했던 거짓말은 좀 많이 기억나는 것 같네요.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1: 맞아요.
0: 네. 송진은 뭐 있어요?
2: 저는 뭐 학원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저는 그 게임에 그 돈을 현질을 하고 안 했다고 사실 부모님은 다 아시잖아요.
0: 그렇죠. 아시죠.
2: 근데 안 했다고 거짓말 쳤던 기억이 있네요. 아,
1: 그럼요.
0: 좋습니다. 또 1804님께서는요 정답 독서실. 독서실에 있는 빌런 중 세 분이 싫어하는 행동은 뭔가요? 라고.
1: 아, 저는 네. 아, 좀 많잖아요, 되게.
0: 네, 그렇죠. 독서실
1: 저는 다리 하죠. 떠는 거.
0: 다리 떠는 거.
1: 다리 떨기랑 볼펜 네. 계속 딸깍딸깍.
0: 아, 딸깍딸깍.
2: 아, 너무. 사실 그거는 습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약간 제가 빌런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할 말이 없는데요.
1: 저도요. 저는 제가 빌런이 될 것 같아서 네. 안 들어갔습니다, 독서실.
0: 빌런이 돼. 네,
1: 끊어놓고.
0: 형준 씨 약간 싫어하는 빌런 있었어요?
2: 저는 그런 네. 거 있었어요. 그 독서실 아래가 네. 고깃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그 냄새를 밴 상태에서 오시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1: 그치 그치.
2: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었어요.
1: 아, 힘들죠 그거는.
0: 이런 이런. 네, 또 다음 문자 있는데요. 2148님께서는요 정답 독서실. 요즘 가사라면 스카이려나요? 근데요 저희 할머니가 두유 진짜 좋아하세요. 저번에 받았던 것도 다 드셨어요. 우리 장준이가 니스즈 가족까지 다 챙긴다. 친지방 최고.
1: 나이스 나이스
2: 나이스.
1: 아, 우리 할머님. 에, 네. 우리, 에, 두유 맛있게 드세요 누나.
0: 네. 또 다 드셨다고 하시니까 저희 네네. 누나께 또 그쵸. 두유 한 박스 네.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1: 그쵸.
0: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그럼 다음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1: 좋습니다. 2교시 퀴즈는요 바로 스페셜 무대 영역. 탕탕.
0: 자, 지난주 음악 방송에는 미각 보이즈라는 팀이 출연을 했는데요.
2: 네, 이름이 낯설죠? 이 그룹은 드라마 속에 등장한 상상 속 아이돌 그룹입니다. 최근 워너원의 박지윤 씨가 주연으로 열연 중인 드라마 치사병 전설이 되다에서 탄생한 그룹인데요.
1: 네, 요리왕 비룡 같은 요리 소재의 만화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주인공이 얼마나 요리를 잘 만들었는지 강조를 하기 위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0: 당당 약간 이런 리액션이죠. 예, 이 그룹도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만든 아란치니 주먹밥을 먹고 과장된 리액션을 하던 장면에서 만들어진 그룹이 진짜 현실 무대까지 진출한 건데요.
2: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이 미각보이즈의 멤버는 5명인데요. 요리 드라마답게 응원봉은 주걱이라고 하고요. 공식 팬덤 이름도 5가지 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이것이라고 합니다.
0: 네, 이것의 나무의 열매인데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과연 이 열매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네, 정답 문자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단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네, 그럼 노래 듣는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미각보이즈의 마이 플레이버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미국 보이즈의 My Flavor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3: 좋습니다. 이 그룹 팬덤의 이름 정답은요 바로 오미자였습니다.
4: 네, 멤버가 다섯 명인데요. 쓴맛 관철,

0: 매운맛 승우, 단맛 문익, 신맛 상우, 짠맛 지용, 여기 피처링으로 배우 이상희씨까지 총 6명이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아 근데 멤버들마다 맛이 하나씩 있는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맛일까요?
1: 무슨 맛 하지?
2: 아 뭐가 있죠? 저는 고수맛 하겠습니다.
0: 네. 고수맛.
2: 베트남에서 많이 먹고 왔습니다. 고수장준.
0: 고수장준. 네.
1: 저는 그럼 이제 잠깐 맛.
2: 잠깐 맛.
1: 네, 잠깐 맛.
2: 잠깐 맛.
1: 네.
2: 잠깐 맛.
1: 네.
0: 아하.
2: 잠깐 온진.
0: 예. 네. 네, 그런 저는 떫은 맛.
2: 떫은.
0: 떫은 형준 할게요.
2: 떫은 형준.
1: 떫은 형준. 알겠습니다. 함대리님께서 동방신기 이름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정답 한번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2: 네. 김보경님께서 오미자. 저 오미자이드 좋아하는데 다들 오미자 좋아하시나요? 새콤달콤 맛있어서 좋아해요.
1: 오미자 좋아하세요?
2: 좋아해요. 예. 네. 저희도 그 멤버 주첸 씨 어머니가 네. 오미자 청을 이제 우와. 연습생 때 네. 그거 막 음료수 같은 거 설탕 들어갈까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그걸 주셨어요 연습생 때. 네. 근데 저희 멤버 중에 동현 씨가 진짜 알코올이 안 받아요. 근데 네. 어제는 이 오미자도 숙성이 되다 보니까 네. 연습 중간에 그걸 한번 먹었는데 얘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갑자기 진짜 옆에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먹고 취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1: 아, 대박이다. 우와 오미자 좋아요?
0: 아 사실 오미자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1: 흔하진 않긴 하죠.
0: 네.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이제 아역 배우 하던 시절 네. 할머니랑 같이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어디 가야 된다 오디션장 가야 된다 하면은 거기 지하철에 오미자를 꼭 그렇게 팔았어요. 예, 막 500원에 그냥 맞아요, 종이컵 맞아요, 한 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할머니가 한번 먹어봐라 먹어봐라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2: 와 맛있죠.
1: 그때부터 오미자,
2: 오미자
1: 좀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5910님께서 정답 오미자. 어릴 때 할머니 댁 가면 열매가 열려있어서 맨날 열매를 따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중년 때는 할머니 댁에 관한 추억 있나요?
1: 할머니 댁에 관한 추억.
0: 저는 네 그 할머니 댁 그 뒷마당에 가면 네. 닭이랑 네. 감나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추석에 가면 감이 딱 홍시로 좀 익었었거든요.
1: 네.
0: 그걸 따서 바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그쵸, 그쵸, 그쵸.
2: 맞아요. 너무 맛있죠.
1: 네. 막 저도 산딸기 막 계속 따먹고
0: 아 그렇죠.
1: 네. 방앗개비랑 막 메뚜기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저도 이제 할머니 댁 집 뒤에 가면 이제 네. 조금 뭐 이제 개울가인데 거기서 이제 뭐 가재 잡고 네. 개구리 잡고 뱀 잡고 네. 막 이렇게 놀았습니다.
0: 뱀이요?
2: 네. 뱀 많아요 거기.
0: 잡아요?
2: 잡죠. 그러면
0: 오~
2: 네. 유혈모기 같은 친구들 잡아가지고 손에서 막 이렇게 막 던 이렇게 막 옮기고 막 이러고 그랬었죠.
1: 예, 예. 좋습니다.
0: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예.
0: 야 근데 또 여기서 민서 형님께서 형준이는 고추맛 해야죠라고 하시는데 아하
1: 고추도 않고 돌아옵니다.
2: 고추 형준.
0: 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 진짜 형준이.
0: 네, 네
1: 아징이님께서는요 중엽 시대 드립력 약 약간 애매한 맛이라고 약간 네. 아쉬움을 좀 표현해주셨는데
2: 네.
1: 생각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2: 맛으로 끝나는 게 뭐
1: 네. 진짜 잠깐 맛도 진짜 쥐어짜서 나와가지고
2: 그죠.
1: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아직 선물도 퀴즈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어지는 3부도 함께 해주세요.
2: 그럼 저희는 잠깐 시크릿의 매직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Hey, listen up.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타 친구 방송 마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희는 스페셜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고요.
2: 저는 골든 차이드 장준입니다.
0: 네, 월요일에 스트레스 타파 코너 K-POP 능력 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2521님께서 장스타 핸드폰 만지는 폼이 저희 엄마 같아요. 아 진짜 좋은 뜻, 긍정적인 뜻, 엄마만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아, 네. 아니 진짜 이거 띄어쓰기가 아 진짜 좋에서
2: 그러니까 좋은에서 이제 은이 또 뒷줄로 가면서 이렇게 또
0: 남자가 약간 만지는 폼이 약간 지금 반나라를 하고 있고 그쵸? 좀 약간 이렇게 검지로 약간 터치라는 모습이
2: 아 그럼요 그럼요
0: 에이. 에이, 정말
2: 야, 이게 지금 아주 또 이제 설정 지옥에 지금 빠져가지고
0: 세번 사면 그렇죠.
2: 아 천지는 안 씁니다. 아 근데 가끔 천지는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천진. 한 손으로도 되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엔 천진이 국룰이었죠.
2: 그렇죠.
0: 좋습니다. 에이. 2048님께서는요. 지금 저도 독서실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커튼 룸이라 눈치 안 보고 볼 수 있지. 하하하. 시험 공부 라디오 듣고 때릴게요라고. 또 아, 근데 독서실 빌런 하니까 생각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독서실에 폰을 두고 나가서 알람이 10분 동안 울렸던 사건을 겪었었답니다. 허허. 다들 독서실에 알림은 꺼두고 옵시다라고. 와, 진짜 그거 좀 지옥이겠는데요. 계속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2: 장준님 지우개똥 잃어버리셨으면 새 아이 분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가 다 슬프네. 요즘 말랑이나 왁부부리 유행인데 그런 쪽엔 관심이 없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0: 네.
2: 아 근데 말랑이랑 왁부부는
0: 네.
2: 그러니까 왁부부를 만져본 적도 없어요 아직. 근데 너무 물컹하잖아요.
0: 네.

0: 근데 이 지우개는
1: 쫀득쫀득하고
0: 그리고 뭔가 이 악력에도 좀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책상에다가 밀고 뗐을 때 그 얇은 그 신 피자 같은 그 느낌을 보면 그게 제일 행복해요.
2: 어, 그러면 쫀득장준 어때요?
0: 쫀득장준. 네, 쫀득장준 하겠습니다.
1: 쫀득장준.
0: 쫀장.
1: 쫀장으로. 네,
0: 쫀장.
1: 네, 마을 쫀장으로. 네. 좋습니다. 자, 2639님께서는요, 장준님, 그럼 이번 폰에도 팅커벨체 구매하셨나요? 라고.
0: 아, 팅커벨체 이거 아, 구매하는 거는 아니고 설정을 하면 돼요.
1: 이거? 네.
0: 아하. 근데 지금 네. 아직 이 설정, 아 그러니까 내가 글자 설정을 안 했네. 아직 지금 팅커벨체를 설정을 못 했습니다. 아, 네, 조만간 바로 하겠습니다.
1: 아, 원래 좀 팅커벨체를 쓰시는
0: 원래 팅커벨체였죠.
3: 아, 신기하네요.
0: 애용 했었습니다. 애용.
1: 아, 좋습니다.
2: 아, 정말요. 우와.
1: 저는 팅커벨체. 아는 채라고는 맑은 고딕체밖에 몰라요. 아.
0: 팅커벨체가 진짜 이뻐요.
1: 아, 팅커벨체.
0: 중간 글자에 막 나비 날라댕기고 너무 이쁩니다.
2: 어, 되게 의외시다.
0: 아, 그럼요.
1: 그거는요. 본체만체는
0: 본체만체?
1: 네.
0: 본체만체도 썼었는데 그게 조금 사람들이 좀 눈치 보여가지고 본체만체는 안 쓰고 완전체도 이제 좀 써봤는데
1: 완전체도 써보셨고 네. 좋습니다. 형진이 뭐 안 나와요?
2: 저요? 그냥 못 본체 하겠습니다.
0: 나이스.
1: 못 들은 채, 못 본 채.
0: 나이스.
1: 좋습니다.
2: 네, 5274님께서 세 분은 음식 먹을 때 리액션을 잘하는 편인가요? 제 친구가 먹을 때 맛있으면 정말 행복해하며 춤을 추는 편인데
1: 네.
2: 종종 가게에서 식당 사장님이 귀엽다고 서비스 왕창 주시곤 해요. 음흠. 이래서 리액션이 중요한가 봐요. 같이 있던 전 완전 이득이죠. 아~
1: 뭔가 저 작가님이 완전 이득 약간 순화해서 써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하네요. 라고 그 뭐 약간 음식 먹을 때 리액션 같은 거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0: 어, 뭐 사실 근데 진짜 맛있으면 비속어가 나옵니다.
1: 아, 비속어가
0: 그렇지 않나요?
1: 와!
2: 아, 이야! 이야! 근데 다 들렸어요.
0: 그쵸?
1: 네.
0: 우와, 야, 이거. 아, 이게 비속어가 나오는데.
1: 네.
0: 근데 저도 그래서 되게 네. 좀 먹고 나서 너무 맛있으면 사장님한테 뭐 계산할 때나 사장님이 네. 지나가실 때 꼭 네.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맛있다고.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러면 또 진짜 서비스도 챙겨주시고.
1: 맞아요.
0: 좋습니다.
1: 전 진짜 맛있으면 박수를 많이 쳐요.
0: 아, 그치.
1: 예, 막.
0: Who made this?
1: 전 진짜 혼자 먹을 때도 맛있으면은 막 저 진짜 방 안에서 그냥 혼자 박수 쳐요. 막
0: 그쵸.
1: 너무 행복해가지고.
0: 아, 야르요. 네.
2: 저는 그거 있었어요.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제가 술을 잘 안 좋아하는데 네. 알코올이 좀 땡기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맛있는 게 아니에요.
0: 그쵸.
1: 페어링을.
0: 네.
1: 네. 9973님께서는요. 알림하니까 송디 알림음 따라하는 거 듣고 싶어요. 아니 공상과학 버전 알림음 진짜 똑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2: 아, 제 알림음인데 네. 이게 좀 희한해요.
1: 네. 어떤 거예요?
2: 그래서 좀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1: 네.
2: 이런 소리가 있어요.
1: 아니, 그래요? 맨날 쓰는 거?
2: 네.
0: 아, 사과폰에 있는 그 소리인가요?
2: 네, 사과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저한테 알림 네. 오거나 전화가 오면 네. 다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1: 진짜.
2: 요거랑 개 짖는 소리.
1: 맞아, 개 짖는 소리 많이 쓰잖아요.
2: 하고.
0: 그게 이제 깨똑.
1: 그게
2: 알림, 그냥 알림
1: 일어나는 알림
2: 일어나는 알림이랑 전화 오는 알림.
1: 네. 아니 근데 되게 작게 짖거든요 강아지가. 근데 잘 일어나더라고. 진짜 신기해요.
0: 네, 대박이네요.
2: 알림 소리 뭐 쓰세요?
0: 알림이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다 진동 써요.
1: 아.
0: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기본 벨 소리는 저 그 When You Wish Upon a Star라고.
1: 네.
0: 그 디즈땡 그 네. 영화사 네. 거기 주제가 노래예요. 그래서 되게 웅장하게 옵니다.
1: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기본 써가지고
0: 그쵸, 그쵸.
1: 바꾸질 않아가지고 그쵸. 좋습니다. 또 8236님께서는요 짜장면 짜장라면이랑 국물 라면 중 하나만 골라줘요라고. 아, 지금 야식 먹으시려고 하시는구나.
0: 저는 짜장 추천드립니다.
1: 아, 짜장요?
2: 저는 국물 라면이요.
1: 섞는 거 어떨까요?
0: 근데 그렇게 섞어도 맛있어요.
1: 아유, 섞어도 네. 맛있어요. 예, 섞어서 드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0: 그쵸 그쵸.
2: 네, 이어서 퀴즈 하나 더 가볼게요.
0: 좋습니다. 3교시 퀴즈는요 바로 가사 빈칸 영역
1: 빠방. 네, 한 번 더 가사 맞히기 갑니다. 지금부터 역시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돼요.
2: 네, 그럼 바로 문제의 구간 나갈게요.

0: 여기까지. 이 노래는 최근에 발매된 신곡이죠?
1: 네,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인데요.
2: 네, 가사에 걸겐의 음음음에 들어갈 세 글자를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이 노래가 유명해져서 너도 이 노래 듣고 울게 될 거야. 거기에 내 이걸 걸게 이런 뜻이면서 동시에 우리 노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가사라고 하는데요.
1: 네, 가수들은 주로 작사 작곡을 하면 이것이 생기죠.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 말, 과연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2: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량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넥스트도어의 바이럴. Sorry, love you, hate this word. Maybe I still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보이넥스 도어의 바이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3: 정답은요, 바로 저작권이었습니다.
2: 저작권. 원초적인 오답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노희라님께서 손모가지라고. 펄켄의 손모가지.
4: 그렇죠.
2: 예. 아, 영화를 좀 많이 보셨나봐요.
5: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그냥 상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재미
3: 예능을
2: 소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네, 그러면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게요. 네.

0: 께서 정답 저작권 보이넬스도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작권을 걸겠다는데 DJ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까지 걸 수 있나요?
1: 저도 저작권 걸겠습니다.
0: 그럼 저도 저작권 걸겠습니다. 네.
2: 저는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네,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있다면 뭐든 다 걸 수 있지 않겠어요?
0: 네. 네. 전 사실 저작권이 없어가지고.
2: 있으시지 않아요?
0: 아, 저 조금 있죠.
2: 조금 있잖아요.
0: 근데 뭐 아미 안 들어오죠.
2: 네. 저작권. 아, 네.
1: 저도 저작권 있기는 한데. 네. 요즘에 앨범을 안 내니까 금액이 굉장히 미비해졌어요. 네, 그냥 그쵸. 정말 딱 치킨 정도? 네, 그 정도는 걸 수 있죠.
2: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한민이님께서는요. 저작권. 저는 저작권은 없고 저작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먹어서 몸무게 최고점 갱신 완료.
1: 나이스!
0: 나이스!
1: 보디빌딩입니다. 보디빌딩. 네.
2: 네. 또 예쁘십니다.
1: 그럼요.
0: 좋습니다. 그럼요. 네. 또 9213님께서 정답 저작권. 세 분은 저작권 부자들 중 누가 제일 부럽나요?
2: 저작권 부자들 중
1: 네. 저작권 부자 뭐 많으시잖아요.
2: 많으시죠. 그쵸.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1위를 하셨던 네. 개범주 형님이 부럽습니다. 네. 네. 개범주 형님 굉장히 네, 부럽습니다.
2: 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부러우신 분은 이제 배달 음식 시키실 때 네. 그거 이제 최소 주문이나 뭐 그나 배달료나 안 네. 보시는 베이비 러브 유 이렇게 말 하지만
1: 파워 선배님 네.
2: 부러우십니다.
0: 저는 네.
1: 누구요?
0: 저는 강남스타일.
1: 오빠 닉네임스타일.
2: 닉네임스타일.
0: 글로벌로 아주.
1: 그쵸 네. 그쵸 그쵸.
2: 아 좋습니다. 1607님께서는요 정답 저작권. 세 분은 이건 내가 유행시켰다 혹은 앞으로 유행시키고 싶다 저작권 주장하고 싶은 자랑거리 있으신가요라고. 오, 굉장한데요?
1: 자랑거리.
2: 이건 내가 유행시켰다. 뭐 형 뭐 없어요, 송디?
0: 아 저는 그거. 응. 그 예전에 네. 파마머리.
2: 아 파마머리.
0: 파마머리를 네. 네 그때 잠깐 했다고 할게요.
1: 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2: 초코푸들.
0: 네 초코푸들.
1: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네 그 아이돌 친구가. 네. 개인 너튜브를 통해서 네. 조금 막 이렇게 다니고 촬영하고 그러는 거를 네. 저는 거의 제가 1세대였습니다. 아~ 네, 그때 당시 네.
2: 최초
1: 그럼요. 아~ 딩땡과 함께 그때 이제 장스타라는 게 나왔었고 아~
2: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래되셨고
1: 네, 그렇죠. 네.
2: 앞으로 유행시키고 싶은 거? 앞으로 유행시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1: 함원진을 유행시켜보자.
2: 제가 저를 네. 유행시켜볼까요?
1: 그렇죠.
2: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저를 한번 유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이스.
2: 네.
1: 나이스.
2: 네. 좋습니다. 또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간편식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와. 박수 박수.
0: 박수.
2: 박수 박수 유행시킬까? 박수 박수.
0: 별로 근데 유행 안 될 것 같은데.
2: 왜 박수 치고 싶으실 때.
0: 아 네 그럼 뭐 일단 퀴즈 계속 가볼게요. 네.
1: 좋습니다. 4교시 퀴즈는요 바로 공통점 영역.
2: 짜잔. 네, 지금부터 노래 세 곡의 일부분을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를 듣고 노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0: 네 참고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곡부터 가볼게요.
2: 앞에 살짝 정답이 나왔죠? 이 노래는 에일리의 노래인데요. 과연 제목에 등장하는 영어 단어 무엇일까요? 자, 바로 두 번째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여기도 노래 정답이 나오네요. 이 노래는 빅뱅의 노래인데요. 제목에 들어가는 공통 영어 단어는 무엇인지 유추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곡 갈게요.
1: 자 여러분들 이 곡 최근에 들어보셨을까요? 정통 힙합으로 돌아와서 지난주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그룹 트레저의 신곡인데요. 자 과연 지금까지 들려드린 세 곡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2: 네 만약 문자 번호 문자도 보내고 싶으시다면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 통해 치킨에서 교환권을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런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힌트 곡 중에 하나 듣고 올게요.

0: 헤저의 If I 듣고 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세 곡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어 단어 정답은요 바로 만약을 뜻하는 단어 if였습니다.
2: 예이, if. Yeah, if.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6845님께서 정답 if. 저는 파워N이라 엉뚱한 상상을 엄청 하는데요. 중엽시대는 어떤 엉뚱한 상상을 해봤나요?
0: 엉뚱한 상상.
1: 엉뚱한 상상. 아.
0: 형 제가 그 형준이한테도 저번에 말했던 건데 저는 이 세상이 에. 혹시나 게임 속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다. 아. 네, 왜냐면 게임 저희가 하는 것도
1: 그쵸.
0: 걔네들은 거기가 걔네 세상이잖아요.
1: 그죠, 그죠, 그죠.
0: 약간 누가 자기를 조종하고 이렇게 전혀 상상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1: 어, 맞아요. 네, 네 저는
0: 공감하는 거 맞죠?
1: 네, 아, 너무 공감돼요. 아, 그렇죠? 저도 옛날에 네. 지구용사 벡터맨 보다가 네. 거기서 이제 외계인이 네. 사람으로 변장을 해요.
0: 어.
1: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네. 엄마도 외계인이냐고 이렇게 한번 네. 본 모습을 보여라.
0: 일단 확신은 아, 본인은 외계인이 아니고
1: 저는 일단 아니니까 네, 네,
0: 나는 일단 뭐
1: 그랬었던
0: 아니니까.
1: 적이 있었습니다.
0: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좋네요.
0: 어떤 상상해보세요.
2: 아, 저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여기 라디오에 네. 여기 있으니까 네. 만약에 지금 비상 상황이 온다면 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1: 아, 어, 저도 근데 거, 그 생각은 해요.
0: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네.
1: 지금 여기 먹을 게 얼마나 있고 네, 네.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되고 이런 거.
0: 그래서 앤들이 약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빠르대요. 원래 좀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1: 오히려.
0: 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는 뭐나 뭐 늘 상상을 그쵸, 계속 그쵸.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8977님께서는요, if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2: 저는 아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새
1: 좋죠. 새
2: 자유롭게
0: 자유롭게
2: 새
0: 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1: 저는 뭐 재벌과 강아지로 살고 싶습니다.
0: 재벌과 강아지
1: 아하. 재벌과의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0: 재벌과의 강아지 예.

0: 견종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1: 견종은 뭐 그냥 뭐 적당한 걸로 예, 뭐 그냥 뭐 말티즈라든지
2: 말티즈
1: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예,
2: 예. 아, 좋습니다.
1: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예.
0: 우리 함디는요?
3: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약간 좀 미생물로 태어나고 싶어요.
1: 아 미토콘드리아 이런 네, 느낌으로
3: 약간 박테리아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걸로 좀 미생물로 태어나가지고 네, 그냥 어디 좀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고
1: 네, 그냥 아 네.

0: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와. 자.
1: 그럼 마지막 퀴즈 갈게요.
2: 좋습니다. 퀴즈 5교시 가사 빈칸 영역.
1: 자, 마지막 퀴즈도 가사 맞히기입니다. 지금부터 역시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나갑니다.
3: 아직도 아니야?
1: 자, 여기까지? 자, 이 노래는 4월 발매 이후로 계속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악뮤의 노래인데요.
0: 네, 정답 가사는 세 글자입니다.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죠.
2: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0: 네, 작가님께서 자꾸 이렇게 또 빈칸 영역에 저희 목소리를 갖다 쓰시는데 아, 이거 뭐 부끄러워. 하는 거 뭐야?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야. 좋습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이 노래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속에 정답이 많이 등장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0: 네, 양미호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정답은요,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5293, 8593, 0996, 6397, 5583님 다섯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0: 축하.
2: 네, 이렇게 오늘 퀴즈도 다 풀고 월요병도 싹 날려봤는데요. 가시기 전에 코너 끝곡도 선곡해 주실까요?
1: 네, 아까 이제 보이넥스트 두어 문제 하다가 네. 저작권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첫 저작권 곡이자 네. 퍼센티지가 제일 많은 곡입니다.
2: 네. 네.
1: 바로 장준영택의 가뭄입니다.
2: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비가 피처링한 장준영택의 가뭄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3: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3: 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네, 충북 충주에 위치한 국원 고등학교.
3: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얌이.
2: 네, 6월 16일 화요일 내일 국원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통밀밥, 근대 된장국, 오이 도라지 생채, 고구마 줄기 볶음, 깍두기, 참외, 과일맛 젤리, 눈꽃 치즈 스테이크, 그리고 이것 소스.
3: 네,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서양 송로버섯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것 무엇일까요?
2: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러플, 2번 두바이 존드 와플.
3: 네,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자,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3: 네, 정답 보내실 때는 간식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라이즈의 Do Your Dance.
4: Deep ass kiss.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왔습니다. 라이즈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힙합 비트와 일렉트로닉 팝 사운드가 결합된 업템포 댄스곡으로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노래였습니다. 멤버 은석 씨는 엄청난 자신감을 얻고 싶을 때나 걱정을 다 잊고 놀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곡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트러플!
0: 네, 국원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통밀밥, 근대 된장국, 오이 도라지 생채, 고구마 줄기 볶음, 깍두기, 참외, 과일 맛 젤리, 눈꽃 치즈 스테이크와 트러플 소스. 이야, 오늘 되게 많네요.
1: 그러니까요, 약간 마지막에 킥을 두셨어요. 나 이게 솔직히 아까 읽으면서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동밀밥 근데 저거 이러다가 눈꽃 치즈 스테이크요? 게다가 트러플 소스요?
0: 야,
1: 약간 실망할 뻔했지만 와 마지막에 이 한 방이 너무 셌습니다.
0: 네,
1: 너무 맛있겠다.
0: 네, 저희 둘 다 지금 밥을 안 먹은 상태라서
1: 배고 죽겠네요. 어쨌든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1288님 축하합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와우, 정답 트러플. 다음 주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공부방 선생님들 뵈러 가려고 하는데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뭐라도 사서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친친해서 선물 주신다면 그걸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릴 적 수다 떨면서 시원한 음료 마시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써니님께서는요, 오늘 함디 송디 뭔가 뷰한 것 같아요.
0: 뷰하다가 뭔가 뭘까요?
1: 뷰하다
0: 뭘까? 뭔가 그냥 좀 차분하다라는
1: 느낌인가? 뷰가 뭘까?
0: 모르겠는데 이건 내일이나 알겠습니다. 네, 2652님께서는 새싹이에요. 네. 송디 한디님, 전 중학생 2학년 러비티인데요. 제가 오늘 생일이어서 친친해서 축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힘이 돼주고 웃게 만드시고 힘들게 안 해줘서 고마워요. 항상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1: 아, 좋습니다. 또 중학생

0: 고등학교 2학년인데 또 네. 아직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볼까요?
1: 하나 둘셋
0: 생일 축하해. 아, 또 내일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273님께서는요 저 오늘 아침에 행사 때문에 샌드위치 수십 개 커피 음료 수백 개 날랐어요. 덕분에 아침부터 만보 채웠네요. 송디 함디 보면서 월요일 피로 풀고 있어요 라고 또 너무 고마운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또 이럴 때 행사 때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또 오늘 월요일부터 또 많은 고생하셨을 텐데 너무 맞죠, 고생하셨습니다.
0: 맞죠. 네, 우리 5273님 덕분에 행사가 정말 성황리에 끝났을 것 같습니다.
1: 네, 0535님께서는 함디송디 저 요새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져서 속상해요. 두 분은 꿀피부라 너무 부러워요.
0: 아, 그쵸. 이게 피부 뒤집어지는 것만큼 또 스트레스 큰 게 없어요.
1: 맞아요.
0: 네, 이거 한번 뒤집어지면 너무 또 속상하실 텐데 꼭 얼른 다시 원상 복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그럴 때 뭔가 네. 팩을 해요.
0: 어, 팩을 하나요?
1: 뭔가 진정. 근데 되게 순한 걸로 합니다.
0: 순한 걸로.
1: 네.
0: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뒤집어졌을 때는 좀 진짜 이 쿨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얼굴에 열이 많으면 더 그 걔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좀 쿨링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최서연님께서는 주말에 단발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시련 같은 건 아니고 여름이 다가오니 긴 생머리가 거추장스러워서요. 함송지는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 있을까요?
0: 오, 아시는데, 해보고 싶은 스타일 있어요?
1: 저는 그냥 짧은 머리 하고 싶어요.
0: 짧은 머리.
1: 저도 마찬가지로 네. 여름이 되니까 네. 이 저도 이 서연님처럼 긴 머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0: 답답한
1: 거추장,
0: 게 있어요?
1: 네, 그래서 뒷머리는 일단 네. 좀 짧게 잘랐습니다.
0: 오오오오.
1: 네, 뭐 원진 씨는요?
0: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머리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되게 남자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되게 짧은 머리 있잖아요. 진짜 엄청 짧은 머리.
1: 아.
0: 제 여기 그냥 바로 딱 이렇게 딱 돼가지고 약간
1: 뾰족뾰족하게 되는.
0: 네, 약간 진짜 그런 머리에 한번
1: 궁금하긴 하네요.
0: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느낌은 있긴 워낙 있어요.
1: 워낙 같은 스타일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0: 맞아 맞아. 좀 원래 기장을 많이 안 바꾸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기장 싹 시원하게 한번 바꿔보고 싶긴 하네요.
1: 네, 이용 구사님께서는 원진 살롱, 형준 살롱 어디까지 왔나요? 원진 살롱은 없고 형준 살롱 곧 열게요.
0: 네, 원진 살롱도 열 순 있어요.
1: 네, 아니에요. 안 열 거예요.
0: 열 순 있어요. 네, 2422님께서는요. 묘하다는 건요. 귀여운데 몽글몽글하고 잘생겼는데 몽몽거리는 강아지 같다는 뜻이에요. 귀엽고 예쁘고 잘생기고 다 한다는 뜻이라고 아, 좋으셨네요.
1: 오늘 하나 단어 배우네요. 네. 묘하다.
0: 묘하다. 좋습니다. 네.
1: 손진우님께서 요 이런 느낌.
0: 아, 약간 이게 눈 같은 눈이네 얘도.
1: 아, 이모티콘이구나.
0: 네, 이모티콘을 좀 보내주셨네. 아, 약간 저런 느낌이라고 뭔가 되게
1: 좋네요.
0: 네, 좋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크래비티의 헬로 굿바이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고3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눈앞까지 다가온 것 같아서일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들었다. 엄마가 내 나이였을 때에도 지금의 나처럼 불안했을까? 아빠도 미래가 걱정돼 쉽게 잠들지 못한 밤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나와 같은 시간에 지나온 사람들이니까 나처럼 처음 맞이하는 미래 앞에서 많이 망설였을 것이다. 그런 시간들이 하나둘 쌓여 지금은 나에게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이상했다. 어쩌면 어른이라는 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지금의 나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후회하고 부딪히다가 결국 한 발짝 나아가 누군가에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설안의 괜찮아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모정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이 일기 앞에 어른이 되어가는 계절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셨고요. 19살 고민이 또 굉장히 많을 시기죠.
0: 많을 시기죠.
1: 그러면서 부모님은 내 나이 어땠을까 또 생각해보신 것 같은데 한디는 부모님의 꿈이 원래 뭐였는지 알고 계세요?
0: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저희 어머니가 아마 연예인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송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저는 사실 자세는 모르고 네. 아빠는 수학 잘하는 거 알고 엄마는 아마 그 좀 운동을 좀 잘했던 걸로 알아요.
0: 아 맞다. 저희 아버지도 의사가 아마 꿈이셨다고.
1: 네. 네. 또 사연자님은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시절에 또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지 또 궁금한데 아 제가 오늘 잘 왜 이렇게 잘 못 읽죠?
0: 뭐 그런 날이 있는 거죠.
1: 죄송해요 사연자님. 저는 근데 네. 뭔가
0: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1: 아 사연자님한테 해주고 싶은 네. 말은 네. 저는 그럴 때 해외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뭔가 사실 네. 너무 힘들고 앞만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꼭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이 세상의 넓음을 경험하고 도시 말고 광경의 넓은 걸 보고 오면 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0: 그쵸.
1: 정말 큰 세상이 있는데 네. 내가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네. 좋지 않을까.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0: 아 19살 정말 이제 진짜 좀 고민이 많을 시기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좀 드리고 싶네요. 애면은 애답게 구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벌써부터 20살 됐다고 막 어른이고 막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보내와 보고 경험해 보니까 뭐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경험 뭐 몇 살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네, 진짜 많이 아직 많이 뛰어놀 때고 아직 많이 놀 때고 물론 이런 고민들은 있겠죠. 근데
1: 뭐 이것도 좋습니다.
0: 맞아요.
1: 네, 사실 또 1년 사이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거예요.
0: 맞아요,
1: 20살이
0: 맞아요.
1: 되면 또 대학생활부터 해가지고 그쵸. 그때 고민 생길 거고

0: 있는데 네. 그때마다 잘 이겨내시기를 저희 함디 송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좋습니다. 둘 셋
1: 화이팅! 화이팅! 자 2815님께서는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불안은 항상 있어요.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게 어른인 겁니다 라고
0: 맞아요.
1: 어, 너무 좋은 말 해주셨습니다.
0: 또
1: 감사합니다.
0: 그걸 잘 정현님께서 이겨내시고 네. 혹시나 이후에 또 본인의 아이가 생긴다면 네. 또 그 아이에게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시길 물론이죠.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런 과정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0: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모정현님에게는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교환일기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문자로 교환일기 말머리 달고 보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도 장스타와 함께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 김소윤님께서 오늘 학원 선생님이 친친방 들으라고 일찍 끝내주셨어요. 덕분에 오늘 잘 듣고 가네요. 오늘 일찍 끝난 대신 내일 오래 하기로 했어요. 파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0: 아, 한번 화이팅 또 외쳐보고 갈까요?
1: 네,
0: 우리 소울님 화이팅!
1: 아, 화이팅!
0: 네, 좋습니다. 또 내일도 하지만 내일도 길게 하기보다는 또 짧게 끝내서 내일 네. 친친방도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내일 전학생들과 함께 할게요. 갓세븐 제이비 파우의 요치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세요.
0: 네, 그럼 오늘 끝곡 공원의 물과 구름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네,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1: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9600번 쓰시는 분께서 남동생과 야간 택배하는 중입니다. 영화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고된 일, 고되다는 걸잘못 느끼고 금세 지나가네요. 힘나는 음악 하나 부탁드려요. 라고 하셔서 제 기준에 힘나는 음악,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들려드렸습니다. 힘이 좀 나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은 메이드 인 저팬 버전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머신헤드 버전으로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였습니다. 7278 쓰시는 분께서 안성기 배우님의 영화 깊고 푸른 밤그 오프닝 영화의 시작을 알리던 노래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1985년 배창호 감독의 작품인데 그때 오프닝에 이 노래가 나와요. 저작권을 잘 해결한 걸까요? 네,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딥퍼플 형님들께서 그 할아버지들께서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만 눈 감아주자고요. 하이웨이 스타. 그 예전 영화들 그 포스터 찾아보는 그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광고 카피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제가 깊고 푸른 밤 포스터를 꺼내봤는데 꺼지지 않는 빛과 욕정의 도시 LA에서 지금 막 건져낸 펄펄 끓는 사랑 랩소디. 너무 파래서 보이질 않아요.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여인 듯한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안성기대 장미희 그 화려한 랑데뷰. 막 이게 지금 쫙 글이 써 있고 또 예전에는 이 한문을 같이 써서 네. 어디 보자. 제가 다행히 아는 한자네요. 당신은 화려한 색조의 짙은 여성 영화를 만난다. 알갱이가 꽉 찬 영화. 3월 1일 그 역사적 뚜껑이 열린다. 아, 그리고 정 가운데 제일 크게 쓴 건 제일 크진 않지만 제일 자세히 써놓은 건 LA, 라스베가스, 빅베어, 데스밸리,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미국 북서부 지역 올로케이션 동시 녹음 작품. 이 한 편의 작품에 한국 영화의 자부심과 미래가 있다. 그 당시에 진짜 이 광고 카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영화 한 편에. 깊고 푸른 밤 오프닝 곡이 하이웨이 스타입니다. 지금 야간 택배 하시는 9600번 쓰시는 분 오늘도 힘이 좀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짐 자무시 영화 우리 각자의 영화관에서 소개해드리면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이야기, 영화 속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 나오는 그 장면 얘기해드렸죠. 그때 박진흥 씨가 예전에 저도 스케이트보드 타고 대학교 다녔는데 약간 좀 돌 플러스 아이로 사람들이 보던 느낌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 2학년 1학기까지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녔는데 뭔가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뭐 잘 알아서 견딘 듯해요. 그러다 제대하고 나서는 뭐랄까 나도 쑥스러워서 스케이트보드를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보고 다시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그땐 몸이 따라주지 않았네요. 혹시 벤 스틸러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아이슬란드 장면에 스케이트보드 타고 내리막길 내려올 때 나오던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롱보드 타고 내려오는 장면 멋지죠. 최근에 뉴욕 닉스 NBA 결승전에 정가운데 딱 앉아계시던 벤 스틸러가 영화 속에서 롱보드 타고 내려올 때 나왔던 바로 그 노래 하이웨이 스타만큼이나 좀 신나는 음악 이 음악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니프입니다. Far Away.

마이 셔러너 더 네 개의 노래 척의 일생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전에는 싱스트리트의 브라운 슈즈였고요. 그 전에는 얼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Far Away 요니프의 음악이었습니다. 싱스트리트는 627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 재개봉한 싱스트리트 보고 왔어요. 이 영화를 어떻게 그동안 잊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위로를 주네요. 등장인물 모두 특히 어른들마저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데 그게 좋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는 듯해서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비현실적인 영화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꿈을 향해가는 대책 없는 영화가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다른 유명한 곡 많이 나왔으니 이번엔 브라운 슈즈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검은 신발만 신으라고

거기에 욱해서 네 축제 때 보란 듯이 브라운 슈즈란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장면 생각나네요. 그리고 척의 일생은 박동건 씨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일 때문에 도쿄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비행기에서 목록을 쭉 봤더니 척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있더래요. 사실 영화를 보던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한국에서 도쿄까지 가는 게 비행시간이 길지 않으니 이거 볼까 말까 하다가 예전에 이은선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때 몇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몇 개의 뭐 1막, 2막, 3막처럼 그렇게 좀 구분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러면 그렇게 구분된 뭐 몇 개의 장까지만 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 제3장. 그때도 이은선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1장, 2장, 3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3장, 2장, 1장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3장입니다. 그래서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 3장을 다 봤습니다. 비행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중간에 끊어지는 게 싫어서 나머지는 서울로 올 때 봐야지 했습니다. 도쿄에서 일을 마치고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이런저런 업무를 조금 보다가 자 이제 영화 봐야지 하고 척의 일생에 남아있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를 차례로 보기 시작했는데 예상 도착 시간보다 비행기는 왜 빨리 도착하는 건지 비행기가 빨리 도착해도 화를 내시네요. 왜냐? 척의 일생을 보다가 끊어야 됐거든요. 예. 으악 마지막에 영화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아 그 다락방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게 스포가 될까봐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고 예, 지금 그때도 이은선 기자가 뭔가 다락방이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아 뭔가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까지 그 다음을 몰라요. 아 찜찜해요. 엉엉.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영화 볼 때 비행시간 고려해서 영화를 고르세요. 아 정말 너무 궁금하네. 그리고 척의 일생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블루레이를 사 모으는데요. 원래 척의 일생도 그래서 구매 위시리스트에 얼른 올렸습니다. 아 지금 쓰면서도 또 궁금하네. 척의 일생 결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다시 볼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아무 곡이나 부탁한다고 하셔서 척의 일생 노래 가운데 오늘의 흐름에서는 네 개 노래가 네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제가 이게 조금 이 기분을 알 것 같은 게 제가 출발 비디오 여행 작가를 한 10년, 한 1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영화 대 영화를 썼어요. 한 10년 정도 영화 대 영화를 썼죠. 그러니까 김경식 씨가 하기 전부터 이제 쓰고 있다가 김경식 씨가 오시고 본격적으로 김경식 씨와 이제 호흡을 맞춰서 영화 대 영화에 이렇게 틀을 잡게 되었는데 그때요. PD가 그 편집을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중에는 제가 못 본 영화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작가가 아이템을 골라서 이 영화 대 이 영화로 할까요? 라고 PD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이었으나 제가 그 프로세스를 바꿨죠. 저 아이템 고르기 힘드니까 PD님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두 편 편집해 주시면 맞게 써볼게요. 로 프로세스를 바꿔서 편집한 테이프 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 뒤에 영화 대 영화가 뭐랑 뭐가 붙는지를 모를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 이거 못 본 영화인데? 근데 PD가 편집을 해놨어요. 결말이 없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결말을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안 본 영화인데 영화 대 영화 그 편집본으로 한 10분 정도로 편집된 것만 쭉 보고서는 결말이 빠져있는 채 나중에 봐야지 하지만 결국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박동건 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박동건 씨는 그래도 비행기라도 탔지. 좀 비행기도 안 타고 방구석에 앉아가고 맨날 그 결말이 빠진 영화들을 아 너무 근데 시간 지나면 궁금했던 것도 다 까먹더라고요. 아무쪼록 척의 일생은 근데 결말까지 보셔야 됩니다. 척의 일생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영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1527번 쓰시는 분께서 월드컵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일단 한국 대표팀이 첫 경기를 승리해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월드컵에는 처음 출전하는 국가가 여럿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도 그중 하나더라고요. 카보베르데 하면 위대한 뮤지션 세자리아 에보라. 아, 알죠. 저도 세자리아 에보라 덕분에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세자리아 에보라 말고 한 분 더 얘기해 주셨어요. 테오필로 샹트레. 그래서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세자리아 에보라의 뱃삼에 묻혀, 그리고 한국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쓰인 곡 테오필로 샹트레의 호답이다 신청하셨거든요. 이번에 월드컵 처음 출전하는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카보베르데 출신 뮤지션 두 분의 음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시작해볼까요? 유아 감독의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 호답이다 테오필로 샹트레의 노래로 시작해서 위대한 유산의 세자리아 에보라의 뱃삼에 묻혀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네스펠트로, 에단호크,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 영화 위대한 유산. 하지만 에단호크와 기네스펠트로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되는 건 그 어린아이들의 음수대 키스씬 아니었나요? 네. 아, 위대한 유산 그 장면 갑자기 생각나네요. 뱃삼에 묻혀 세자리아 에보라, 그리고 그 전에는 유하 감독 엄정화 가무성 주연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 삽입곡 가운데 호답이다, 테오필로 샹트리의 노래였습니다. 이 두 뮤지션이 모두 카보베르데 출신이고, 그 카보베르데가 이번에 월드컵에 처음 본선에 출전을 하고 이제 조금 뒤에 스페인과 경기를 하네요. 이번에 역시 처음 출전한 퀴라소는 독일한테 7-1로 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골을 넣었어요. 월드컵 첫 골을 넣은 게 어딥니까? 독일을 상대로. 카보베르데도 아무쪼록 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골을 좀 넣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하네요. 또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본선 이제 출전국을 좀 늘리면서 처음 그래도 출전기회를 얻게 되는 나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총 4개인데 말씀하신 카보베르데, 그리고 퀴라소, 그리고 요르단. 요르단이 처음이래요. 뭔가 중동 국가들은 다 웬만하면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은데 요르단은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이번에 처음 출전을 한대요. 그 나라들 가운데 카보베르데는 이제 영화 음악이 많고 퀴라소는 제가 못 찾았어요. 퀴라소는 못 찾았고 요르단과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시야를 좀 다르게 해서 한국 영화에서 이 두 나라에 가서 찍은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요르단이야 뭐 워낙에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죠. 특히 할리우드에서 좀 외계의 풍경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 요르단 가서 많이 찍죠. 최근에 듄도 그렇고 또 마션 같은 영화도 그렇고 워낙 자주 등장하는데, 한국 영화도 그래서 요르단에서 찍었어요. 교섭, 임순예 감독, 황정민, 현빈 주연의 2023년 영화 교섭을 요르단에서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섭 사운드 트랙 가운데 에릭 사티의 곡을 골랐어요. 에릭 사티 피아노 모음곡 차가운 소품들 가운데 제1곡

그 중에 제3곡 롤랜드 폰티넨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촬영한 영화 바로 이거죠. 나의 결혼 원정기 정재영 씨 주연. 영화는 못 봐도 그 유명한 짤은 다 아실 겁니다. 정재영 씨 뛰어가는 택배 받으러 뛰어가는 짤. 네, 바로 그 짤이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나의 결혼 원정기. 그 영화의 러브 테마 김홍집 음악 감독의 스코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촬영한 교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촬영한 나의 결혼 원정기의 음악을 이어 듣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2014년 영화 다이버전트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M83의 I Need You.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거리두리방 창현입니다. 2020년 최고의 비글즈송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거리는 남순 성태 창현의 비글즈송 만나보시죠. 비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에는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서 신는 슬리퍼 많이들 애용하시죠. 이렇게 걸을 때마다 신발과 뒤꿈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미국에선 그 소리를 본떡 플립플랍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신발을 좋아하는 건 여름 특유의 후텁지근하고 답답한 공기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어서잖아요. 하지만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구두를 신거나 꽉 막힌 운동화에 양말까지 갖춰 신은 채 답답함을 견디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상상 한번 해볼까 봐요. 퇴근 후에 발가락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솔솔 새어 들어오는 그런 신발을 신고 저녁 산책을 나가는 그런 상상. 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힘내서 버텨보자고요. 6월 16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유피의 바다였습니다. 저는 이 플립플랍을 잘 못 신거든요. 잘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저는 발가락도 너무 아프고 발도 그냥 퉁퉁 붓는 것 같고 심지어 다음날 되면 종아리도 당기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잘못된 걸음걸이로 걸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신고 막 여행 다니시고 그러는 분들 보면은 와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신발이 편한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전혀 못 신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심지어 요즘 이 플립플랍이 너무 예뻐 보여서 며칠 전에 쇼핑몰 갔다가 한번 신어봤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래도 바닷가 갈 때 필요한 신발이기는 하죠. 바다 또 보고 싶네요. 여름 바다 노래 들으니까 또 아침부터 상쾌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모닝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6월에 사랑받았던 노래들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국 노래자랑하면 생각나는 송혜 씨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가요를 소개할 때 흘러간 노래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흘러가지 않았다. 지금도 부르고 있지 않나. 그러니 그리운 노래, 불러보고 싶은 노래, 들어보고 싶은 노래라고 해야 한다. 오, 맞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들어볼 노래도 흘러간 노래라기보단 그리운 노래, 불러보고 싶은 노래, 들어보고 싶은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래 같이 들으면서 추억에 젖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인

0: 이렇게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늘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3517번님. 매일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노래 듣고 뉴스 듣고 그러다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남 김해에서 진주까지 출근하는 직장인인데요. 새 아침에서 힘받아서 대머리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듯 거침없는 하루 보내보겠습니다. 파이팅! 대머리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듯이요? 오, 아주 가구가 좋으신데요? 동물의 왕국 평소에 좋아하시나 봐요. 네, 다행입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부족한 거는 참 좀 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참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거침없는 하루 보내세요. 2324번님, 엄마가 5월 초부터 텃밭을 가꾸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의 힐링 텃밭으로 밭일하러 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사흘 만에 가는 건데 진딧물에 습격을 받진 않았을지 걱정이네요. 별일 없길 바라며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유, 이 진딧물 습격받으면 정말 골치 아프죠. 어떻게 가꾼 작물들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요즘 농약 이런 거 치나요? 텃밭에서 개인적으로 기르는 것들도 농약 요즘 친환경으로 잘 나오려나요? 별탈 없이 무사히 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0900번님, 영기누님 출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동에서 거래처 이삿짐을 싣고 문경으로 출발합니다. 1톤 트럭 두 대가 움직이는 건데요. 피곤이 지나가게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거래처 이삿짐을 이렇게 실어주시는군요. 아, 맞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좀 피곤하실 것 같네요. 특히 이삿짐까지 옮기신 거잖아요. 아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시고요. 잠시 뒤에 노래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602번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는 예비 아빠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출근하는 길 어떤 책임감 같은 게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뱃속에서 쏙쏙 자라고 있는 별똥이에게도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다는 말 전해봅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노래는 윤미래의 애인.

이제 신청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한 달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맞아요. 특히 아빠들이 이런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책임감을 사랑으로 또 키워나가시면은 가족들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출근 잘하시고요. 한 달 뒤에 만날 아가도 좋은 소식 꼭 들려주세요. 자,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윤미래와 타이거 JK, 비지가 함께 부른 에인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5362번님이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 오렌지 카라멜의 카탈레나였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517번님, 2324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혜정님, 삼수 중인 아들 도시락 싸고 있어요. 두 달째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도 두 달째 도시락을 만들고 있네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공부하는 아들만큼 힘들겠어?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내봅니다. 아이고, 맞아요. 아들이 가장 힘들겠죠. 근데 가족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온 가족이 그러면 고생인 거죠. 아, 수능이 참 이게 인생에서 중요한 건 맞긴 한데 이렇게 너무 고생하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네, 좋은 하루도 보내시길 바랄게요. 8090번님.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가에 있는 평상이 그리워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저를 다 키우신 후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거기에 있는 평상에 누워있노라면 서울 생활 접고 저도 거기 가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번 주말엔 아무래도 부모님 댁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초여름에 느끼는 아침바람, 밤바람은 한정판이니까요. 맞아요. 우리 신지 작가님이 자주 해주시는 말이잖아요. 한정판. 저도 그래서 요즘 그렇게 피크닉을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 느껴지니까 더 조급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8090번님도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이번 주말 다시 한번 노려보시죠. 근데 부럽네요. 그 평상에 누워서 수박 먹고 또 라면 끓여와서 바로 먹고 그 행복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응원 드릴게요. 9323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영디. 이 아침 출근하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그리드웨이의 너를 처음 봤을 때 가능할까요? 친구는 오전 8시에 천호에서 성남으로 출근하는지라 아직 자고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가 나온다면 나중에 내가 너를 위해 라디오에 노래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듣기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다시 듣기로 들려주면 노래는 정작 안 나오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죠? 이 친구분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전화로 깨우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바로 노래 틀어드릴 거거든요. 아, 제가 다 아쉽네요. 그래도 친구분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청해주신 곡 들어볼게요. 그리드웨이의 너를 처음 봤을 때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번 주 더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한낮에 32.6도까지 치솟은 서울을 비롯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 기록한 곳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 계속 기록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전주와 광주 32도로 특히 서쪽 지방 기온이 많이 오르겠고요. 강릉과 부산 28도, 대구도 31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고요. 강한 볕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은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와 전북, 전남 북부에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23년 전인 2003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역대급 위력을 가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해서 전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요. 또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로 진입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을 넘기며 서울의 총 인구수를 뛰어넘기도 했죠. 그리고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이라는 그 홍시 명대사를 남긴 작품이죠. MBC 드라마 대장금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서 장금의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전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6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6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6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3년 전인 2003년 6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태풍매미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해가 정말 많았다 싶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23년 전이군요. 작년에는 그래도 무사히 좀 넘어간 편인 것 같은데 올해도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장금 정말 많이 따라했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전학을 갔거든요. 4학년 2학기 때. 그래서 그 정신없이 적응하는 와중에도 대장금을 많이 따라했거든요. 저와 동년배의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서 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임창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죠. 소주 한 잔이 세상에 나온 게 바로 2003년이었습니다. 임창정 씨의 말에 따르면요, 노래를 녹음하는 날까지도 가사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녹음하러 가는 차 안에서 직접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사를 작곡가에게 보여줬더니 발라드의 여보세요 나야,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면서 혹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덕분에 소주 한 잔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으로 남아있죠.

2003년 초여름엔 어딜 가나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이 노래가 흘러나왔죠. 바로 자두의 김밥인데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연인이 딱 하나 같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밥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라는 게 노래

노래 내용이었죠. 재밌는 건 자두가 이 노래로 활동할 때 백업 댄서들이 실제 김밥을 소품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엔 아무래도 김밥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냄새도 나고 또 무대 전체 음식 향이 배어서 여간 곤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23년 전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노래 좀 더 들어볼게요.

모던록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밴드 바로 러브홀릭이죠. 러브홀릭이 가요계에 데뷔한 것도 2003년 이맘때였습니다. 이재학, 강현민 이렇게 이미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던 작곡가 두 사람과 지선이라는 보컬리스트 한 명으로 구성된 팀이라 화제를 모았죠.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1집의 타이틀곡이자 팀 이름과 같은 제목을 가진 노래 러브홀릭인데요. 슬픈 가사와는 대조되는 밝은 멜로디, 강렬한 록 사운드를 가진 곡이라서 그 이질감이 엄청나게 신선하게 다가왔죠. 노래 좀 더 감상해 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세 곡 다 워낙에 유명한 노래들인데 이 아침 공기랑은 왠지 이 노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듣고 올게요.

러버홀릭의 러버홀릭 함께 하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23년 전인 2003년 6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6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이 노래 기억하는 분들 있으실까요? 슈가가 2003년에 발표한 2집 타이틀곡 샤인인데요. 아유미, 박소진, 황정음 그리고 지금은 한예원이라는 이름의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육혜승 씨가 멤버였죠. 당시에 샤인은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 노래의 인기 덕분에 슈가 멤버들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인지도를 제대로 쌓을 수 있었는데요. 설탕 같은 달콤함을 선물해준 그룹 슈가의 노래 좀 더 즐겨보시죠.

2003년 여름엔 무대 위에서 고글을 쓴 채 신비한 소녀로 변신한 보아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아틀란티스 소녀의 인기 때문이었는데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꿈, 희망 이런 것들을 아주 먼 옛날 바닷속에 깊이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섬 아틀란티스에 비유한 곡이었죠. 웅장한 반주와 청량한 멜로디, 거기에 시원한 보컬까지 3박자가 두루 어우러진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보아의 대표곡 중 한 곡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 노래는 박정현과 태연 등등 많은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장수 혼성그룹이죠. 코요태가 5집을 발표한 것도 2003년 이맘때였는데요. 당시엔 백가씨가 합류하기 전이었고요. 신지, 김종민, 그리고 OPPA 멤버였던 정명훈씨,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타이틀곡은 슬플 비에 앞을 상, 비상이었는데요. 사랑하지만 상대방을 위해 모질게 이별을 고하는 사람과 그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별 앞에 서 있는 연인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죠. 김종민 씨가 직접 만든 절도 있는 댄스가 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좀 더 들어보시죠.

네, 방금 함께한 세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제 동년배 여성들 중에서 이 노래 안 따라 부르고 이춤안춘 사람 없을걸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저도 뮤직비디오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저 섬에서 뛰어놀고 있다라는 상상을 자주 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어디까지

0: 잠까지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간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에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4771번님. 오늘 특별한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쉬고 있을 때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신 고마운 형님이랑 밥 한 끼 하기로 했는데요. 비싼 거 사드린다고 해도 굳이 비지찌개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형님이랑 맛있는 찌개 먹으면서 밀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나중에라도 방송을 듣게 된다면 정말 감사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노래는 형님이 좋아하는 임영웅의 오래된 노래 예약합니다 해주셨네요. 오,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이 비지찌개집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부터 이 형님의 인성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걸요. 그래도 이 우정 평생 간직하시면 형님도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점심 맛있게 얻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요. 또 좋은 추억도 쌓고 오기를 바랄게요. 4771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 임영웅의 오래된 노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레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마음 나눌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

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오늘은 3331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굿모닝 FM 시작을 해볼게요. 테디, 이무진의 신호등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요즘 우리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주 짧은 문자지만 이 안에 애정이 듬뿍 묻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좋아하는 노래라서 나도 찾아 듣게 되는 이 마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평소에 잘 안 먹는 음식이지만 우리 딸이 좋아해서 도전해보기도 하고요. 또 잘 들춰보지 않던 책도 나의 연인이 추천하면 줄거리라도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오늘도 한 뼘 더 넓어진 세상 속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사이좋게 걸어가 볼까요?

0: 이무진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화모닝. 2307번님이 저희 아이도 신호등 진짜 좋아해서 맨날 반복 재생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명곡이지만 당분간은 그만 듣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엄마 반성합니다. 계속 똑같은 거 예 들으면은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또 컨디션 안 맞으면은 어우 할 때도 있지. 음악이 원래 그래요. 7580번님이 어제 퇴근길에 반찬 가게에 들렀는데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무나물 보고 바로 샀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저도 좋아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실 늘 곁에 있어서 늘 짜증만 내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좋은 건 패스 하는 경우 많은데 좀 실행할 때 있죠. 말을 또 예쁘게 한다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 무언가를 사서 간다거나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 가족한테 표현을 많이 해야 나의 행복도 늘어나는 걸 조금씩 나이 들면서 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6613번님이 저 원래 커피를 입에도 안 댔었거든요. 근데 커피 좋아하는 아내랑 연애할 때 따라 마시다가 푹 빠지게 됐어요. 후후후. 지금은 에스프레소 즐겨 마셔요. 오, 야. 거의 김지원 쌤급 되셨네요. 에스프레소까지 가기는 쉽지 않던데. 저는 점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점점 이제 용량이 커집니다. 1리터 이상 마셔요. 이상. 계속 물 대신 마시나 보리차처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제 카페인을 좀 잘 받는 몸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든 예 너무 아닌 거 난 진짜 아니야. 좋은 거 나 이거 진짜 이것만 좋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과 하다 보면 너무 좋은 것 너무 싫은 것 없이 두루두루 좋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굿모닝 FM도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루두루 좋아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두 시간 달려봅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할 겁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에이 다이어트,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전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0: Man,
1: 티 어실 원스.
0: 딱 한 번만.
1: 티 어실 원스.
0: 싹 한 번에.
1: 티 어실 원스.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7시 10분 17초 1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7: 네, 테디. 저도 요즘에 저는 원하지 않지만 저희 딸이 좋아해서 놀이터 진짜 자주 가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6: 아, 더워서?
7: 네, 어머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6: 화이팅.
7: 양산이랑 모자, 물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2.6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서울 33도까지 오르고요. 전주와 광주도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릅니다. 제주를 빼고는 하늘도 맑아서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음인데요. 강한 볕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중북부와 전북, 전남 북부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 사이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집중력이 화르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겁니다. 목소리 들으시고 이 사람 누구다?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민영 PD가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버티자. 버티는 거야. 버티고 보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0: 명언이다. 자, 1등 정답자 나왔는데 미니가 가장 빨랐습니다. 오늘의 신의 영역은 미니로 한주연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장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고문이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운 영역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 선정해서 요거트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이분도 직업이 많아요. 본업은 일단 가수이고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시킨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57만 명 됐을까요? 구독자가 예, 대형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정답 받는 동안 이분이 속한 팀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타임캡슐 듣고 올게요.

0: 다비치 타임캡슐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다비치 강민경 씨였습니다. 오늘 오답도 많이 왔어요. 김문희 씨가 이소라, 김인혜 님이 나르샤, 이진희 씨가 젠슨 황. 메시지는 맞아. 버티는 거야. 버텨보는 거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1: 버티자. 버티는 거야. 버티고 보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0: 강민경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민경에서 했던 말이죠. 직장인 룩북 소개하면서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할까요? 손해담 님이 강민경. 로테이션 퀴즈도 버티고 버티고 참여하면 언젠가는 당첨되겠죠, 테디? 지금 당첨됐어요. 되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김슬기 님이 정답 강민경. 버티자, 버티자. 버텼는데 왜 아직도 화요일인 거예요? 그래도 버티자. 예요. 예. 화이팅, 화이팅. 아직 남았어요. 함께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펌퍼.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299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미스터 비스트가 세계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5억 명 달성한 거 봄? 5억 명 기념 플레이 버튼 또 공개를 했는데요. 너튜브 CEO가 직접 선물한 특별 커스텀으로 미스터 비스트 시그니처 로고 모양으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5억 명이라니. 클래스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미스터 비스트는 이제 초대형 챌린지 기획으로 유명한 미국 유튜버인데 대한민국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전 세계인의 유튜버입니다. 와, 뭐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고 멋진 것 같아요. 굿모닝 FM은 500만만 돼도 좋겠다. 500만. 50만? 아,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가자. 2999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0244번님.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순 잔치 봄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열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격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후후후. 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팔순 잔치이긴 했는데 격투기는 예 그렇게 즐기시면은 스포츠는 이제 보는 걸로 좀 에너지를 푸시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무서운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평화로운 세상 되기를 바라봅니다. 0244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을게요. 사소한거라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그동안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올게요.

노래 엄청 빡빡한 노래로 예, 컴백을 했네요. 라이즈의 신곡이었습니다. Do Your Dance. 멋지네요. 자, 이제 어제 그거 봄 계속 달려볼까요?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그거 봄 3893번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이름처럼 마귀같이 생긴 마귀상어가 최초로 자연 서식지에서 포착된 거 봄. 마귀상어는 약 1억 2,500만 년 전 공룡 전성기였던 백악기에 등장한 사과어 계통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찾아보면 머리에 뿔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마주치면 그대로 얼어붙을 것 같아요. 유유 하셨는데 이런 상어가 있었어? 진짜로 너무 무서운데요? 물론 지금 이제 사진 그 공룡 백악기에 있었던 공룡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매끈하게 유연하게 잘 진화가 됐지만 신기하다.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발견이 될 정도구나. 3893번님 재밌었습니다.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남승희님, 오늘이 세계 리필의 날 6주년이라는 거 봄. 저는 주방 세제용품을 언제나 용기에 액체만 리필해서 사용하는데요. 애청자님들도 일회용품을 늘리기보다 리필해서 사용하는 거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어우,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일단은 뭐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예, 실생활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남승희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4750번님, 어제 블랙핑크 데뷔 10주년 기념 우표 발행된 거 봄. 벌써 데뷔 10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블랙핑크 팬이라면 한 잔씩 구입해서 소장해보세요. 전국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진짜 10년이 됐어 벌써. 대단합니다. 시간 진짜 빨리 흘러요. 4750번님 부침 유리병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블랙핑크 노래 들을까요? Love Sick Girls 듣고 올게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저는 어제 테디 분팔라 댄스 봄 눈이 정말 무척 크다라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아, 오늘 도로 위는 대체로 좀 무난한 편인데 고속도로 위에 몇 곳 좀 돌발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망향 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 어제 밤부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북천안부터 3km 좀 많이 밀려서 여기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신갈에서 수원, 남사 진유에서 안성 구간도 밀리고요.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평 부근은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요금소부터 밀려서 이후로도 서인천까지 5km가 지체고요.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도 일찍부터 차들이 많아서 문학에서 서창 또 신천에서 일찍까지 총 15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좋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사랑하는 사람 취향 닮아간다 이야기 했었거든요.
1: 네네.
0: 자영 리포터는 어때요? 뭐 아들 석준이가 좋아해서 따라하게 된 것 뭐 이런 거 있나요?
1: 제가 사실은 초보 운전 시절에 화물차랑 한번 사고가 나서 화물차 옆을 지나가는 걸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예. 근데 아들들은 자동차를 진짜 좋아해요.
0: 좋아하지, 좋아하지.
1: 그래서 이제는 옆에 일부러 지나가면서 어 석준아 저기 지게차 지나간다. 어 화물차 지나간다 할 정도로 제가 더 큰 자동차를 찾아다닙니다.
0: 어 세상에 와 어떻게 보면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게 해주는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내게 하네. 어 석준이 효도하네.
1: 그러니까요.
0: 엄마가 이렇게 사랑한다.
1: 사랑한다.
0: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빵집이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오, 마감 세일 같은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빵집이나 음식점에서는 팔리지 않은 음식이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비기한이 남아있어도 매장 진열 기준에 따라서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되면서 멀쩡하게 남은 음식이 버려지는 구조였던 거죠. 이에 정부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 고물가스 속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0: 아, 음식이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웠는데 마감 그쵸? 할인 너무 좋네요. 이거 어디서 이용할 수 있죠?
1: 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앱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에서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마감 할인 상품을 오후 8시 이후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에서는 개인 빵집 음식점도 참여를 합니다. 쿠팡이츠의 경우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이 되고요. 요기요는 오후 9시부터 영업 종료시까지 할인 서비스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 많이 해주세요.
0: 예, 버려지는 음식은 줄이고 소비자는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만큼 마감 할인 서비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일 토요일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도 15분 내에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0: 오, 정확히 어떤 제도예요?
1: 네, 전철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실수로 역을 잘못 내려서 잠시 개찰구를 나간 경우에 15분 안에 다시 승차를 하면 기본 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을 호출하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그냥 요금을 다시 내는 이용객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일부 노선에서 시행되던 15분 재승차 무료 제도

0: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3호선, 또 4호선과 수인 분당선, 경의 중앙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보통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어서 이제 요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많았겠네요. 유용할 것 같습니다.
0: 네, 다만 조건이 좀 있어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같은 역, 같은 노선의 개찰구를 통해서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를 해야 하고요. 교통카드 이용객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일회권과 정기권 이용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서 이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기본 요금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한 번당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1: 예, 작은 변화지만 이용객들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 같네요. 수도권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가 뭐예요?
0: 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 지원금을 여름과 겨울로 나눠 쓰지 않고요. 사용 기간 안에서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지원금을 좀 아껴뒀다가 겨울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1: 냉방비, 난방비 부담이 큰 가정에 이제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작년에도 지원을 받았고 자격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되는데요. 이 지원금은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약 29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동절기는 10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 필요하신 분들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0: 전 가영님이 15분 내 재승차 제도 이거 좋네요.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텐데요.
1: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 안 돼. 진짜 없어요. 다시 없어요 이거. 박세리님이 와 빵순이인데 마감 할인 너무 좋네요. 크크크크크.
0: 네, 이인성님이 으악 빵돌이인 저 다이어트 때문에 빵 끊었었는데요. 다시 빵 사랑 시작되나요? 빵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1: 멈출 수 있을까 이 사랑을. 3289번님이 저도 마감 할인 서비스 이용 중이에요. 비싸지만 평소 관심 있던 디저트를 마감 할인 때 싸게 먹을 수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0: 그러니까요. 예,
1: 좋아하는 거 더 효율 있게 드시는 것도 좋고 가장 따끈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고.
0: 맞아요. 예.
1: 자,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밤만 맞춰줘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티마우스 선예가 함께한 에너지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2: 어제 만점 나올 뻔했는데 오늘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 선물 챙겨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음료 준비를 했으니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퀴즈 문제 좀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오늘 만날 분 신청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제도에 있는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오빠가 엄청 웃겨서 사연 신청합니다. 저희 빵가게 대표 개그맨인데요. 그 오빠를 대충 소개하자면 일단 선대모사를 엄청 매우 웃기게 잘합니다. 그리고 김자훈의 허니도 잘해요. 그 들으시면 무조건 웃으실 거예요. 하시면서 와 얼마나 웃기면 이렇게 자랑하면서 신청을 해주셨을까.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3: 아 내가 임마 어? 퀴즈 반 넘고 에이? 상품권도 타고 마 다 했어 바라바라
2: 안녕하세요 야 보통 아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3: 저 거제에서 빵 만들고 있는 33살 김형도라고 합니다.
2: 아 형도씨
3: 네.
2: 아 너무 재밌으신데 아니 일단 이렇게 하신 김에
3: 네네
2: 허니 한번 가죠. 허니 허니 바로 가죠.
3: 허니 허니 많이 보고 싶어.
2: 괜찮아요? 목 괜찮아요?
3: 네, 지켰습니다.
2: 예예, 와, 야, 거기 닭집 같이 어쩌니 다가 말이 있던데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성대모사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 그냥 일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 영화 명대사 뭐 이런 거 막 따라 하다 보니까.
2: 야, 아, 또 있어요? 그러면 또
3: 그냥 뭐. 구멍이 두 개지요. 형님 대충 몰랐으니까.
2: 아 진짜 유쾌하시다 형도 씨. 야 이분 이 에너지 어떡하냐. 여기 빵 무조건 맛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 에너지면 빵 무조건 맞아요. 맛있어. 거제에서 어떻게 좀 유명한 빵집인가요?
3: 아 네 규모도 좀 있고요. 요.

0: 이름 얘기하면은 좀 그래도 인지도도 좀 있는.
1: 야, 좋다, 좋아. 아니, 형도 씨 같은 분이 빵 만드시면 무조건 맛있거든. 열정이 이게 빵에 다 들어간다 생각해봐. 그럼
0: 감사합니다.
1: 잠깐만, 이거를 신청해 주신 우리 동생은 누구예요?
0: 아, 같이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그 동생인데, 아, 이 친구도 사실 좀 개그기가 굉장한
1: 아, 그래요? 동생 지금 옆에 있나요?
0: 잠깐 불러야 될것 같은데.
1: 아, 그런가요? 아, 파이팅 한번
0: 네네네.
1: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 일단 뭐 미리 부르지 마세요. 뭐 우리끼리 하죠, 뭐.
0: 한
1: 왜?
0: 5초 정도면 될것 같은데.
1: 5초요? 5초면 방송 사고라 가지고 저희가
0: 아, 네네.
1: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0: 네네.
1: 그냥 예, 형도 씨와 함께
0: 네.
1: 가겠습니다. 0317번님이 아침부터 비타민 충전 겁나게 해줘보네요. 김형도 씨가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흐르는 분 퀴즈 성공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0: 파이팅.
1: 다들 너무 청취자분들이 너무 예뻐하고 계십니다. 박서희님이 와 오늘 도전자분 대단하다 진짜 크크크 하시면서 즐거워하고 계신데 자, 이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퀴즈 어떻게 성공 자신 있으세요?
0: 네, 자신 있습니다.
1: 오 좋아 밤만 맞춤되는 번번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죠.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좋습니다. 정답만 할 기회는 한번 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15 곱하기 2는?
0: 30.
1: 정답. 물질과 내가 한 몸이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물아.
0: 일체.
1: 정답. 밀가루를 영어로 하면?
0: 플라워.
1: 오, 정답. 바보도 사랑합니다. 박명수 씨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 바보에게
0: 바보가.
1: 정답.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에 이어 추가골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선수는
0: 오현규.
1: 오 정답. 속담 고양이 이것 생각해서 준다에서 이것은 하나
0: 고양이
1: 둘
0: 어릴 적
1: 싸우야
0: 고양이 사료.
1: 고양이 쥐 생각해서 준다였습니다.
0: 아,
1: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CEO는?
0: 일론 머스크.
1: 정답. TV를 틀으면과 TV를 틀면 중 옳은 표현은?
0: 틀면.
1: 정답.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50% 와일드싱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0: 오정세.
1: 정답.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으로 영어로 반대의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0: 인버스.
1: 정답. 와. 너무 아까워. 아, 고양이 쥐 생각해서 준다 빼고 다 맞았어요. 아홉 문제 맞혀서 성공하셨습니다. 와, 만점 나올 뻔했어. 기본 선물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야, 아니 퀴즈 진짜 잘 푸시네요.
0: 아깝네요. 한 문제.
1: 오늘 진짜 아까워. 와, 이
0: 네네.
1: 속담만 아는 거 나왔으면 끝났는데. 하, 김영도 씨가 엥? 거제에 사는 형도 씨, 대구에 사는
0: 네.
1: 김영도가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아, 대구에 김영도 씨가 또 응원 주셨어요. 야, 박수빈님도
0: 동명이님 잘 없는데
1: 그러니까요. 형도 씨가 박수빈님이 만점 나올 뻔했어. 아깝이 하셨고 김담비 씨가 그 빵집은 면접 볼때 개그 시험 보나요? 하시면서 자, 이분들 포함해서 9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와, 형도님.
0: 네네.
1: 와, 너무너무 잘했고, 너무너무 진짜 오늘 유쾌한 아침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일단 그 사연 신청해준 그 저희 그 친한 동생 건이 고맙다는 말 전하고요. 고생하는 이제 주방 식구들 모두 화이팅하고 이제 사연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태희님도 방송 오래 해주세요.
1: 너무 고마워요, 흥도
0: 네.
1: 씨.
0: 네네.
1: 떠나기 전에 성대모사 앵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0: 성대모사요?
1: 허니 한번 더.
0: 아. 허니! 허니! 많이 보고 싶어!
1: 많이 고마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
0: 네,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3: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밀가루 관련 문제 더불어 내드릴게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얇게 떼내어 맑은 국물에 끓여먹는 한국의 전통 요리인 이 음식은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밀가루가 아주 귀해서 양반가나 잔치상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한자로 손수자에 접을 접자를 써서 손으로 접어 만든다라는 뜻의 수접이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1번 수제비, 2번 공중제비.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9992번님 새벽 5시부터 콩밭 매면서 듣고 있습니다. 굿모닝 FM 저의 노동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콩밥을 메고 계세요? 오늘 날씨가 좀 덥다는데 물 많이 드시고 아시죠?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가 힌트송이 돼야 되는데 마크 론슨과 레이가 함께한 수진젠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나. 미국 연구팀이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는데요.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일 혹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넸던 일을 많이 기억해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같은 질문을 했더니 활발한 교류나 먼저 말을 건 일을 별로 기억해내지 못하더라. 좋은 거에 끼어 맞추기. 이게 사람 심리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손으로 접어 만든다라는 뜻의 수접이에서 이름이 유래한 한국 전통 음식 정답은 바로 1번 수제비였습니다. 4679번님이 정답 수제비. 들깨 수제비 먹고 싶어요. 근데 들깨 수제비 먹으면 술이 들깨. 예. 정선영님이 수제비 반죽할 때 꼭 손으로 하시고 발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족제비가 됩니다. 라고. 저는 아무래도 민경 PD랑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파이팅. 너무 고마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오답도 뭐 하나 체크해보죠. 2959번님이 정답 왼손제비. 저는 왼손제비인데 왼손으로 만드는 수제비가 더 맛있겠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언어회의 갈게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를 틀면 2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MBC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네.
2: 좀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아까
1: 예, 예. 네. 스페셜 DJ 해보셨잖아요.
2: 네.
1: 이런 게 이제 네. 선택이 돼서 올라온다.
2: 네.
1: 잘 소화하실 수 있겠어요?
2: 아니요. 이거 회의 한번 해야 됩니다.
1: 웃는 거 봐. 민경 PD 웃는 거 봐.
2: 네,
1: 저런 무책임한 웃음을. 네. 회의를 좀 한번 해야겠어요.
2: 회의 진짜 세게 해야 됩니다. 네,
1: 제가 웬만하면 네. 회의 안 하거든요.
2: 진짜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1: 초반에 빨리 해야 돼.
2: 비상대책 회의 해야 돼.
1: 이게 잘못 방향으로 나갔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네. 휘준 아나운서 TV 보다가 본인 얼굴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있죠.
1: 예. 그러면 어때요? 좀 뿌듯해요? 아니면 약간 민망하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막 이래요?
2: 민망해서 안 봅니다.
1: 아,
2: 바로
1: 그래?
2: 돌려요.
1: 아, 그래?
2: 네, 바로 돌립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하는 거를 잘 못 봐요.
1: 아, 그래요?
2: 지금 이거 생방 다시 듣기 못 해요.
1: 아, 이건 좀 못 들을 것 같아.
2: 못 들어요.
1: 언어 유인은 저도 잘 가끔 네. 못 들을 때 있어요.
2: 이거 상황극 어디에 내놓기가 네. 되게 민망해요.
1: 그만큼
2: 네.
1: 우리가 편안함을 넘어서
2: 네, 네, 네.
1: 파이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2: 아,
1: 거죠.
2: 좋죠.
1: 아, 그렇지, 그렇지.
2: 그치.
1: 그 오늘도 다시 듣기 못할 정도로 파이팅 해봅시다.
2: 파이팅 제비.
1: 좋아. 언어 유인. 아, 하지마. 시작해볼까요?
2: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아우 지금 너무 많이 마셨네. 숙취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자, 챗 휘피티 서울 상암동 북엇국 맛집 추천해줘.
2: 네, 서울 상암동 북엇국 맛집 찾으신다면 휘슐랭 3스타에 선정된 휘준인의 해장국 추천합니다.
1: 휘슐랭 3스타? 미슐랭 아니고 휘슐랭이 뭐지? 수상한데, 뭔가 수상한데? 자, 수상해.
2: 핵심을 찔렀네요.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춤법 오류 분석 중.
1: 어? 아니, 나는 맞춤법 물어본 적이 없다.
2: 북어국 아니고 북엇국 맞는 표기입니다.
1: 너 정말 핵심을 찔렀네. 고마워.
2: 그거 내 건데.
1: 휘피티 북엇

0: 국. 그래 1인분만 시켜야지.
1: 삐삐 적정 주문량 오류 감지.
0: 뭐야 얘
1: 왜 이래. 삐삐 호경님의 식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추가 주문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치즈 홀케이크 한 판 추천드립니다.
0: 아니야 나 북엇국 1인분이면 된다니까. 삐삐. 후식은 필요 없어. 삐삐. 나 지금
1: 삐삐삐 최근 검색 기록 분석 결과 디저트 밴에 따로 있다를 총 35번 검색하셨습니다.
0: 아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이 좀 심각하네.
1: 배부를 때 먹는 밥 70회.
0: 배부를 때 먹는 밥을 누가 검색해요. 배부를 때 먹는 밥이 어딨어.
1: 핵심을 찔렀어. 예. 자 오늘 우리가 유의할 우리말 북어국 북엇국입니다. 틀어줘.
0: 그렇지, 그렇지. 오늘 이틀 차입니다. 네. 우리 민영 PD가 또 하고 있어요.
1: 아, 나 진짜 빚이 안 나올까 봐 또 아찔했어요. 예. 자 오늘 상황극에서 호경은요 챗 휘피티에게 북어국 맛집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 휘피티는 북어국이 아니라 북엇국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예.
1: 뭘까요?
0: 북엇국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북어.
1: 그렇죠. 예.
0: 북엇국이라고 쓴 적 한 번도 없어.
1: 간판도 보면 북어국으로 다 많이 돼 있어요. 예. 하지만 북엇국이 맞습니다.
0: 하하.
1: 들어가야 돼. 시오파 챔 들어가야 돼요. 시오파 챔.
0: 허허. 또 예. 화가 날랑말랑합니다. 화가 날랑말랑해.
1: 뒤에 가면 더 화납니다.
0: 예.
1: 자 해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북엇국이잖아요.
0: 그렇죠.
1: 자 북어와 국 합쳐진 단어라서. 이게 시옷이 없는 걸 조금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0: 그렇죠,
1: 하지만
0: 당연하죠, 이건.
1: 이게 사이시옷이라는 개념을 또 가져와야 돼요. 예, 사이시옷.
0: 배워봤죠 우리가.
1: 네, 이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워져가지고 일단 예. 이야기를 하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표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외도 있는데 이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될 때 사이시옷을 씁니다.
0: 그렇지 그렇지.
1: 네.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이제 순우리말끼리 결합되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되거나 라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어려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0: 예.
1: 자 북엇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어 이제 모음으로 끝나기도 하고 북어는 한자죠. 네. 국은 한글이고 또 순우리말이고 또 발음 보면은 북어국, 북엇국 이래가지고 뒤에가 꾹으로 돼요. 꾹.
0: 예.
1: 네. 그래서 사이시옷 예. 적는 겁니다. 그래서 순댓국이 맞아요. 순대국이 아니고.
0: 아, 순댓국이라고 적어야 돼 이거.
1: 네. 사이시옷 어려워요. 그래서 북엇국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고,
0: 예.
1: 네. 또 앞으로도 이제 좀 많이 다루겠습니다. 이 사이시옷은 자 북엇국. 어제 술 드신 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든든하게 또 해장하시고 맞춤법도 든든하게 가져가세요, 여러분.
0: 발음만 시옷이 붙는 줄 알았더니 표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
1: 그렇습니다.
0: 북엇국. 그래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6241님이 북엇국 먹을까 순댓국 먹을까 고민되네요.
1: 순댓국이요, 저는.
0: 야, 순댓국 오늘 순댓국이에요.
1: 네, 북엇국 다뤘지만 저는 순댓국.
0: 아, 북엇국이 또 네. 단가가 좀 비싸요. 많이 비싸.
1: 테리도 그러면 순댓국?
0: 전 두 개 다 먹죠.
1: 아 그렇죠?
0: 전 두 개 다 먹죠.
1: 핵심을 질렀어.
0: 그렇습니다. 이준 네.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
1: 안녕.
0: 저희는 리스라핌의 북팔라 아니고 붐팔라 듣고 올게요.

0: 르세라핌 붐팔라 듣고 오셨습니다. 5497번님이 저 영양사인데 식단표 적을 때마다 헷갈렸거든요. 북엇국 덕분에 이제 안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이시오 정상 예. 춘댓국 이렇게 발음과 똑같이 시옷 받침을 더해서 적어야 된다는 것 우리 배웠습니다. 김재희님이 초6달이랑 언어유의 듣고 있는데요. 어제 국어 시간에 배웠다고 바로 안 해요. 감사해요. 강윤지 화이팅! 아유 똑똑해라. 배운 거 기억하다니. 수업 시간에 안 자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예뻐라. 잠시 후에는 MBC 양수인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4부 코너 고민 박살 허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하이엠솔루텍
5: 1544-8777
7: 잠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4분 35초 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오늘 순댓국, 북엇국 드신다면 그야말로 이열치열 되겠습니다. 어허. 날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2.6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는데 오늘은 더 오릅니다.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

중북부와 전북, 전남 북부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구름이 지나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양수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오늘도 아주 단아하게 또
1: 단아.
0: 예, 전투복 입고 출근을 하셨는데
1: 단아와 전투가 잘 어울리지,
0: 잘 어울리지 않죠. 예, 근데 약간 기자님하고 발라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뭐하고 발라더하고?
0: 기자님하고
1: 네, 발라더랑
0: 아. 전투복은 비슷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약간 정장을 입어야 되잖아.
1: 아, 그럼 턱선도 좀 살려야 되나요?
0: 턱선도 좀 살려야지. 기자님도 이렇게 질문할 때 날카롭게.
1: 아, 턱으로.
0: 날카롭게. 자, 오늘도 날카로운 키워드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종전, 두 번째 키워드 기업 회생, 마지막 키워드는 오세훈 서울시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종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타결을 했습니다.
1: 네, 현지 시각 14일 오후 5시 반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란과 합의가 마침내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자서명은 이미 마쳤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이란 정부도 미 이란 간 막판 협상이 약 15시간 동안 진행됐고 양측이 수정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0: 예, 곧 공식 서명식이 있을 거라고요?
1: 네, 미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은 집중적인 대화 끝에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정이 타결됐다면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후 스위스로 날아가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0: 예, 관심은 호르무즈이죠.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며 미국 해군의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미국 언론도 협상에 정통한 미이란 양측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가 미이란 간 최종 합의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는데요.
0: 예, 그럼 호르무즈 해협 이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1: 네, 19일 공식 서명식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다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상태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우선 기뢰 제거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 향후 이란 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게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배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최대 2천 척 가까운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정박해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좁은 해협을 이 배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해도 배들이 모두 빠져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0: 그런데 종전 소식이 이제 전해지기 앞서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SNS에 또 올렸습니다.
1: 네, 현지 시각 13일입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사진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요. 이란과 전쟁을 마무리한 뒤 다음 외교 현안으로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0: 예, 사흘 정도 남았는데 미 네. 이란 종전 합의 공식 서명까지 잘 이루어져서
1: 네.
0: 호르무즈 해협 상황 원만히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기대합니다.
0: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기업 회생입니다.
0: 종합 편성 채널 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와 자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1: 네, 어제 오후 오너 일가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또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 내용 등을 종합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0: 예.
1: 홍 부회장은 누적된 재무 부담에 자본시장 경색이 장기

0: 활성화되면서 부득이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홀딩스, 중앙 P&I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리고는 사과를 했습니다.
0: 네, 그는 임직원 또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홍 부회장은 회생 절차는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고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며 회사를 정상화하는 제도라면서 법원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번 결정은 그룹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예, 카드사들의 JTBC 법인카드 정지도 이어졌어요.
0: 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JTBC 법인카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사용 정지 이어갈 예정이고요. 카드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맞물린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1: 앞서 JTBC 디폴트 선언도 있었죠?
0: 네,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디지털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와 중앙일보 등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1: 예, 중앙그룹 회생 절차 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을 하죠.
0: 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에 사건 배당됐습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JTBC 등 각 사마다 별개의 사건 번호를 부여했지만요.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고요.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신문해야 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신문 기일을 지정할 걸로 보입니다.
1: 예, 향후 법원의 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오세훈 서울시입니다.
1: 서울시 MBC를 편파 왜곡 보도 매체로 규정을 했죠.
0: 네, 어제 아침 서울시에서 나온 신문방송 기사 스크랩 표지에 편파, 왜곡 매체는 제외한다는 문구와 함께 제외 매체 MBC라고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대변인실이 주요 보도를 간추려서 오세훈 시장과 실무부서 그리고 기자실 등에 배포하는 자료에서 특정 매체 MBC를 배제한다고 한 겁니다.
1: 편파 왜곡 매체로 MBC를 언급한 근거가 있겠죠.
0: 앞서 MBC는 지난달 GTX 삼성역 지하 구간 공사장에서 철근 178톤이 누락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 예.
0: 서울시는 MBC의 GTX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보도를 걸고 나섰는데요. 서울시는 MBC가 76차례 반복 보도했다면서 시정 운영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공무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 자, 이에 대해서 서울시 출입 기자단이 항의에 나섰죠?
0: 네. 51개 언론사가 모인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논의 후 공식 항의 입장문을 서울시에 전달하며 서울시의 해당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단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MBC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라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두고 비판적 언론을 배제하기 위한 언론 통제라면서 해당 매체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출입기자단 취재 보도에 대한 제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 그런데 서울시는 내부 자료여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면서요.
0: 네, 하지만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형식적으로만 내부 참고용일 뿐 사실상 외부에 공개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개별 보도가 아닌 특정 매체를 외국 매체로 규정했다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기자단 취재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불편한 보도를 했다고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취재 제한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쟁은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기를 입니다.
1: 맞아요.
0: 하루라도 빨리.
1: 하루라도 빨리.
0: 네. 네.
1: 소영 기자님 오늘 전투복 입고 어디 가시냐고 다들. 가시기 전에 전매추 하나 추천해주고 가시라고.
0: 아, 전매추요?
1: 네.
0: 날씨가 더우니까, 평양냉면?
1: 평양냉면.
0: 저는 아직 올해 여름 평양냉면 못 먹었는데.
1: 아, 개시 안 했어요?
0: 네, 아직 개시 안 했는데. 얼른 개시하시죠, 다들.
1: 예, 말씀하신 김에 우리 기자님도
0: 네.
1: 드세요, 오늘.
0: 알겠습니다. 오늘은. 딴 거 예약이
1: 있어?
0: 되어 있어가지고.
1: 예약이 되어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0: 내일,
1: 먼저
0: 내일.
1: 우리가 먼저 먹을게요. 목요일날 체크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봬요.
0: 네, 목요일 봬요.
1: 자,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권진아 방문치가 함께한 노크 듣고요. 고민 박사 화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저는 찜

0: 딱이요.
1: 지금 딱 드실 거예요?
0: 네, 안무를 안 구했지만 한번 해봤어요.
1: 좋다, 지금 딱.
0: 네. 돌발 상황 있는 곳들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북천안부터 4km가 계속 많이 밀리는데요. 망향휴게소 부근 4차로에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파받습니다. 또 오산에서 남사 구간,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은 소래터널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근으로 차들도 많아서 계양에서 소래터널까지 10km 정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탄천 1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영동대교 부근도 사고 나면서 강남권 갑자기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 전후로 강서구 일대 또 여의도 통과하는데도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today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박살! 박살! 국민 모두 박살! 라! 호아! 호아! 박살! 호아! 노!
2: 아 좋다. 아 안 나오니까 힘이 좀 나. 초단 박살 모드로 고민 박멸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뭐냐? 상암동 굿모닝 FM 스튜디오에 이어서 한강까지 들썩이게 하는 텐션 왕이에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허한나입니다.
2: 박살이 내지 않습니다.
3: 저희가 계속 성대모사 하고 있어가지고
2: 예, 네. 이제 또 참교육
3: 네.
2: 예,
3: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2: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일단 목격담이 하나 떴던데
3: 아, 네.
2: 신기루 씨랑 같이 한강에서 점핑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3: 아,
2: 그 트램펄린 위에 이렇게 네. 음악에 맞춰서 막 뛰는 거죠.
3: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김혜선 씨가 그걸 이제 그렇지, 행사를
2: 전도사잖아요.
3: 오셔가지고
2: 네, 전도사시잖아요.
3: 인사를 하러 갔다가 아, 또 막 인사시키는 거예요. 또 사람들 있는데 그래갖고 했죠.
2: 오.
3: 근데 제가 예전에 혜선 언니가 오픈 딱 했을 때 제가 갔거든요. 예. 다이어트 하려고. 그리고 언니가 40분만 하면 살이 쭉쭉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가고 그날 운동화랑 샴푸랑 다 두고 다시는 안 갔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2: 힘들지 힘들지.
3: 그 40분 하는데도.
2: 힘들지.
3: 근데 그날 잡혀가지고 땡볕에서.
2: 또 했어.
3: 30분을.
2: 아니 근데 그래도 안나 씨는 경험자니까 괜찮은데 네. 기루 누나는 무슨 일이에요?
3: 기루 씨는 거기 올라갔거든요. 예. 트램블린에.
2: 트램블린에.
3: 발이 닿더라고요 땅에. 약간 점프 아, 살짝.
2: 실제로 트램블린이 있지만 실제로 자기는 땅에서 뛰었네. 네,
3: 언니는 땅에서 콩콩 뛰었어요.
2: 그 더 힘들었겠다. 네, 더 힘들었겠어.
3: 관절에 무리가.
2: 더 힘들었겠어. 야, 어쨌든 텐션 그래서 아주 끝장을 내고 왔다라는 목격담이 있었어요.
3: 아, 근데 혜선 언니 텐션은 아무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2: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파이팅 있지?
3: 맨날 그래, 맨날 그 상태라니까요.
2: 아, 일단은 누구보다 파이팅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민영 PD거든요.
3: 왜요?
2: 지금 민영 PD가 혼자 이틀 차 이제 부스에 앉는 거예요.
3: 네.
2: 아, 태어나서 그, 처음으로
3: 긴장되니까.
2: 어제 앉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3: 이게 생방으로 탁탁 이거 음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2: 그러니까 고민 박살도 좀 많아요.
3: 아니 진짜 제가 DJ 해봤잖아요. 너무 많아 뭐가.
2: 진짜 많지.
3: 난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은 라디오는 처음 봤어요. 그렇지.
2: 사실 우리 민경 PD도 밖에 있지만 네. 완벽하지 않은 채로 밖에 나갔어 지금.
3: 도망갔어요?
2: 지금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맡기고 나갔어.
3: 와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갔네. 그렇지.
2: 제 스타일은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2-3주쯤에 이제 하나씩 얘기해야 되는데 일주하고 나갔어. 그래서 민경 PD가
3: 듣기 싫어가지고
2: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3: 오빠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2: 하지도 않았어 아직 하지도 않았어. 자 고민 박살 화났나?
3: 그게 더 무섭다 하지도 않은 게.
2: 그만해. 본격적으로 허한나 씨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3: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 허한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한강에서 점프하던 그 기세 그대로 여러분의 고민도 가볍게 날려드릴 거야.
2: 그거 왜 자꾸 해요.
3: 네, 왜 자꾸 해. 빠졌어. 할리미한테 빠졌어요.
2: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3: 네. 고민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게시판 고민박사 허한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긴 고민사연에 소개된 분들

0: 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1: 네, 긴 고민 사연 이제 소화해 봐야 되는데 오늘 고민 사연 누가 보냈나요?
0: 오늘의 고민은요 아부의 기술님이 보내주셨어요.
1: 네, 사연으로 갑니다. Let's go. 저는 요즘 사회생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편하게 회사 다니려면 상사 비위도 좀 맞추고 적당한 아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2: 와, 부장님! 그 넥타이 어디서 사셨어요? 와, 대박! 이 미간 뭐야? 이 색감 뭐야?
3: 아, 좋지, 좋지, 좋지.
2: 이거 딱 제가 찾던 스타일인데.
3: 어, 그랬어.
2: 와, 진짜 센스. 와.
3: 아유, 이거 별거 아닌데.
1: 이렇게 아부 잘하는 동료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 아부 잘하는 동료랑 저랑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반응이 완전 달랐습니다. 동료한테는요.
2: 아유, 허대리.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사람은 말이야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야. 응,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지.
1: 이러셨는데 제가 실수를 했을 때는 약간 화부터 버럭 내시더라고요.
2: 김호경대라! 입사 몇 년 차인데 이런 실수를 하나?
1: 죄송합니다 부장님.
2: 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1: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아파서 반차 좀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 동료가 아플 때는 걱정부터 하시던 우리 부장님이
2: 요즘 젊은 사람들 이래서 문제야. 건강관리도 실력인가 몰라?
1: 아, 예.
2: 주말에 나가도 생각하지 말고 온다고 해, 온다고.
1: 아, 저는 매일 러닝을 하고
2: 이래서 문제라는 아, 네. 거야, 이래서. 네. 매일 그렇게 나가 뛰니까 아프지. 집에서 홈트를 하란 말이야.
1: 예, 홈트를. 러닝 끝나면 집에서 이제 홈트도 제가
2: 이래서 하... 아, 문제야, 예. 이래서. 이, 운동도 조절하면서 자기가 맞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러닝에다가 홈트까지 같이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 그렇게 비실거리는 거 아니야.
1: 왠지 신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도 혼내기 마시는데요. 아, 내가 평소에 좀 살갑게 굴었으면 안 일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상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 가는 게 이게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테디, 안나씨 적당히 아부 잘하는 방법 좀 없을까요? 예, 사인 보내주신 아부의 기술님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부 때문에 그럴까? 아부를 못하는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이 어렵다라는 사연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아부라기보다
0: 네.
1: 어쨌든 팀원이니까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
0: 아.
1: 이런 건 좀 필요하긴 해요.
0: 근데 그거 못해.
1: 나도 잘 못해.
0: 못해.
1: 나도 잘 못해.
0: 그리고 우리처럼 큰 사람들이 다가가면 무서워해.
1: 맞아요. 맞아.
0: 아, 그 저도 예전에 선배가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분들은 또 막 되게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방을 새로운 가방을 바꾸셨나 봐요. 근데 나는 그분이 뭐 가방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내가 뭐 관심도 없지 무슨 상관이야. 근데 가방을 뭐 새로 바꿨나 봐.
1: 바꿨어?
0: 갑자기 여자 선배들이랑 막 다 같이 어 선배님 가방 바꾸셨어요? 이랬다? 그러면서 한 10명이 모이는 거야 그 선배한테.
1: 예, 예, 예.
0: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막 아 뭐 예뻐? 막 명품이에요? 막 아니야 명품 아니야. 선배님 내니까 명품 같아. 진짜 이러는 거예요.
1: 잘한다 근데.
0: 그래서 저는 그래서
1: 잘해.
0: 구석에 들어가 있었죠.
1: 왜 왜?
0: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1: 옆에 서가지고 이라도 같이 했어야지.
0: 아우 그 제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게 티가 날 것 같은 거예요.
1: 아 하기 싫어했구나. 아 그건 마음의 문제가 있다.
0: 아, 못해.
1: 하기 싫은 건 마음의 문제가 있어.
0: 아, 못해.
1: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0: 그치. 예. 하기 싫은데 가서
1: 하기 싫은 거는 문제가
0: 있는. 나는 못해.
1: 아 그래?
0: 난 너무 이해가 가 이분이.
1: 예. 아 저는 오히려 반대. 저는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 표현을 잘 못해.
0: 아 친해지고 싶은데.
1: 아 친해지고 싶은데. 아 이것도 방법이 좀 잘
0: 그런 그래도 지금 친한 부신 형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 형들은 이제 저의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는
0: 알아주는
1: 헤아려 줘서 제가 뭘 좀 하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안아주시니까 제 동생들도 그래. 저를 많이 따르면은 제가 좀 챙길 수 있는데 네. 제가 먼저 챙기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0: 아 그럼 당연하지.
1: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0: 아, 그래요?
1: 많이 늘었어.
0: 나 좀 챙겨요.
1: 너 제일 챙겨.
0: 아 오빠 안경 바꿨어요?
1: 아 그걸 뭘 아우. 어깨 아파. 자, 7262번님이 부장님 목에 뭐 걸리신 것 같아요 일단.
0: 아, 빅맥. 아.

0: 커다란 햄버거 같겠습니다.
1: 아, 예, 예. 네네. 자, 일단은 아부 우리 민영 PD는 잘해요.
0: 잘하나요?
1: 칭찬 같은 거 막 누나 오빠 언니 오빠 못해 못해 민영 PD 못해
0: 부처처럼 앉아있네요. 부처님처럼.
1: 민영 PD 잘 못하는 걸 느껴져.
0: 저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좋아요.
1: 네.
0: 너무 또 저한테 다가오면 그것도 싫더라고요.
1: 아 그래. 네. 이러면 오히려 다가가게 되지. 가만히 있어.
0: 대학교 있으면. 때 어떤 후배가 제가 웃긴다는 걸 보고 너무 웃기니까 친해지고 싶은 아마 선배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진짜 저도 못됐죠. 너 나 알아?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이랬어.
1: 아 그런 텐션 못 견디는구나.
0: 못 견뎌요.
1: 아 못 견디는구나.
0: 난 너무 싫어요.
1: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야지.
0: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아부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스킬도 좀 있어야 되고
0: 예,
1: 친해지려는 방법들도 네. 스타일 봐가면서 안나 씨 같은 타입한테는 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타입한테는 저렇게 하고
0: 맞아.
1: 다 있어야 되는데
0: 근데 대부분
1: 어려워.
0: 좋아하셔요. 근데 사실은
1: 그래. 네. 아니 고맙잖아.
0: 그럼요.
1: 나한테 다가오려고 맞아, 노력은 맞아. 고맙잖아.
0: 그렇긴 해.
1: 친해지는 건 다음 문제지만 그 행동 자체는 고맙잖아요.
0: 근데 그 친구 있죠. 저한테 왔던 그 친구.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제 남자친구 제
1: 뺏어갔어?
0: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어갔어.
1: 본인 남자친구 뺏어갔구만.
0: 아, 제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1: 아 그래. 미안해. 안 미안해.
0: 친구의 남자친구 뺏어갔잖아.
1: 아 그렇구나. 이기적이야. 0453번님이 아부는 강아지처럼 막 배 드러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리액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드러내는 분이 계셔. 근데 그 옆에서 맞아요만 해도 네. 되는 건가? 아니 배 드러내는 분도 있어요, 진짜.
0: 아 만져달라고.
1: 지금 배를.
0: 배를 진짜 실제로 배를 실제로. 드러낸다고요.
1: 있다고요.
0: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오빠한테.
1: 아니.
0: 배를 드러내고 싹싹싹 해달라고.
1: 아니,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0: 배 한번 문질러 주세요.
1: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반응도 좀.
0: 근데 사실은 뭐 리액션만 잘해도 반 이상은 가는 거긴 해요.
1: 그거 맞지.
0: 네.
1: 옆에서. 리드하지 못해도 아부를 리드하지 못해도
0: 그치.
1: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맞아요
0: 맞아, 맞아.
1: 어머 이렇게만
0: 맞아,
1: 해도
0: 맞아.
1: 해도 또 보죠.
0: 서부람님 저는요 아부를 못하는데요 리액션 잘해서 항상 좋아하세요. 리액션이 항상 오오 우와 우와
1: 뭐 어디까지 하는 거야?
0: 저는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아우 보람 씨는 맨날 좋대 이러더라고요.
1: 그래 그래도 이런 평가가 더 나아. 보람 씨는 왜 이렇게 맨날 다 좋아해? 아 못 믿겠어 이렇게 해도
0: 네.
1: 웃고 있잖아.
0: 그치
1: 그 말투에 보람 씨 왜 이렇게 맨날 시크해?
0: 왜 뭐 집에 우환 있어?
1: 마음은 알지만 너무 왜 이렇게 시크해 하는 것보다 낫지.
0: 그래
1: 그래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그래서 다정함이 어려워요.
0: 근데 그리고 막 다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막 사랑받고 싶다.
1: 그래 그래.
0: 막 약간 나한테 소원하다 쟤한테 더 잘하는 것 같잖아.
1: 그래.
0: 그럼 좀 섭섭해져.
1: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0: 그럼
1: 있어.
0: 그럼 매력이 또 있다니까요.
1: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고민 사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아부를 잘 못해서 고민인 상황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이제 하는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0: 아니 딱 나왔어.
1: 나왔어.
0: 네.
1: 리액션만이라도 잘해라. 리액션 엉망인데 지금 다 멀어지게 다 도망가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고민 하이패스 이어가겠습니다. 고민 하이패스 주제가 이제 있습니다. 주제가
0: 어떤 주제죠?
1: 예 안나 씨가 소개해 주셔야 되거든요.
0: 방금 아부를 잘 못해서 고민이 분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민 하이패스 주제는요 나 이렇게까지 아부해봤다입니다.
1: 그럼 고민이 아니잖아.
0: 아부해 서로 맥락이 좀 살짝 안 맞긴 하네요.
1: 네, 그러니까 민경 PD랑 회의가 좀 필요하긴 해요.
0: 예. 지금 도망갔지만 부장님 옷을 10분 동안 칭찬해봤다. 팀장님이 키우는 반려견 생일까지 외우고 있다 등등 여러분들이 해본 최고의 아부는 뭔지 아부 잘하는 방법도 함께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연을 읽으면서 이 정도면 적절한 아부의 기술인지 아니면 좀 과한 아부인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1: 그 고민이구나.
0: 제 고민은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야.
1: 그렇네.
0: 그러네요.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8000번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현의 내 거 중에 최고 내 친구 이현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 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방송 시작 전에 저희 청취자 한 분께 커피를 한 잔 먼저 보내드리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주인공은요, 23년의 긴 주말 부부를 끝내고 중년이 되어 신혼을 꿈꾸고 있는 차성복입니다. 제가요, 일주일 뒤면 부산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있는 정읍으로 가요. 친구들은